0: company has developed and released the Dr. M series, which are premium beverages that can improve the health of consumers. The functional beverages are made with mildly alkaline water, which is a type of natural underground water collected in Xinchang. And the ingredients have obtained certification safety. The essential minerals and potassium are contained in the very smooth finish.
1: Dr. M N-Series는 각각의 건강 목적에 맞는 기능성 원료를 더한 제품 라인입니다. 첫 번째 제품인 닥터엠 당파입 추출물을 더했고 두 번째 제품인 닥터엠 위에는 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동덩굴 꽃봉오리 추출물을 더했습니다. 두 제품 모두 기능성뿐 아니라 물이나 차처럼 일상에서 편한 맛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결국 닥터엠 N시리즈의 가장 큰 차별점은 좋은 물에 각각의 건강 목적에 맞는 기능성을 더해 일상적인 음용을 건강 관리로 연결한다는 것입니다.
0: The Dr. M series are made only with the source water that is immersed in specific bedrock of Gaofen province. By keeping the original minerals, the firm has increased the safety level of the products. The empty bottles and bottle caps are washed and sterilized with low concentration ozonated water, so the beverages can be filled more hygienically.
2: 좋은 원소를 확보하는 것만큼이나 제품이 완성되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닥터엠은 해석과 ISO 22000의 품질 인증 기준을 바탕으로 생산 시설을 구축했습니다. 특히 미세 플라스틱을 포함한 미세 이물의 유입 가능성을 철저히 관리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청정 원소의 가치를 마지막 한 병까지 변함없이 안전하게 전달함이 타협하지 않는 품질의 기준입니다.
0: Improved product quality, Dr. M has implemented a smart factory system. Under the organized work environment based on the 3Zhang 5S methodology, the firm has monitored the entire production stages in real time to make immediate responses. By applying the improved automation lines, the company has completed a uniform and stable production environment.
3: 삼성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에 참여하면서 작업 동선, 정돈 상태, 공정 관리 같은 현장의 가장 기본부터 다시 점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오랫동안 축적한 제조 현장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적용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거대한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앞서 이러한 작은 개선을 하나씩 불량과 낭비를 줄이고 직원들이 더 안전하고 효율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의 축적이야말로 스마트 공장의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0: A growing number of consumers have repurchased the company's products, and it has shown the high growth potential of the company's brand, Dr. M. What is more, as an official beverage sponsor of Suwon, the company has expanded its scope of business in the sports field.
4: 국내에서는 꾸준히 재구매해 주시는 고객분들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3만 건 이상의 실구매 후기와 4.8 이상의 높은 평점을 기록하면서 소비자 신뢰를 꾸준히 쌓아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수원 삼성 블루잉즈의 공식 후원 음료로 함께하고 있고요. 또 물 자체의 특징과 연구 결과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장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0: By obtaining trust buyers from different countries, including China, Australia, and Hong Kong. The entire world has shown an increase. Also, the firm is planning to further develop innovative items that can fulfill the needs of consumers.
1: 건강한 하루를 시작하는 닥터향한 기능성 음료를 개발하여 헬스케어 음료 전문 기업으로 성물과 건강이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춘천의 관광 힐링 컨텐츠

0: 에비앙처럼 대한민국 춘천하면 가장 먼저 닥터엠이 떠오르는 기업이 되고 싶습니다.
1: Dr. M has developed functional beverages that can. And it is expected to gain ground in the global biohealth industry as a provider of premium beverages.
2: There is a company which has built a healthy circulation system for the agricultural sector by developing natural materials. Jinsar Chohe has developed a variety of agri-art factory system and has built cutting-edge production lines and sought further growth into a competitive. We explore Jinsar Chohe to build a healthy agricultural industry. Jinsar Chohe is located in a small rural Alton city. The company has promoted studies on the potential of Korean dendro panax, which has been considered as a valuable natural resource. After carrying out researches for a long period of time, it has developed advanced extraction technologies, and the firm has paved a new path for the fields of agricultural materials and feed supplement.
3: 진설처에는 땅과 사람을 건강하게라는 이념을 바탕으로 미래를 생각하는 제품을 개발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은 단순한 농자재를 넘어 환경을 보호하고 하기 위한 든든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또한 탄소 저감을 통한 기후 변화 대응과 더불어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친환경 유기농 제품 개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2: The company has selected and collected premium Korean dendro panax from all parts of the country. And it has produced the extract by KISS. The company has produced a variety of agricultural materials for different uses. Aside from the Korean dendro panax extract, the products of the company contain a lot of active ingredients that can boost the growth of crops. Also, it can improve the quality of soil as well as strengthen pest resistance.
4: 저희 진설초의 대표 제품은 유기농업 자재인 황칠환과 뿌리토, 뿌리토 그래뉼이 있고 황칠아미노, 황칠고착제, 쓰리황 등이 있습니다. 당사의 주 원료인 황칠 추출물로 작물을 생 기능성 성분들이 검출됨으로써 기능성 친환경 제품임을 인정받았습니다. 특허받은 황칠 추출물과 기술 제품은 각종 농작물의 병해충 예방과 식물 생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 The selected Korean dendro panax goes through the aging and extracting stages. And the firm has focused on minimizing the destruction of active ingredients. By precisely controlling the temperature and time, the character is maintained more effectively. What is more, the company has kept the improved quality by automating the manufacturing process.
5: 저희 진설초의 제품의 주 원료가 되는 황칠나무는 전체를 수확하는 것이 아닌 파쇄하고 숙성을 거쳐 원료가 됩니다. 특히 이러한 천연 자원을 수집, 채집하거나 구매하여 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정확한 배합비입니다. 정확한 배합비가 있어야만 작물에 약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생산 공정에서 정확한 배합을 하는
2: 진설 초해 has applied a smart factory system to the packing process. As a result, thanks to the automation process, the firm has tackled the shortage of manpower and resources.
4: 저희 진설 초해는 삼성전자의 스마트 팩토리 지원 사업을 통해 기존 반자동화 라인

0: 라인을 자동화 라인으로 교체함으로써 인력이 70% 이상 절감되었습니다. 또한 제조혁신 활동의 일환으로 공장 재고 로트 번호를 도입함으로써 효율적인 재고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스마트 공장 구축을 통해 전 공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직원들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 염 요소 제거 및 예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1: Based on the collected data, the firm has constantly improved the effects of its products. By achieving a lot of patents for the production of extraction products, the company has strengthened its position in the field. Also, it has improved the unique Korean dendropanax extraction method to develop new items.
2: 진설초에는 계속해서 변화하는 기후 환경에 맞춰 제품 유효 성분의 혼합비를 조정, 연구하며 대중적이지 않은 유기농업 자재를 대중적으로 알려가고자 합니다. 그 일환으로 가정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식물 집사용 홈케어 스프레이를 개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계속되는 기술 개발과 신제품 연구를 위해 타 업체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식물 성장에 도움이 되는 제품 연구 개발을 예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1: Attention to the opinions of farms as part of an effort to develop premium products. And it has continuously sought sales expansion in overseas market.
3: 저희 진설초에는 황칠 제품의 효능과 효과를 증명해 나가면서 끊임없는 연구 개발을 통해 농업 및 축산 분야 연구 과제와 제품 개발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기능성 농산물의 재배 기술을 농가에 보급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식탁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1: 진설초회 aims to suggest sustainable solutions for the future agricultural sector. And we hope it can take another huge leap forward in the global market.

0: 청산바다의 제품은 인터컨티넨탈 호텔, 신라 호텔, 그랜드 하얏트, 파라다이스, 메리어트, 콜레드 등 글로벌 호텔 체인에 매일 납품하고 있으며 호텔의 셰프와 구매 담당자가 주기적으로 산지를 찾고 저희 양식장과 공장을 견학하며 함께 더 좋은 식재료 생산에 관해 협의합니다. 국내뿐 아니라 2005년 일본에 첫 수출을 시작했고 2018년에는 국내 최초로 베트남 시장에도 진출하였습니다.
1: Thorough hygiene control is the most significant stage when processing premium abalones. The firm has implemented the seafood traceability system for the first time in the abalone industry. Also, it has achieved HACCP certification. By minimizing the variance during the core production stages, the company has made a lot of effort to keep the original texture and flavor of abalones.
0: 저희 청산바다의 대표 제품인 식자재 공장에서 출하된 즉시 연속식 자숙기와 자동 세척을 통해서 전복 특유의 식감과 향을 살려 최단 시간에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삶거나 찌는 공정과 냉각 세척 공정을 컨베이어로 연결해서 시간당 생산량을 과거 6.25kg에서 58.43kg으로 늘렸습니다. 균일한 품질을 유지하며 대량 생산이 가능해 직접 손질하시는 것보다 맛과 품질 가격에서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1: It was difficult to cope with the growing demand only with the current manual process. Therefore, the firm has introduced a smart factory system to bring about innovative changes. By managing the production data in real time, the company has improved the work efficiency and the product quality at the same time.
2: 저희 청산바다의 공장 자동화와 스마트 공장 시스템 도입은 동전 업계에서도 벤치마킹 사례가 없는 최초의 시도입니다. 삼성형 스마트 공장으로 클라우드 파업, 스마트 HACCP 도입은 물론 고도화 사업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시간당 생산량이 약 830% 개선되었고 완제품 불량률은 45.4%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숫자로 보이는 효과 외에도 직원들이 태블릿과 파업 시스템 같은 디지털 도구에 익숙해지고 각자 업무에 AI를 자연스럽게 활용하는 문화가 자리 잡은 것도 큰 수확이라고 생각합니다.
1: Red tides and high water temperatures due to climate change have posed a serious threat to the fishing industry. Cheongsanbada has cooperated with the National Institute of Fishery researchers on abalones that are highly resistant to high water temperatures.
3: 최근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는 우리 일상이 되었고 양식 환경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 변화에 맞춰 지금 저희가 찾는 종자 하나가 앞으로 완도 전복 생태계를 좌우할 겁니다. 변화된 우리 환경에서도 건강하게 자라는 강한 전복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완도 바다를 지키고 우리 어민의 삶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다짐입니다.
1: Cheongsan Bada has sought sales expansion by entering overseas markets, including Vietnam and Europe. What is more, it is planning to broaden the scope of business in the global field by developing a variety of new abalone products.
4: 저희 청산바다는 올해 미국 식자재 유통기업의 현재 주력 상품인 순살 가공품의 해외 수출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시대의 변화에 맞춰 사용하기 편리하고 맛있고 손질된 전복 상품으로 전 세계에 시장을 개척하고 어민 소득을 향상시켜 한국 수산업계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스마트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 세계를 대표하는 글로벌 전복 기업이 되겠습니다.
1: Cheongsan Bada has delivered the premium taste of Wando abalones to the global consumers. All eyes are now on the future growth of the company, which aims to earn more ground in the global field in the near future.

0: 1등 해야죠.
1: 이길 거예요.
2: 무조건 1등이에요.
3: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부족했어요, 시간이.
2: 아마 잘한 건데 머릿속에서 다 사라졌어요.
4: 전쟁터가 됐어요.
2: 오! 오픈 찬스.

0: 이거지. 이거야. 오. 근데 사실 뭔가 허전하잖아.
1: 아, 이거랑 같이 이렇게 올리면
0: 이런 식으로. 아, 안 먹을라 했는. 아, 나 오늘 언니, 오늘 내가 제일 많이 했던 말 뭔지 알아?
2: 나 안 먹을라 했는데. 근데 어르신 앞에서 안 먹을 수가 없잖아.
0: 안 먹을라 했는데. 그러니까.
1: 집밥도 덕분에 먹었잖아. 집밥 먹고
0: 아, 진짜 너무 먹고 싶었거든? 왜냐면 평소에 내가 혼자 자니까 집밥을 안 먹어. 집에 좀... 띠로리.
1: 슬프다.
0: 아니, 집에서 내가
2: 안 해, 잘?
0: 요리 안 하지. 혼자 사는데 그냥 이제 배달 시켜 먹는 거 좀 질렸다. 그러면 이제 집에서 고구마, 계란 뭐 이런 거 진짜 간단하게. 그래서 나 오늘 진짜 너무 행복했어.
1: 여기 감동하고 또 눈물 날라 그랬어. 진짜.
0: 그러니까.
1: 언니 불편하지 않아? 같이.
0: 아니 근데 언니 솔직히 모르는 사람들끼리 여행 잘 안 가잖아.
1: 그렇지.
0: 그래서 살짝 긴장했거든? 아, 이 언니랑 좀 맞을까?
1: 그래서 결혼
0: 걱정했는데 걱정했는데 너무 잘 맞아.
2: 맞았어. 네,
0: 그러니까 너무 재밌었어. 언니 뭐가 제일 재밌었어 오늘?
1: 내 파트너.
0: 아, so sweet.
1: 손발이 역할을 하는 거 아니야? 너무 많은데 저 기본적으로는 진짜 그 시장 돌려보는 게 좋았어. 왜냐면 이게 여러 가지 볼 수 있는 게 많잖아요.
0: 맞아.
1: 사람도 많이 돌려보고.
0: 맞아 맞아.
1: 이게 약간 사람이 모여서 약간 심장이 뛰는 느낌이었어.
0: 사람 냄새 난다. 사람 냄새 난다. 왜 노래 알아? 게리.
1: 아니야. 미안해.
0: 언니 업데이트 좀 해야겠네.
1: 더 불러.
0: 내가
1: 더 불러.
0: 가사 까먹었어. 내일도 기대된다. 나면 이때 솔직히 너무 기대돼. 진짜 잘 놀아보자.
1: 기대해도 되지.
3: 모르겠어. 약간 대충 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플랜을 짜서 거기서 칭칭할 것 같은 그 약간 두 가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예상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더 재밌을 것 같아요.
4: 그 언니가 뭐래요? 그 언니가 뭐라고 얘기했는데요?
5: 뭔가 중간에 중간 좀 갑분사 요런 느낌 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좀 되면서도 재밌을 것 같긴 해요. 또 그 언니가 재밌잖아요.

0: 작은 칼이 없어서 불편하거든요.
1: 우리 딸 야스민.
2: 네.
1: 됐어?
3: 우리 공주님.
1: 5분 뒤에?
3: 아니 언니 이 텐션 아침부터 나.
1: 어?
3: 이 텐션 아침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 맞아?
2: 또 러블리해. 아,

0: 내가 하고 너가 섞으면 돼.
1: 아, 시키는 거야?
0: 응. 근데
1: 아니, 해준 거 아니었어?
0: 속았네 이거. 다 해주지.
1: 속았네.
0: 어, 속았어.
1: 또 내가
0: 이제는
1: 요리를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안 하는 거지. 거예요.
0: 야.
1: 안 하는 거예요.
0: 오케이. 어, 향도 괜찮네.
1: 복숭아 좀. 어때? 맛있어?
2: 종류가 여러 가지더라고. 얘랑 다르고.
1: 오.
2: 얘도 다를 것 같아. 봐봐, 노란색이랑 빨간색이랑 핑크.

0: 텐션 좋다.
1: 아, 나 춤 춘다고 했잖아. 그래서 더 보여주고 있는 거야. 띠리 띠리 띠.
2: 우리 시럽 안 샀네. 그럼 이거 쓰는 게 맞네.
1: 세팅 안 돼 있어. 이거 금 이게 마지막이라고.
3: 이거 완전 부리는 거 아니야?
1: 마지막.
3: 진짜?
1: 어, 아니면 이
3: Sorry.
1: 얘 식감이 이상해져.
3: 없으니까. 내가 가만히 있는 게 언니 도와주는 거구나.
4: 그리고 이게 그냥
3: 원심
4: 예쁘니까.
3: 오, 이것이 한국식 팬케이크야.
1: 먼저 안 열어줄 거야?
3: 열어드릴게. 아. 와, 진짜 대박이다. 와, 이 캠송이지.
1: 오, 해가 미쳤네.
3: 이거 선글라스 끼고 뭐가 되는 거 아닌가? 아니네.
2: 어, 선글라스, 아침에 선글라스? 괜찮네.
3: 갖고 올까?

0: 또나
1: 한국이라 삼국자로
0: 좋네. 이곳이 여행 감성이야. 그치. 좋다. 기대되는? 아, 이 언니한테 기대돼도 되구나 이런 느낌.
1: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말하면서.
0: 어제 우리 그 어디야? 어디 가기로 했잖아. 우리
2: 한국 바다는 그거잖아. 갯벌 그거 있잖아.
1: 나 이쪽은
2: 진짜
1: 맞아.
2: 지저분해. 막 놀고 막 몸 만지고 뭐 하고 싶어. 낙지 얘기도 네, 하셨잖아.
1: 그럼 거기 할머니. 그 머리에 묻으면 괜찮아?
2: 아, 그건 좀 그래. 그건 좀 그래.
0: 든든하게 먹어야겠네. 이 나랑 이.
1: 도와주고 있어.
0: 이따가 낙지 잡다가 이렇게 짜파지지 말고. 어? 완전 좋아.
3: 든든하게 먹고 어? 가면 되니까.

0: 이런 고문도 있었어? 대박.
1: 이렇게 다양하고 이게 풀도 있고 뭐 그런 게 뭔가 한국 같지도 않고 해외 같지도 않고
0: 숲 같아, 숲. 이거 뭐야?
1: 이게 크리스마스 그거 아니야? 그럴 것 같아. 그 크리스마스 나무 있잖아. 그림.
0: 장식할 때. 맞네. 네. 오. 우와.
1: 또 너무 되게 이쁘다.
0: 배롱나무.
1: 외로운 나무?
0: 배롱나무.
1: 나 왜 외로운 나무로 들렸지? 분재가 뭔지 알지?
0: 뭐?
1: 번자이. 분재.
0: 분재? 몰라.
1: 이제 배웠네.
0: 해송.
1: 여기가 번자이 가든.
0: 아하.
1: 분재 가든.
0: 아하.
1: 그래서 여러 나무로 만든 분재.
0: 아하. 향 나무.
1: 여기는 해송 나무로 만든 분재.
0: 우와. 나무 이름 예쁘다. 해송이래, 해송.
1: 해송. 송나무니까.
0: 우와, 신기하게 생겼네. 우와, 계속해.
1: 어우, 등에서 계속 뚝뚝 떨어져.
0: 잘했어.
2: 와, 소원 빌자.
0: 소원은

0: 던지고 너무 오케이. 많이 하면
1: 됐어.
0: 오케이 거꾸로 돼.
1: 와 근데 나 다 밀었어.
2: 안 알려줘야지. 왜냐면 이게 이집트 문화에 자기가 빌었던 소원을 말하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이루어지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아쉽지만.

0: 있어. 대박! 한국에서 처음 봐! 색깔 너무 예쁜 거 아니야?
1: 어, 그니까.
0: 기다려봐. 우와, 그림 같아. 이야, 대박인데? 언니, 이거 이집트에도 있거든? 한국말로 뭐지 모르지?
2: 물레바냐 라고 해봐. 물레바냐!
1: 오이, 그래. 좋습니다. 그래서.
0: 오이, 같이 있을 때 그럴 일이 없겠지만, 조용히 있으면 이게 리듬이 있어. 들어봐.

0: 자, 언니. 왜 이렇게 입고 나오라고 얘기했는지.
1: 뭔가 하고 싶다, 지저분하게 하고 싶다, 계속 했잖아.
0: 그치, 그치, 그치. 그렇지.
1: 그래서 내가 예약을 했지.
0: 먼저, 그냥 가신데? 밥?
2: 사장님,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 전화드렸던 아이안이에요.
3: 아, 그러세요?
2: 네, 반갑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야스민이라고 합니다.
2: 일순이 왔습니다.
3: 두 분 미인이시네.
0: 아, 감사합니다. 아, 예. 저희가 여기 약간 스타일 맞춰가지고 이렇게 예. 입고 왔거든요, 오늘. 아, 예. 뭘 할 줄 모르고. 그러면 신안의 땅콩이 특산물인 거예요?
3: 이 땅콩이 자은도의 특산물입니다. 6.25 사변 이후 한국 6.25 아세요?
0: 알죠, 6.25. 네.
3: 1950년도에서 과발한 이북 사람들이 피란이 와서 여기 정착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땅콩을 심기 시작했대요.
0: 아.
3: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신문대 보고 따라서 심어갖고 60년대부터 땅콩을 심기 시작했어요.
1: 그러면 얘는 뽑았을 때 어떻게 해요? 거기 바로
0: 궁금하다.
1: 바로 옆에 있어요? 아니면 이제, 깊게 있는 거예요?
3: 여기가 9월달 돼야 이게가 이제 열매가 열리거든요. 이 땅콩이 지금 성장기에 있어요.
0: 우와.
3: 생육기예요.
0: 네.
3: 그래서 특별히 그 체험하실 걸 넣고.
1: 사장님, 저희가 네. 체험을 하면 네. 그 저희가 먹을 수 있는 거 주신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3: 당연하죠.
1: 근데 못 도와드리는데 그런 건 저희 못 먹는 건가요?
3: 작년에 제가 농사 지어놓은 거가 있어요. 그걸로 땅콩으로 역시. 만들 수 있는 요리를 제가 해드릴게요.
0: 요리요?
3: 네.
0: 우와! 뭐예요?
3: 땅콩 칼국수.
1: 근데 사장님, 저희가 사실 도와주고 뭔가를 먹는 거를 얻을 생각이었는데 그냥 먹기가 좀 그런데 아, 도와드릴 게 없나?
0: 아니, 도와드려야 얻어먹는다는 말이 좀 그렇고 공짜다.
1: 공짜요.
3: 그러면 제가요, 그 바닷가에 마을에 살거든요.
0: 네네네.
1: 네.
3: 네, 거기서 투망도 하고
0: 불안하네요.
3: 투망 같은 거 하고 그런 거 투망하는 거
0: 예예.
3: 그 체험하시면서 좀 도와주세요.
0: 언제든지요.
3: 그쵸. 저희가 그걸로 비필합시다.
0: 아, 좋아요.
1: 좋아요.
0: 저희가

0: 막대기가 여기서부터 필요해요.
1: 여,
2: 나 다 보세요. 에? 이게 이걸 하라고요?
3: 아, 잠시만요. 아, 잠깐만, 나 무서워.
1: 뛰어요.
3: 나 무서워.
4: 잡아.
3: 아니, 아빠 주지 말아요. 무슨 여자야? 아, 아,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아?
4: 여기는
3: 뭐
4: 없고.
3: 안전한 거야?
4: 그냥 일단은 여기는 없고.
3: 어이구.
4: 빨리 빨리.
3: 나 진짜 서러워 죽겠네.
4: 그러니까 너가 느려서 그래.
3: 사장님 이렇게.
1: 야. 네 빨리 와요.
3: 어이구.
4: 빨리. 여기
3: 언니 왜 이렇게 야무져?
4: 여기는 조심하는 게 맞아. 오른쪽 가지 마. 왼쪽.
3: 숨이 차.
1: 제가 보물을 건져드릴게요. 보물.
3: 보물 잔뜩 와요 진짜로? 보석이 나와요 그럼?
4: 올려라.
3: 아 보석이 나온다고요?
1: 바다에 보석이 나와요.
3: 사장님 저 진주 좀 부탁드려요. 진주.
0: 진짜 보물 잡는다고?
3: 막 진주 나야 뭐 이런.
4: 아 네. 곱게. 네.
3: 뭐 이런.
4: 아 곱게. 네.
3: 곱게가 있어. 아
4: 진주는요? 진주. 같아요.
1: 이 바다 사람들 이게 진주예요?
4: 이게 진주예요 바다 사람한테.
1: 네.
3: 우와.
4: 오케이, 옆에는 이게 유도하는 거였어요? 틀려.
1: 그러면 손으로 잡으면 이게 물어버려요.
4: 아.
1: 그래서...
4: 얘 알이 있는 거예요?
1: 이 알이에요.
4: 그러면
3: 얘 임신한 얘 거예요, 그러면?
4: 다시 나서 애기 낳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3: 에이, 얘는 간장 소스에다가 밥에다가 비벼 먹어야지.
1: 야, 그때부터 안 잡아요.
4: 아, 지금은 그래도 네. 괜찮은 철이에요?
3: 아, 저 그만 볼래요.
4: 그만 볼래요.
3: 괜찮아.
4: 여기 둘자요.
3: 아, 진짜 현기증 난다.
1: 들어가.
3: 와.
4: 들어가요, 들어가.
1: 쭉 가요.
4: 네. 더 있어요? 몇 개 더 있어요?
3: 왜 또 어디 가시려고. 사장님이 이 정도면 제험 충분히 한 것 같거든요? 이거 갖고 딱 라면에다가 이렇게 끓여서 먹으면 제일 콩 지칠 것 같아.
1: 가자.
4: 이리 와. 빨리 와. 이거 그냥 걸어가 오면 돼. 하나, 둘, 여기. 하나, 둘.
3: 저 옆에서 구경할게요. 보여요? 보이거든요?
4: 빨리 와.
3: 사장님 한 번도 안 봐주시네. I can do it, girl. Girl, you can do it.
4: 하나,
3: 둘.
4: 하나, 둘.
3: 어? 이것이 인생이요.
4: 다 왔어. 이리 와.
3: 이것이 인생이요.
4: 인생이 우리한테
3: 빠져.
4: 자 빠져 올게요.
5: 이제 적으니까 바다로 이제 보내요, 이거는.
4: 아, 내가 잡아줄게. 자, 얘도 죽은 척 하고 있구만요.
1: 길도 많고.
3: 좋아요.
1: 단어.
4: 단어.
1: 단어도 있고.
3: 와우.
4: 너무 좋아요.
3: 얼른 가시죠. 사장님.
4: 가자, 가자.
3: 긴 말 필요 없고, 얼른 가시죠.
1: 네, 그래요, 얼른 갑시다.
3: 좋아요. 네. 와. 고생하셨습니다.
4: 그냥 기침도 가면 되는 거예요?
3: 돌아가는 거 저 잘할 것 같아요, 이제. 숙해져가지고.
4: 앞에 가면 우리가 여기 그레이지 않은 것 같아서. 앞에 가도.
3: 내가 앞에 갈까? 그래.
6: singing try to make us all believe that love could be the answer.
3: I listen in to you and me. 추천 받기 잘했어.
7: 아, 너무 좋아.
8: 우리만의 바다네.
3: 아니 그리고 한 번에 다 보이니까 너무 좋다. 바다도 보이고 산도 보이고 섬도 보이고 너무 좋아.
7: 감동.
3: 꿈꾸는 것 같아. 나중에 언니가 남편분이랑 같이 오면 되겠다. 나는 씁쓸한 띠로리.
7: 바다 가서는 하는 노래 뭐 있나?
3: 그 노래 신난. 있잖아. 언니 그 노래 엄청 유명하잖아. 그거 신난 밤바다
6: 이 조명에 담긴

0: It's time for All About, where we explore all kinds of knowledge. Now, you can never find things when you need them, and no matter how often you tidy up, the mess always comes back. I'm sure you can relate. So what exactly is wrong with our homes? Our guest has spent the past 14 years organizing the homes of 10,000 people and finding the answers. Please welcome Chung Hee-suk, a professional space organizing consultant. Welcome. 어서 오세요, 대표님.
1: 네, 안녕하세요. 크런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공간 정리 컨설턴트 정희숙이라고 합니다.
0: Welcome, welcome. So that's Chung Hee-suk. Hi, Crunchers. I'm a professional space organizing consultant. Welcome. All right, so for our international listeners, Hee-suk, space organizing consultant, maybe a new profession, you know? So could you tell us what exactly you do? 해외 청취자분들께는 대표님 공간 정리 컨설턴트라는 직업이 조금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1: 네, 네. 맞습니다.
0: 그죠? 어떤 일을 하시는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1: 정리가 안 된 공간을 진단하고 그 문제점을 찾아내고요. 정리 서비스를 진행하는 직업인데요. 네. 단순히 물건을 버리고 치우는 일이 아니라 공간을 재구성한다거나 공간의 역할을 찾아준다거나 아예 공간을 바꾸는 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0: Oh, okay. So first of all, she diagnoses spaces that are disorganized, helps to organize them, and even rearrange the space. So it's not just about tidying up, cleaning, or throwing things away, but it's really about changing the roles of spaces, how they're used, and even reorganizing them overall. All right. Well, organizing your home can be quite difficult. And I myself am actually moving to a new home. So I think this is really timely that I am meeting you. I'm really looking forward to the next 2 weeks, including today.
2: 집 정리 막상 시작하려면 사실 어렵잖아요. 엄두가 안 나기도 하고 제가 사실 이사를 앞두고 있거든요, 대표님. 근데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이참에 대표님한테 배운 이 정리 스킬들을 좀 적용을 해보고 싶기도 하고 되게 유용할 것 같은데 앞으로 2주 동안 어떤 정리 방법들 배워볼 수 있을까요, 대표님?
1: 네, 제가 이번 주에는 네. 자, 정리를 좀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정리를 못 하시는 분보다 안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0: So we are going to spend this week learning about and understanding organizing your space. So most people, they don't not know how to organize. They just choose not to. That includes me actually.
1: 네. 네. 네. 그리고 무엇을 버려야지 되는 것보단요. 네. 무엇을 선택하는지 기준을 좀 이번 주에는 알려드리고요.
0: 아, 네네. So other than throwing things away, just randomly, everything away, she's going to tell us what things to choose for our lives. So she's going to tell us the standards for choosing that.
1: 다음 주에는 네. 정리를 직접 해보는 순서, 전문가의 순서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0: Oh, and next week, we're going to learn how professionals, consultants, they actually organize a space, a home. She's going to tell us the order in which they do that. Wow, looking very much forward to that. 너무 기대가 되네요, 대표님. All right, so today we'll start with what it really means to be organized and how to decide what we actually need in our lives right now. Well, homes are built differently around the world, and so are the storage scenes, spaces. Like some homes have garages or basements. That's like the Western world, while many Korean families, they live in apartments. And in the Korean homes you've worked with, what organizing problems come from the size or I guess the layout of space?
2: 사실 나라마다 집의 구조가 다르잖아요. 뭐 물건을 보관하는 공간도 다르고 차고나 지하실이 있는 집도 있지만 한국에서는 대부분이 아파트에 살잖아요. 대표님이 정리해오신 한국 집에서는 이 공간의 크기나 구조 때문에 생기는 정리 고민이 있었을까요?
1: 네, 네 많습니다. 네. 대부분 외국처럼

0: 좀 평수가 큰 집이 아니라 아파트에 거주하시기 때문에 이미 한정적이죠, 공간이.
1: Maso. So because Koreans, like I said, they mostly live in apartments. They're not huge house spaces like in some other countries. So the space is very limited.
0: 네. 그래서 거실은 넓고 안방은 크고 작은 방은 작고 이미 그 공간 안에서 내가 맞춰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집에 사람이 맞춰야 됩니다.
1: 그러게요. 사실 이제는 안방이 클 이유가
0: 맞아.
1: 없는데. So in Korean apartments, if you take a look at the average space, the living room is big and the main room, the bedroom, is quite big as well. And the remaining other rooms, the extra rooms, are quite small. And we have to fit ourselves, fit our lifestyles to fit that space that's already been built for us.
2: 그러게요.
0: 네.
1: All right. Well, people often say, my home is just too small to, I guess, stay organized. Would moving to a bigger home, I guess, actually solve the problem? 근데 때로는 집이 좁아서, whether it's small or big, it will just remain disorganized and untidy.
0: 네, 좁은 공간에 사는 분들의 대부분이 아, 내가 정리가 안된 거는 집이 좁아서야라고 계속 생각합니다. 네, 그래도 물건의 제자리를 찾는 일이 중요한데 계속 물건을 쌓아두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20평에 살면서 50평의 짐을 안고 삽니다.
1: So people who live in small homes, they always say, oh, I'm disorganized, this place is untidy because the space is small. But that's not the case. They just have not been able to find the right place to place all the stuff they have. And it's sort of like having all the things that you can carry in a bigger home within a smaller home. All right?
2: 알겠습니다, 대표님.
1: Well, have you seen large homes then where entire rooms couldn't be properly used because they were filled with stuff?
2: 그럼 실제로 집은 넓은데도 물건 때문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방도 있었겠죠?
0: 네, 많습니다. 집이 넓은데 그분들 똑같은 이야기합니다. 네, 수납 공간이 없다고 합니다.
1: 넓은데도.
0: 맞습니다.
1: So even people who live in larger homes, they say, you know what? I don't have much space to store all my stuff.
0: 네, 그래서 물건을 정리하기 전에 저는 공간을 먼저 정리하는데요. 가구 배치가 잘못돼서 정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So before organizing all the items, the stuff, first of all, she rearranges the furniture because of the furniture arrangement, some people find it hard to tidy up and organize their homes.
0: 그래서 가구의 역할을 바꿔서 사용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화장대를 화장하는 공간을 써야 되는데 책장을 두고 화장대로 쓴다든가, 책상을 두고 화장대로 쓴다든가.
1: 그러게요. So first of all, it's important to have like specific roles for your furniture. Some people mix it up. Some people they use their desk to dress up and put on their makeup, or use a dressing table or vanity to study or read books. They even have bookshelves next to it.
0: 그래서 이제 정리할 때 집안에 있는 가구를 저는 모두 봐서 이 방에 필요한 가구를 가져오기도 하고 불필요한 가구도 이동하기도 합니다.
1: So she takes a look at all the furnitures within a home and moves them around. If a room seems to need a certain furniture, she would put it in. If it needs to be taken out, she would take it out and recommend new furnitures for certain spaces as well.
0: 네. 그래서 화장대 공간에는 서랍과 또 화장대가 있어야 되죠. 책상도 책장, 서랍, 책상. 그럼 책상 공간, 화장대 공간, 잠자는 공간, 의류 입는 공간, 이렇게 공간을 나눕니다.
1: 말씀만 들어도 뭔가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정리정돈이 되는 느낌? 어수선한 게 아니라.
0: 네.
1: So she would divide the space, even though it's a small space, she would divide the space up. If it's the dressing table area, you would have the dressing table and a drawer. If it's the studying area, you'll have the desk and the bookshelf. If it's the sleeping area, you'll just have the bed and also the closet on the other side. So separate spaces and roles within the room, within a single room even. 네.
0: 그래서 정리된 사진을 보면 네. 가구가 다 기존 있었던 가구인데 네. 위치만 바꾸면 침실 공간은 굉장히 아늑한 공간으로 바뀌고요. 와, 또 의류를 네. 입는 공간, 그리고 화장대 공간, 그리고 네.

0: 책상 공간을 명확하게 나눴더니 굉장히 정리가 오히려 더 잘 된 공간처럼 보입니다.
1: 예쁘기도 하네요. 네. 뭔가 더 정돈돼 보이고. So we're looking at a after photo, an example photo of a room that's being organized again. So this person already had the furniture they needed, but they switched around the space. Or the position of the furnitures to better organize the whole room into different spaces. So you would categorize each space. This space would be for studying, working. This space would be for sleeping, the bed, whatnot, so and so and on. So she would organize it based on that sort of standard. Oh, okay, well, it would be great to have a, I guess, separate study or home office, but many homes simply don't have an extra room. In Korea, people might put a, I guess, desk in the living room or use one room for several other purposes. Have you helped anyone, I guess, create their own personal space without having a separate room for it? 가끔은 별도의 서재나 작업실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맞습니다. 생각도 하잖아요. 근데 그럴 만한 방이 없는 집도 있어요. 한국에는. 그죠? 뭐 거실 한쪽에 그래서 책상을 둔다든지 맞습니다. 아니면 방 하나를 여러 용도로 쓴다든지 네,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대표님이 정리하신 집 중에도 별도의 방 없이 나만의 공간을 만든 사례가 있을까요?
0: 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네. 서재하면 굉장히 좀 큰 공간에 방 전체를 써야지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1: 맞아요.
0: 한 벽을 기준으로 해서 한 벽을 다 쓰는 경우도 있고 네. 아니면 방 한쪽 면을 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1: 아, so some people think if you want like a workspace or study room, you need a separate room dedicated for all that. But that's not the case. You can just use one side of a room, like just one wall, let's say, for the studying area or the working area, or it could be one part of the living room that you can separate and use as a working space. 네.
0: 그러니까 공간을 만든다는 거는 네. 가구의 크기보다 작은 가구라도 작은 책상 하나, 책장 하나가 바로 서재의 느낌으로 가는 거라 우리 집에 있는 가구를 활용해서 같이 만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화장대가 없을 때 화장대를 사는 게 아니라 네네. 서랍장 위에 거울을 두면 그게 화장대인 거죠.
1: 어떻게 배치하느냐의 맞습니다. 문제인 거네요. All right, so if you don't have, let's say, a working space, it's not about finding a whole new room for that working space. You could just use a small corner of your living room and put the necessary furnitures there. Bring your desk, bring your bookshelf, and that becomes your working or studying space. If you don't have a dressing table, all you need is a small drawer, and you can add a mirror on top of that, and that becomes your vanity or a dressing table. So it's all about arranging the furnitures and finding that space within a room and within a home. Oh, all right. Well, some homes overseas, I guess, use garages or pantries for storage. But in Korean apartments, balconies or utility rooms are often used for storage instead. So how are people usually using these spaces in the homes you worked with? 해외에는 뭐 차고나 팬트리 등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뭐 물건을 보관하곤 하는데 한국 아파트에는 주로 뭐 베란다 아니면 다용도실에 수납 공간 그러니까 다용도실을 수납 공간으로 네. 사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대표님이 정리하신 집에서는 이런 공간을 주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었나요?
0: 네. 확실히 해외에서 이렇게 이주하시면서 오시는 분들을 자주 하게 되는데 네.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건이
1: so,
0: 네. 많습니다.
1: 많죠. So she often deals with clients who have moved from overseas back to Korea. But one commonality, one common thing she finds among these clients is that they have a lot of stuff.
0: 네. 네. 그래서 이제 한국 주거 문화에선 사실 창고, 뭐 팬트리, 요즘에 팬트리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요. 네. 좀 다 다릅니다. 선반의 깊이와 개수와 다 다릅니다.
1: 그러게요. So we use the word pantry quite a lot. It could be a utility room in a I guess Korean apartment, but that pantry has different characteristics too. Their designs could be different, the number of places you can place stuff could be different, the height, the design could be different.
0: 그러니까 사진을 보시면 네. 이분이 굉장히 열심히 정리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계속 앞에 물건이 쌓인다고 이야기하십니다.
1: 아. 그러니까
0: 그 이유는 지금 공간의 구성을 네. 짜기는 짰는데 너무 세분화를 해서 네. 내가 물건을 얼만큼 많이 사는지 그 양을 생각하지 못한 것 같아요.
1: 아. So this one client, they cleaned up very well. They try to organize based on their own standard, but they always say it becomes untidy the next moment. But that's because they haven't realized how much stuff they have. They haven't thought about the quantity of the stuff, items they have, which is why it becomes untidy again.
0: 보시면 김이 박스로 구매를 하시는데 아. 저렇게 크게 박스로 대용량으로 사는 물건 내가 소비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네. 거기에 맞는 공간을 마련하지 않은 거죠.
1: 그러니까 계속 차고 넘치고
0: 맞습니다.
1: 어질러지고. So for example, if you look at the photo here, she buys or they buy seaweed in bulks, you know, in large quantities. But without considering that, they haven't found a right space to store all that. So if you have a spending habit of buying things in bulks, then you need to have a dedicated space for that so that you can keep it tidy.
0: 그래서 이럴 때는 버려라가 아니라 네. 공간을 늘려드렸는데요. 서랍을 아래 선반 아래로 넣어서 네. 공간을 더 늘렸죠. 그래서
1: 아.
0: 무조건 물건을 버리는 게 먼저가 아니라 내가 물건을 사는 대용량으로 사는 사람, 네. 좀 적게 사는 사람 다 다를 거예요.
1: 네.
0: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공간을 좀 더 늘려주면은 아. 물건이 들어와도 들어갈 공간이 있으니까 유지가 되는 거죠.
1: 오.
0: 공간이 좀 수납용품을 제가 좀 더 높고 큰 네. 것을 사용을 했거든요.
1: 그러게요. 좀
0: 네.
1: 깊이가 있어 보였는데.
0: 네.
1: So instead of just throwing everything away, she would find larger space to store all your stuff inside. So if you take a look at how she helped them to organize, she bought boxes that are deeper for more storage, and she put drawers within, like underneath the shelf, so that more stuff could be stored within that.
2: 어, 좋습니다. 어, 항상 뭔가 버리라는 얘기만 많이 들었는데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좀 기분이 좋아지네요.
0: 네.
2: 잘 정리하면 다 버리지 않아도 되겠구나.
0: 네, 네.
2: 아, 좋습니다. Well, it's easy to, I guess, keep putting things there until the whole space turns into storage room. But how can we prevent that?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공간을 정리를 해두었다라고 하더라도 뭐 본인의 나중에 알게 되는 습관 때문이든
0: 맞습니다.
2: 뭐가 됐든 이것저것 넣어두다 보면 또 어느새 창고가 될
0: 맞습니다.
2: 때도 있잖아요.
0: 맞습니다.
2: 내 나름대로 정리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관리를 하고 방지를 해야 되죠?
0: 이제 보통 전문가들이 하나 사면 하나 버린다라는 이야기를 아마
2: 네.
0: 많이 들어보셨을
2: 맞아요.
0: 거예요.
2: 네, 네.
0: 그런데 그것도 위험한 게
2: 네.
0: 하나 샀는데 하나 들어오면 제자리입니다.
2: 아, 그러게요. 그냥 그러게요.
0: 네.
2: Okay. So often professionals say, like professional consultants like Hisuk say, like, you have to throw things away. And if you buy one stuff, you have to throw one away. But if you think about it, the whole number, it stays the same, right? If you throw away something, buy a new one, the place in which that stuff is stored remains the same.
0: 예, 제가 아는 방법인데요.
2: 네.
0: 지금 저런 상자에 물건이 들어 있습니다. 라면이든 햇반이든 뭐 주스든 들어 있는데 그 공간이 비워지면 사야죠.
2: 아.
0: 그냥 사고 어디다 넣을 것이 아니라
2: 네.
0: 내가 자리를 정하고 그것이 비워지면 사면
2: 네.
0: 유지가 되는데 그냥 사고 그냥 아무데나 두거든요.
2: 아, 그러게요. 그 공간을 고려하면서
0: 맞습니다.
2: 사야지 유지가
0: 맞습니다.
2: 되는 거네요.
0: 맞습니다.
2: 네네. So if you take a look at the pantry, there are different boxes, right? And each box is for a different type of food or item, whatnot. For example, if you have ramen in one box, you would buy new ramen once that space has become empty so that you can find space to put in your new ramen.
0: 그래서 나에게 맞는 적정량을 좀 아는 게 중요한데요. 혼자 거주하는데도 박스로 화장지를 산다든가 물티슈도 뭐 30개, 40개를 박스로 산다든가
2: 네.
0: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는 사용량을 좀 아는 게 중요합니다.
1: So instead of always buying stuff in bulks and packages, think about your consumption habit or your lifestyle. If you're living alone, you wouldn't need to buy like bulks of tissues, you know? So think about that before buying things.
2: Oh, all right. Well, I guess simply having a bigger home doesn't solve everything. Then

0: 사실 사는 방식에 따라서 물건을 최소한으로 잔뜩 모으고 또 사고 하는 맥시멀리스트도 있잖아요. 제가 맥시인데 두 집은 아무래도 정리하는 방법도 다르겠죠?
1: 맞습니다. 네. 사실 미니멀하게 사시는데도 정리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분들은 뭐냐면 내가 생활용품 쓰는 물건하고 네. 내가 그냥 소유하고 있는 그런 물건들이 같이 섞여 있어요.
0: 아, so even if you're a minimalist, some people, they are disorganized when you go to their homes, and that's because the things that they own and the things that they have to use in their everyday lives, they're all mixed up together.
1: 네. 그래서 대부분 왜 디스플레이 하는 용품과 자주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저는 위치를 다르게 두거든요.
0: 네네. 네. 아, so you would separate the space for things that you just display and keep and the things that you use often in your everyday life.
1: 네. 그래서 미니멀하신 집을 정리할 때는 계속 소통을 하면서 동선을 네. 계속 이야기해요. 아. 언제 사용해요? 나갈 때 사용해요? 네네. 하루에 몇 번 사용해요? 어디서 사용해요?
0: 네. So for people who live minimalistic lifestyles, she constantly talks with them when she helps them out. Like, when do you use these things? Like, how do you walk around? What is the move? How do you move around at your home? When do you leave the home? When do you use it? Things like that. She questions them a lot to figure out their style of living and the things that they use.
1: 네. 그러니까 맥시멀 같은 경우는 네. 물건 양 자체가 많거든요. 네. 그러면 그분들은 공간을 여유 공간을 만들어 두 어야 돼요. 항상 물건을 살 때 많이 사기 때문에 네. 여유 공간을 더 만들어 드리면서 정리를 하거든요.
0: And for those maximalists who like to buy things in bulks and like to constantly collect things, you need bigger space for storing all of them. So that's what she focuses on.
1: 그래서 사진 보시면 네. 그러니까 상자가 박스가 많을수록 물건이 쌓이는데 네. 정리해서 사실 그 박스가 없어지면 네. 훨씬 물건이 눈앞에 보이거든요.
0: 네, 네. 네. So for some people, as we see on the screen, they live with boxes of stuff. But if you get rid of all these boxes from the rooms, then you can visualize the space better, and it looks a lot more tidy, of course.
1: 그러니까 우리 집에 창고가 됐든 드레스룸이 됐든 네. 상자가 많은지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0: So in your homes, see whether you have a lot of boxes, whether it be in your dress room or in another storage room, whatnot. You have to get rid of all these boxes. 네.
1: 그래서 맥시멀리스트 집 정리할 때는 네. 재고를 명확하게 네. 종류를 뭐 테이프는 테이프대로, 아. 뭐 생수는 생수대로, 화장품 같은 경우도 뭐 새 화장품, 네. 지금 뭐 기초, 네. 색조 이런 식으로 구분을 명확하게 해드리죠.
0: So for maximalists, she would first of all categorize the items that her clients have, whether it's makeup, even within makeup, you would have like certain types of cosmetic items, and she can also categorize like tapes. All these different items go in different categories, right? So she would categorize them for the clients so that they can visualize them more clearly. 네.
1: 그 사진 보시면 상자에 있었던 옷 같은 것을 다 걸어서 셔츠는 셔츠끼리, 바지는 바지끼리, 자켓은 재킷끼리 눈에 보이게 걸어주면 아 맞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시거든요. 아, 네. 그러면서 소비가 줄어들죠.
0: 그러게요. 뭔가 매장 같은 기분이에요.
1: 맞습니다.
0: 보니까 네, 딱 잘 정리가 된. So she organized this dress room for one of her clients. She separated the shirts, the pants, the coats or the jackets they have. And if you're able to visualize like this after categorizing all the different types of clothes they have, you can feel how many clothes you have, and this would prevent them from buying new ones.
1: 그래서 그렇게 걸어드리면 이렇게 많았어요? 제가 바지가 이렇게 많아요? 셔츠가 이렇게 많아요? 네. 그걸 아는 순간부터 이제 물건 사는 것이 좀 줄어들죠.
0: 그러겠네요. 있는지 몰랐던 것들도 발견하게 될 것 같고요. So they come to realize, I had that many pants, I had that many clothes, and then they will stop themselves from buying new clothes, and even sometimes realize that they had something that they didn't even know before. All right. Well, regardless of how much you own, I

0: guess. Are there still homes with very few things that were still disorganized, like you said earlier?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미니멀리스트여도 그러니까 물건이 별로 없는데도 맞아요. 정리가 안 된 집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1: 네, 당연합니다. 네. 왜냐하면 사람들은 내가 물건이 많아서 정리가 안 돼 이런 생각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0: 네.
1: 많아서가 아니라 제자리를 못 찾아서 그래요.
0: 아.
1: 네, 주방에도 동선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제자리를 찾아야 돼요.
0: 아, so the thing about organizing is it's not that you have a lot of things that you become disorganized. Even if you don't have much things, much stuff, it's because the things have not found their place yet where they should be stored. That's why things get untidy and disorganized. And it's the same for the kitchen too.
1: 그래서 미니멀 하든 맥시멀 하든 네. 중요한 거는 물건의 종류가 한 곳에 있어야 돼요.
0: 똑같은 종류가 네. 딱 그곳에.
1: 그래서 네. 내가 물건을 둘 때는 어디서 무엇을 하지를 꼭 기억하셔서 그 자리를 두셔야 되는데
0: 네.
1: 보통 어디다 두어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이것 저거 섞어 두는 거예요.
0: 아. So you have to have the same category goods in one designated place. Where it belongs, so that you can come to find them more easily. If there's no designated space for a particular item, then you would put it here and there, and that's when things get untidy. All right. Well, even after organizing everything, though, what if someone keeps buying more of the things they love? Like, won't the house eventually fill up again? What should they do then? 근데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서도요, 대표님, 좋아하는 물건을 계속 사다 보면 뭐 집이든 어떤 공간이 다시 꽉 찰 수 있잖아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죠?
1: 네, 가끔 요요 현상 일어나서
0: 네, 그러니까요.
1: 버리고 더 사시는 분들이 네, 계시거든요.
0: 네.
1: 네. 이런 습관 하나 가지시면 돼요. 내가 물건을 사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0: 네.
1: 물건이 우리 집에 있는지를 먼저 찾는 거예요.
0: 아, so here's one thing to remember before buying something new. Think whether you have that item in your home and try to find it first before you buy a new one.
1: 분명히 있습니다.
0: And you'll realize that you actually do have it at your home.
1: 건전지가 정리하다 보면 수십 개가 나오는데
0: 아,
1: 못 찾아서 또 산 거거든요.
0: 네.
1: 그래서 뭐 가위가 없어서 또 사는데 다 있으니까 물건을 사기 전에 먼저 찾아보는 거 그 습관만 좀 한번 가져보세요.
0: 알겠습니다. So before buying something new, for example, if you need some new batteries, scissors, look around in your home. I'm sure she said she's sure you're going to find it within your home. So do that before buying something new and storing them again in some space at your home. Well, sometimes people own a lot of things because of their job too, not just for personal taste. For example, a stylist may naturally have tons of clothes and accessories. How would you organize a home like that differently from an ordinary home then?
2: 근데 물건이 많은 게 꼭 취향 때문이 아닌 경우도
1: 맞습니다.
2: 있잖아요.
1: 맞습니다.
2: 뭐 예를 들어서 직업이 스타일리스트다.
1: 맞아요.
2: 네.
1: 맞아요.
2: 그러면 옷이 정말 많을 수도 있고 액세서리가 정말 많을 수도 있는데 이런 집은 일반 가정과 정리하는 방법이 아무래도 다르겠죠?
1: 네. 뭐 인플루언서도 그렇고 집에서 라이브를 요즘 많이 하시더라고요.
2: 네.
1: 그러다 보면 제품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스타일리스트 같은 경우는 네. 의류나 가방, 신발이 아주 많겠죠.
0: 네. 네. So that is right. Depending on your job, whether you're a stylist or even an influencer or people who have live broadcasts, they have a lot of things, items that they receive and have. And stylists, they have a lot of clothes, of course.
1: 그래서 물건을 아주 잘 찾는 것이 가장 우선인데
0: 네.
1: 니트를 접었을 때도 라벨이 앞으로 보이게. 일반인들은 접었을 때 예쁜 게 중요한데
0: 네.
1: 스타일리스트 집에 정리할 때는 브랜드가 잘 보이거나 이 사람이 뭐 찾는 특정한 청바지가
0: 네.
1: 잘 찾을 수 있도록 예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찾는 거 위주로 정리합니다.
0: So for example, for stylists, you would organize their dress room differently from an ordinary home. Looking nice or looking tidy isn't important. How well or efficiently you find your items, your clothes, is more important. So when you hang a sweater, for example, you would make sure that the label is facing the front so that they can easily take a look and find the item that they need.
1: 네. 그러니까 뭐 면티를 정리한다고 했을 때 걸어둘 때 그냥 면티

0: 색깔까지만 구분을 하는데 네. 스타일리스트 집 같은 더 세분하게 디자인을 더 나눕니다. 그러게요. 짧은데 통이 넓은 거, 네. 쫄 뭐 면티 해서 더 세분화해 두면 이 사람이 빨리 찾기 그러게요. 때문에 더 디테일하게 갑니다.
1: Oh, so for ordinary homes, the dress rooms, they won't be categorized in like little detailed subcategories. Shirts will be in just shirts, like white shirts and different colored shirts, separated in that manner. But for a stylist, the shirts, they have different styles. The pants, they have different styles, right? So depending on that style and design, they would categorize it so that they can eventually find what they need more quickly. Mm. All right. Well, also, if you love golf, I guess, like if you have a hobby like golf, golf clubs start piling up. If your hobby is to go fishing, then fishing rods start piling up at home. And I guess it's the same with me, too. I have lots of like soccer boots, picnic goods, whatnot. So have you ever had people like these before? 취미 때문에 다양한 용품이 늘어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0: 맞습니다.
1: 네, 예를 네. 들면 뭐 골프에 빠지면 골프채가 늘어나기도 하고 네. 뭐 낚시를 좋아하면 낚싯대가 늘어나고 저도 뭐 피크닉을 좋아해서 그리고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화든 축구공이든 뭐 피크닉 매트든 맞습니다. 다 이것저것 뒤죽박죽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렇게 실제로 취미 용품 때문에 정리를 맡기셨던 고객도 있을까요?
0: 네, 맞습니다. 어, 네. 네, 요즘 물건을 수집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은데요. 네. 레기 뭐 레고, 피규어 뭐 네. 이런 것도 컵도 모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1: 네네.
0: 그러면 저는 정리 안 된 공간을 비워내고 그 수집하는 용품을 두는 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1: 아, so there are a lot of people who collect different stuff these days as a hobby, whether it be mugs, figures, or Lego even. In that case, Hee-suk would clear out one space that's not used and just dedicate that for all the things that these clients collect.
0: 무조건 그 공간이 없다고 해서 상자에 넣어서 네. 저장하는 것이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아. 게 보는 즐거움이거든요.
1: 맞아요. 이렇게
0: 보고 행복한 맞아요.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렇게 공간을 좀 바꿔서 오. 오히려 무조건 상자에 넣고 치우는 게 아니라 네. 아, 이 사람의 취미를 더 살려주는 거죠.
1: So instead of just putting all these collected goods inside a box and putting them away, she wants to help them enjoy their hobby a lot more because the fun of it is to look at them displayed, right? So that is why she would dedicate a separate space and perhaps display all the collected goods.
0: 네. 모아드리면 되게 행복해 하시고 네. 오히려 모으면 많다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네. 아, 이제 조금 줄여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시더라고요.
1: 그러게요. 그런 인식이 딱 시각화했을 때 더 잘 네, 네, 네. 되니까. So if you visualize your goods like that, they even come to realize that, oh, I have already this many stuff, I've collected this many things, then they would stop buying new ones because they have realized how much they have that thing in their home. All right, well, when guests are coming over, this is, I think, something that many would agree with me. We often shove everything into our drawers or closets. But once the guest leaves, of course, the mess comes right back. Why does this keep happening, no matter how often we tidy up?
2: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집에 손님이 온다고 하면 급하게 정리를 해야 되니까 뭐 소파 위에 있는 옷이라든지 테이블 위에 있는 물건 다 그냥 어떤 한 공간에 다 밀어 넣잖아요.
0: 맞습니다.
2: 옷장이든 어디든. 맞습니다. 근데 손님이 가고 나면 당연히 엉망이겠죠?
0: 맞아요.
2: 왜 치워도 치워도 제자리고 이런 엉망상태가 유지되는 거죠.
0: 보통 많은 분들이 그야말로 물건을 치우거든요.
1: 아.
0: 그거는 해결 방법이 아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모든 물건은 제자리를 찾아서 가야지 유지되는 거지 그냥 상관도 없이 아무데나 베란다로 손님 왔다고 갖다 감춰두면 다시 쓰려면 나와야 돼요.
1: 그렇죠. So it's not about shoving everything somewhere in the corner to make sure that you can't see them. You have to find a place and organize them. If the guests go back, then you have to get those things out again because you have to use them, right? And then it will become a mess again. So finding the right place for where your things belong is really important. All right. Well, have you seen homes that looked perfectly neat but were actually inconvenient to live in, perhaps?
2: 근데 실제로 겉보기에는 깔끔하게 정리가 된 것 같은데 막상 물건을 쓰려면 불편했던 집도 있을까요?
0: 맞습니다. 제가 방문을 했는데 네. 너무 깨끗해요. 모델하우스처럼 물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았는데 네. 이분이 이야기하신 게 뭘 꺼내려고 하면 너무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네.
1: So she did have a client where she visited and the home was just so clean. It was like a model house, like an example house that people would come to see as an example. But then the client asked her for her help because they said, when I want to look for things and use my items that I have, it's really hard and inconvenient to find them.
0: 그러니까 자주 사용하는 물건이 내가 손을 뻗어서 허리 숙이지 않고 의자 두고 올라가지 않고 바로 꺼낼 수 있는 공간에 있어야 되는데 네. 그냥 깔끔한 게 중요하니까 일단 상자에 넣어서 막 위쪽에 막 넣는 거예요. 네. 보통 냉장고 위쪽 공간에 막 두고 막 맞아요. 베란다에 갖다 두고 책 읽지 않는다고 버리긴 아까우니까 상자에 해서 베란다로 빼거든요. 네. 네.
1: 그러게요. So for example, like people, if just looking nice and tidy is important, they just shove everything inside places that you can't see. But in that case, it's really difficult and inconvenient to take the items that you need once you need to use them, right? Some people, if they don't read, but you have books that you don't want to throw away, you put them in the boxes and shove them away in your balcony where not. And that's how it happens in these sort of houses.
0: 네, 그래서 공간은 맨 위쪽과 맨 아래쪽과 내가 정면을 바라보는 쪽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가장 안 좋은 쪽이 저는 의자를 두고 올라가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데는 물건을 내가 버릴 수는 없는데 네. 이사 갈 때까지 보관해야 될 물건들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 아파트 사용 설명서랄지 네. 리모컨이랄지 내가 이사 갈 때 주고 가야 될 물건. 네. 버릴 순 없지만 1년 동안 한 번도 쓰지는 않는 물건들을 저장하면 좋겠습니다.
1: 네, 네. So she said it's really important to figure out the right height for where you can find your items. If you're using it every day, then it should be in a position where you can take out easily. But things that you don't use for like a year, something that you have to return once you move out, things like that, you can place on top like high drawers or high storage spaces where you have to climb up with a chair. That's an inconvenient space, right? But that's where you store all the things that you don't use too often.
2: 아, 그것도 고려를 해야겠네요.
0: 네, 네. 공간의 위치가 꼭 중요하니까 내가 자주 쓰는 거는 손을 뻗으면 바로 닿는 공간에 두는 거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 Okay, so it's important to think if you're using something a lot, in your everyday life, you have to have it in a reachable distance in your height so that it becomes convenient for you. All right, well, I guess moving on, we're already nearing the end of today's show, unfortunately. We do have next week, though. But for crunchers who want to start organizing today, right now, what's the very first thing you'd recommend doing?
2: 벌써 방송을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대표님. 오늘 정리를 오늘 당장 시작해보고 싶은 우리 크런처들에게 가장 먼저 해보면 좋을 것 하나를 추천해 주신다면요?
0: 네, 먼저 사진 찍는 거예요. 오. 내 방 찍고, 네. 내 서랍 찍고, 네. 내 가방 속 찍고. 네. 네, 그것만 먼저 하시면 좋겠습니다.
1: Okay, so first of all, take photos of all the space you have. Take a photo of your room, like the space inside your bag even, and inside the drawer too.
2: 사진 찍으면 네.
0: 객관화를 시키는 거거든요. 내 가방이 내가 늘 사용하기 때문에 뭐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 바쁘니까라고 생각하는데 네. 사진을 찍어서 보면 좀 더 심각하게 느껴집니다.
1: So for example, your bag. If you take a photo of it, you might realize things objectively. Because you use it every day, you might not realize how messy it is. But if you take a photo of it, you will come to realize things that you haven't in your everyday life. Okay, 사진 찍기. 저도 해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All right, well, today we learned that organizing isn't simply about throwing things away. It's about choosing what we need for the life we're living now. Can you give us a little preview of what we'll learn next week then?
2: 우리 다음 주에는 어떤 이야기 전해주실지 미리 스포 좀 해주시겠어요?
0: 네, 이제 정리를 직접 내 방을 내 집을 치워보려고 정리 순서를 좀 알려드릴 거고요. 네. 또 공간별로 어떻게 정리하는지 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1: All right.

0: 시리즈는 닥터앤 미네랄 워터를 기본으로 각각의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바나바입 추출물인 닥터앤 위에는 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동덩굴 꽃봉오리 추출물을 더했습니다. 두 제품 모두 기능성뿐 아니라 물이나 차처럼 일상에서 부담 없이 마실 수 있는 편안한 맛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결국 닥터앤 N시리즈의 가장 큰 차별점은 좋은 물에 각각의 건강 목적에 맞는 기능성을 더해 일상적인 음용을 건강 관리로 연결한다는 것입니다.
1: The Dr. M series are made only with the source water that is emerged in specific bedrock in Chuncheon, Gangwon Special Self-Governed Province. By keeping the original minerals and thoroughly removing impurities, the firm has increased the safety level of the products. The empty bottles and bottle caps are washed and sterilized with low concentration ozonated water, so the beverages can be filled more hygienically.
2: 좋은 원소를 확보하는 것만큼이나 제품이 완성되는 순간까지 위생과 품질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닥터앤은 해석과 ISO 22000의 품질 인증 기준을 바탕으로 생산 시설을 구축했습니다. 특히 미세 플라스틱을 포함한 미세 이물의 유입 가능성을 철저히 관리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제품 생산에 주력합니다. 청정 원소의 가치를 마지막 한 병까지 변함없이 안전하게 전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닥터앤이 타협하지 않는 품질의 기준입니다.
1: As part of an effort to keep the improved product quality, Dr. M has implemented a smart factory system. Under the organized work environment based on the 3JUNG 5S methodology, the firm has monitored the entire production stages in real time to make immediate responses. By applying the improved automation lines, the company has completed a uniform and stable production environment.
3: 삼성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에 참여하면서 작업 동선, 정돈 상태, 공정 관리 같은 현장의 가장 기본부터 다시 점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오랫동안 축적한 제조 현장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적용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거대한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앞서 이러한 작은 개선을 하나씩 쌓아가는 것만으로도 불량과 낭비를 줄이고 직원들이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의 축적이야말로 스마트 공장의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1: A growing number of consumers have repurchased the company's products, and it has shown the high growth potential of the company's brand Dr. M. What is more, as an official beverage sponsor of Suwon Samsung Blue Wings Football Club, the company has expanded its scope of business in the sports field.
4: 국내에서는 꾸준히 재구매해 주시는 고객분들이 늘어나면서 닥터앤만의 제품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3만 건 이상의 실구매 후기와 4.8 이상의 높은 평점을 기록하면서 소비자 신뢰를 꾸준히 쌓아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수원 삼성 블루잉즈의 공식 후원 음료로 함께하고 있고요. 해외 바이어들과 상담할 때도 물 자체의 특징과 연구 결과에 많은
1: Dr. M has cooperated with overseas buyers from different countries, including China, Australia, and Hong Kong. The entire world has shown an increase in interest in healthcare. Also, the firm is planning to further develop innovative items that can fulfill the needs of consumers.
0: 건강한 하루를 시작하는 닥터앤 미네랄 워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기능성 음료를 개발하여 헬스케어 음료 전문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좋은 물과 건강이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춘천의 관광 힐링 컨텐츠와 연결해 프랑스 에비앙처럼 대한민국 춘천 하면 가장 먼저 닥터앤이 떠오르는 기업이 되고 싶습니다.
1: Dr. M has developed functional beverages that can contribute to improving people's health in daily life. And it is expected to gain ground in the global biohealth industry as a provider of premium beverages.
5: There is a company which has built a healthy circulation system.

0: system for the agricultural sector by developing natural materials. Jinsa Chohe has developed a variety of agricultural materials by using the Korean Dendropanax extract as a main ingredient. Based on the smart factory system, it has built cutting-edge production lines and sought further growth into a competitive business. We explore Jinsa Chohe, which has made utmost effort to build a healthy agricultural industry. Jinsa Chohe is located in a small rural town in Jang-eun-gun County, Jeonnam, Gwangju Special Metropolitan City. The company has promoted studies on the potential of Korean Dendropanax, which has been considered as a valuable natural resource. After carrying out researches for a long period of time, it has developed advanced extraction technologies, and the firm has paved a new path for the fields of agricultural materials and feed supplement.
1: 진설초에는 땅과 사람을 건강하게라는 이념을 바탕으로 미래를 생각하는 제품을 개발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은 단순한 농자재를 넘어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기 위한 든든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또한 탄소 저감을 통한 기후 변화 대응과 더불어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친환경 유기농 제품 개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0: The company has selected and collected premium Korean Dendropanax from all parts of the country. And it has produced the extract by carrying out the decomposition process. The company has produced a variety of agricultural materials for different uses. Aside from the Korean Dendropanax extract, the products of the company contain a lot of active ingredients that can boost the growth of crops. Also, it can improve the quality of soil as well as strengthen pest resistance.
2: 저희 진설초의 대표 제품은 유기농업 자재인 황칠환과 뿌리토, 뿌리토 그래뉼이 있고 황칠아미노, 황칠고착제, 쓰리황 등이 있습니다. 당사의 주 원료인 황칠 추출물로 작물을 생육하는 과정에서 사포닌, 셀레늄, 바나듐 등 기능성 성분들이 검출됨으로써 기능성 친환경 제품임을 인정받았습니다. 특허받은 황칠 추출물과 기술력으로 인해 저희 진설초의 제품은 각종 농작물의 병해충 예방과 식물 생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0: The selected Korean Dendropanax goes through the aging and extracting stages. And the firm has focused on minimizing the destruction of active ingredients. By precisely controlling the temperature and time, the characteristics of different materials can be maintained more effectively. What is more, the company has kept the improved quality by automating the manufacturing process.
3: 저희 진설초의 제품의 주 원료가 되는 황칠나무는 전체를 수확하는 것이 아닌 가지치기 등 부분 수확하여 파쇄하고 숙성을 거쳐 원료가 됩니다. 특히 이러한 천연 자원을 수집, 채집하거나 구매하여 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정확한 배합비입니다. 정확한 배합비가 있어야만 작물에 약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생산 공정에서 정확한 배합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0: Jinsa Chohe has applied a smart factory system to the packing process. As a result, thanks to the automation process, the firm has tackled the shortage of manpower and resources.
2: 저희 진설초에는 삼성전자의 스마트 팩토리 지원 사업을 통해 기존 반자동화 라인을 자동화 라인으로 교체함으로써 인력이 70% 이상 절감되어 인력을 다른 공정에 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조 혁신 활동의 일환으로 공장 재고 로트 번호를 도입함으로써 효율적인 재고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스마트 공장 구축을 통해 전 공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직원들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 동선 개선, 잠재적 위험 요소 제거 및 예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0: Based on the collected data, the firm has constantly improved the effects of its products.

0: By achieving a lot of patents for the production of extraction products, the company has strengthened its position in the field. Also, it has improved the unique Korean dendropanax extraction method to develop new items.
1: 진설초에는 계속해서 변화하는 기후 환경에 맞춰 제품 유효 성분의 혼합비를 조정, 연구하며 대중적이지 않은 유기농업 자재를 대중적으로 알려가고자 합니다. 그 일환으로 가정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식물 집사용 홈케어 스프레이를 개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계속되는 기술 개발과 신제품 연구를 위해 타 업체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제품 연구 개발을 예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0: The company has paid close attention to the opinions of farms as part of an effort to develop premium products. And it has continuously sought sales expansion in overseas market.
2: 저희 진설초에는 황칠 제품의 효능과 효과를 증명해 나가면서 끊임없는 연구 개발을 통해 농업 및 축산 분야 연구 과제와 제품 개발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기능성 농산물의 재배 기술을 농가에 보급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식탁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0: 진설초회 aims to suggest sustainable solutions for the future agricultural sector. And we hope it can take another huge leap forward in the global market.

0: abalone's. The firm has implemented the seafood traceability system for the first time in the abalone industry. Also, it has achieved HACCP certification to maintain a sustainable business. By minimizing the variables in temperature and time during the core production stages, the company has made a lot of effort to keep the original texture and flavor of abalone's.
1: 저희 청산바다의 대표 제품인 식자재용 순살 냉동 전복은 어장에서 출하된 즉시 연속식 자숙기와 자동 세척을 통해서 전복 특유의 식감과 향을 살려 최단 시간에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삶거나 찌는 공정과 냉각 세척 공정을 컨베이어로 연결해서 시간당 생산량을 과거 6.25kg에서 58.43kg으로 늘렸습니다. 균일한 품질을 유지하며 대량 생산이 가능해 직접 손질하시는 것보다 맛과 품질 가격에서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0: It was difficult to cope with the growing demand only with the current manual process. Therefore, the firm has introduced a smart factory system to bring about innovative changes. By managing the production data in real time, the company has improved the work efficiency and the product quality at the same time.
2: 저희 청산바다의 공장 자동화와 스마트 공장 시스템 도입은 동전 업계에서도 벤치마킹 사례가 없는 최초의 시도입니다. 삼선형 스마트 공장으로 클라우드 기반의 MES, POP, 스마트 HACCP 도입은 물론 고도화 사업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시간당 생산량이 약 830% 개선되었고 완제품 불량률은 45.4%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숫자로 보이는 효과 외에도 직원들이 태블릿과 POP 시스템 같은 디지털 도구에 익숙해지고 각자 업무에 AI를 자연스럽게 활용하는 문화가 자리 잡은 것도 큰 수확이라고 생각합니다.
0: Red tides and high water temperatures due to climate change have posed a serious threat to the fishing industry. 청산바다 has cooperated with the National Institute of Fisheries Science to promote researches on abalones that are highly resistant to high water temperatures.
3: 최근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는 우리 일상이 되었고 양식 환경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 변화에 맞춰 지금 저희가 찾는 종자 하나가 앞으로 완도 전복 생태계를 좌우할 겁니다. 변화된 우리 환경에서도 건강하게 자라는 강한 전복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완도 바다를 지키고 우리 어민의 삶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다짐입니다.
0: 청산바다 has sought sales expansion by entering overseas markets, including Vietnam and Europe. What is more, it is planning to broaden the scope of business in the global field by developing a variety of new abalone products.
4: 저희 청산바다는 올해 미국 식자재 유통기업에 순살 전복을 대량 수출합니다. 현재 주력 상품인 순살 가공품의 해외 수출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시대의 변화에 맞춰 사용하기 편리하고 맛있고 손질된 전복 상품으로 전 세계에 시장을 개척하고 어업인 소득을 향상시켜 한국 수산업계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스마트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 세계를 대표하는 글로벌 전복 기업이 되겠습니다.
0: 청산바다 has delivered the premium taste of Wando abalone's to the global consumers. All eyes are now on the future growth of the company, which aims to earn more ground in the global field in the near future.

0: 삼길이 놈아, 고기 한 근 내어라. 박 서방, 고기 한 근 주시오.
1: 네.
2: 어찌 형님의 것이 더 크단 말이냐?
3: 나리 것은 상길이가 드린 것이고 저분 것은 박서방이 드린 것이옵니다.

0: 1등 해야 돼.
1: 이길 거예요.
2: 무조건 1등이에요.
3: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부족했어요, 시간이.
2: 아마 잘한 건데 머릿속이 다 사라졌어요.
4: 전쟁터가 됐어요.
2: 오! 오픈 찬스.

저는 만 5살에 바이올린을 시작했는데요. 바이올린 소리를 워낙 좋아했어서 그 특유의 따뜻함과 약간 사람의 목소리 같은 목소리를 갖고 있거든요, 바이올린이.

올랐을 때보다는 이제 혼자 연습할 때 더 큰 희열을 느끼는데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음악이 잘 나왔을 때 그때 가장 큰 기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만의 색깔을 어떻게 하면 찾아갈 수 있을까 그걸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연습을 할 때는 이제 생각과 고민을 많이 하는 반면에 무대에서 연주할 때는 정말 머릿속을 비우고 아무 생각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무대에서는 자유롭게 콩쿨 무대도 저만의 독주회라고 생각하는 자세를 가지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 바이올린과는 거의 제 인생의 대부분을 같이 해왔기 때문에 저를 힘들게 할 때도 많지만 제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존재입니다. 작곡가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와 또 제 자신이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모두 다 설득력 있게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연주자가 됩니다.

0: 이거지. 이거야. 오. 근데 사실 뭔가 허전하잖아.
1: 아, 이거랑 같이 올리면
0: 이런 식으로. 아, 안 먹을라는. 아, 나 오늘 언니 오늘 내가 제일 많이 했던 말 뭔지 알아?
2: 안 먹을라 했는데.
1: 근데 어르신 앞에서 안 먹을 수가 없어.
0: 안 먹을라 했는데. 그러니까.
1: 집밥도 덕분에 먹었잖아. 집밥 먹고 싶다.
0: 아, 진짜 너무 먹고 싶었거든. 왜냐면 평소에 내가 혼자 자니까 집밥을 안 먹어. 집에서 띠로리.
1: 슬프다.
0: 아니 집에서 내가
2: 요리 안 해 잘?
0: 요리 안 하지. 혼자 자는데 그냥 이제 배달 시켜 먹는 거 좀 질렸다. 그러면 이제 집에서 고구마, 계란 뭐 이런 거 진짜 간단하게. 그래서 나 오늘 진짜 너무 행복했어.
1: 여기 감동하고 또 눈물 날라 그랬어. 진짜.
0: 그러니까.
1: 언니 불편하지 않아? 같이.
0: 아니 근데 언니 솔직히 모르는 사람들끼리 여행 잘 안 가잖아.
1: 그렇지.
0: 그래서 살짝 긴장했거든. 아, 이 언니랑 좀 마실까.
1: 그래서 결국
0: 걱정했는데. 걱정했는데 너무 잘 맞아. 딱 좋아.
2: 나도 좋았어. 진짜. 네.
0: 그러니까 너무 재밌었어. 치우지. 언니 뭐가 제일 재밌었어 오늘?
1: 내 파트너. 아,
0: so sweet.
1: 손발이 여자라 그런 거 아니야? 너무 많은데 저 기본적으로는 진짜 그 시장 돌리는 게 돌려보는 게 좋았어. 왜냐면 이게 여러 가지 볼 수 있는 게 많잖아요.
0: 맞아. 약간
1: 사람도 많이 돌려보고.
0: 맞아 맞아.
1: 이게 약간 사람이 모여서 약간 심장이 뛰는 느낌이었어.
0: 사람 냄새 난다. 사람 냄새 난다. 왜 누나? 게리.
1: 아니. 미안.
0: 언니 앞뒤 좀 해야겠네.
1: 더 불러. 미안해. 더 불러봐.
0: 가사 까먹었어. 내일도 기대된다. 나면 이때 솔직히 너무 기대돼. 진짜 잘 놀아보자.
1: 기대해도 되지. 모르겠어. 약간 대충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플랜을 짜서 거기서 칭칭할 것 같은 그 약간 두 가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예상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더 재밌을 것 같아요.
0: 그 언니가 뭐래요? 그 언니가 뭐라고 얘기했는데요? 뭔가 중간에 중간 좀 갑분사 이런 느낌 나지 않을까라는 이상을 좀 재면서도 재밌을 것 같긴 해요. 또 그 언니가 재밌잖아요.

0: 작은 칼이 없어서 불편하거든요.
1: 우리다. 야스민.
2: 네.
1: 됐어?
3: 우리 공주.
1: 5분 뒤에?
3: 아니 언니 이 텐션 아침부터 나.
1: 어?
3: 이 텐션 아침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 맞아?

0: 내가 하고 너가 섞으면 돼.
1: 아, 시키는 거야?
0: 응.
1: 근데 해준 거 아니었어?
0: 속았네 이거. 다 해주지.
1: 속았네.
0: 어, 속았어.
1: 또 내가 이제는 우리를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안 하는 거지. 거예요.
0: 야.
1: 안 하는 거예요.
0: 오케이. 어, 향도 괜찮네.
1: 복숭아 좀. 어때? 맛있어?
2: 종류가 여러 가지더라고. 얘랑 다르고.
1: 오.
2: 얘도 다를 것 같아. 봐봐, 노란색이랑 빨간색이랑 핑크.

0: 텐션 좋다.
1: 아, 나 춤 춘다고 했잖아. 그래서 더 보여주고 있는 거야. 띠리띠리띠. 우리 시럽 안 샀네. 그럼 이거 쓰는 게 맞네. 세팅 안 돼 있어. 이거 금 이게 마지막이라고.
2: 이거 먼저 부리는 거 아니야?
1: 마지막.
2: 진짜?
1: 어, 아니면 이
2: Sorry.
1: 얘 식감이 이상해져.
2: 없으니까. 내가 가만히 있는 게 언니 도와주는 거구나.
3: 그리고 이게 그냥
2: 와인실
3: 예쁘니까.
2: 오, 이것이 한국식 팬케이크야.
1: 먼저 안 열어줄 거야?
2: 열어드릴게. 아. 와, 진짜 대박이다. 와, 이 캠송이지.
1: 오, 해가 미쳤네.
2: 이거 선글라스 끼고 뭐가 되는 거 아닌가? 아니네.
1: 어, 선글라스, 아침에 선글라스? 괜찮네.
2: 갖고 올까?

0: 지금 처음이네 누나.
1: 한국이라서
0: 진짜로 좋네. 이곳이 여행 김정이야.
1: 그치.
0: 좋다. 기대되는? 아, 이언니한테 기대도 되구나 이런 느낌.
1: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말하면서.
0: 어제 우리 그 어디야 어디 가기로 했잖아. 우리
2: 한국보다는 그거잖아. 갯벌 그거 있잖아.
1: 나 이쪽은
2: 진짜
1: 맞아.
2: 진짜 지저분해. 막 놀고 막 몸 만지고 뭐 이게 하고 싶어. 낙지 얘기도 네, 하셨잖아.
1: 그럼 거기 할머니. 그 머리에 묻으면 괜찮아?
2: 아 그건 좀 그래. 그건 좀 그래.
0: 든든하게 먹어야겠네. 이 나랑 이
1: 도와주고 있어. 든든하게
0: 먹다가 낙지 잡다가 이렇게 자빠지지 말고 어? 완전 좋아.
1: 든든하게 먹고 어? 가면 되니까.

0: 야, 이런 부문도 있었어? 대박.
1: 되게 다양하고 이게 풀도 있고 뭐 그런 게 뭔가 한국 같지도 않고 해외 같지도 않고
0: 숲 같대, 숲. 그건 뭐야?
1: 이게 크리스마스 그거 아니야? 그럴 것 같아. 그 크리스마스 나무 있잖아. 그림.
0: 장식할 때. 맞네. 네. 오. 우와.
1: 또 너무 되게 이쁘다.
0: 배롱나무.
1: 외로운 나무?
0: 배롱나무.
1: 나 왜 외로운 나무로 들렸지? 분재가 뭔지 알지?
0: 뭐?
1: 반자이. 분재.
0: 분재? 몰라.
1: 이제 배웠네.
0: 해송.
1: 여기가 번자이 가든.
0: 아하.
1: 분재 가든.
0: 아하.
1: 그래서 여러 나무로 만든 분재.
0: 아하. 향 나무.
1: 여기는 해송 나무로 만든 분재.
0: 우와. 나무 이름 예쁘다. 해송이래, 해송.
1: 해송. 송나무니까.
0: 우와, 신기하게 생겼네. 우와, 뾰족해.
1: 등에서 계속 뚝뚝 떨어져.
0: 잘했어.
2: 와, 소원 빌자.
0: 소원은 빌고 가야지.
1: 소원은.
0: 아, 나 진짜 소원 좀 많긴 해. 기다려봐.
1: 인간은 모르겠지만 동물은 다 행복하게 살기를. 오, 진짜 길다.
0: 나 아무것도 안 던지고 너무
1: 오케이.
0: 많이 하면
1: 어깨 거꾸로 돼.
0: 와, 근데 나 다 밀었어. 안 알려줘야지. 왜냐면 이게 이집트 문화에 자기가 빌었던 소원을 말하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저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아쉽죠.

0: 왔어. 대박! 한국에서 처음 봐! 색깔 너무 예쁜 거 아니야?
1: 응, 그니까.
0: 기다려봐. 우와, 그림 같아. 이야, 대박인데? 언니, 이거 이집트에도 있거든? 한국말로 뭔지 모르지?
2: 물레바냐라고 해봐. 물레바냐!
1: 오이, 그래. 귀엽습니다. 그래서.
0: 오이, 같이 있을 때 그럴 일이 없겠지만, 조용히 있으면 이게 리듬이 있어. 들어봐. 드랍 더 비트 몰래 방아? 예!

0: 언니, 왜 이렇게 입고 나오라고 얘기했는지.
1: 뭔가 하고 싶다, 지저분하게 하고 싶다 계속 했잖아.
0: 그치, 그치, 그치. 그렇지.
1: 그래서 내가 예약을 했지.
0: 먼저 그냥 가신대? 밭?
2: 사장님, 안녕하세요.
3: 전화드렸던 아이안이에요.
4: 아, 그러세요?
3: 네, 반갑습니다.
0: 네, 네, 안녕하세요. 야스민이라고 합니다.
3: 일순이 왔습니다.
4: 두 분이시네.
0: 아, 감사합니다. 아, 예. 저희가 여기 약간 스타일 맞춰가지고 이렇게 예. 입고 왔거든요, 오늘. 아, 예. 뭘 할 줄 모르고. 그러면 신안의 땅콩이 특산물인 거예요?
4: 이 땅콩이 자은도의 특산물입니다. 6.25 사병 이후 한국 6.25 아세요?
0: 알죠. 6.25.
4: 네. 1950년에 정착한 이북 사람들이 피란이 와서 여기 정착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땅콩을 심기 시작했대요.
0: 아.
4: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휴문대 보고 따라서 심어갖고 60년대부터 땅콩을 심기 시작했어요.
1: 그러면 얘는 뽑았을 때 어떻게 해요? 거기 바로 바로 옆에 있어요? 아니면 이제, 깊게 있는 거예요?
4: 이제 여기가 9월 달 돼야 이게가 이제 열매가 열리거든요. 이 땅콩이 지금 성장기에 있어요.
0: 우와.
4: 생육기예요.
0: 네.
4: 그래서 특별히 그 체험하실 걸 응고.

0: 사장님, 저희가 네. 체험을 하면 네. 그 저희가 먹을 수 있는 거 주신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1: 당연하죠.
0: 근데 뭐 도와드리는데 그러면 저희 못 먹는 건가요?
1: 작년에 제가 농사 지어놓은 거가 있어요. 그걸로 땅콩으로 만들 수 있는 요리를 제가 해드릴게요.
2: 요리요?
1: 네.
2: 우와! 뭐예요?
1: 땅콩 갈비수.
0: 근데 사장님, 저희가 사실 도와주고 뭔가를 먹는 거를 얻을 생각이었는데 그냥 먹기가 좀 그런데 아. 도와드릴 게 없나?
2: 아니, 도와드려야지.
3: 얻어먹는다 말도 그렇고.
2: 그러나 공짜야 어떻게.
1: 그러면 제가요, 그 바닷가에 마을에 살거든요.
2: 네네네.
0: 네.
1: 네, 거기서 투망도 하고
2: 불안하네요.
1: 투망 같은 거 하고 그런 거 투망한 거
2: 예예.
1: 그 체형 마시면서 좀 도와주세요.
3: 어, 아, 언제든지요.
1: 그렇죠. 혼자가 오니까 그걸로 빅딜 합시다.
2: 아, 좋아요.
0: 좋아요. 네.
3: 저희가 지금이 좋기
0: 해봐.
3: 때문에
0: 열심히 해봐.
3: 네, 언제든지.
2: 나 처음 가봐. 우와, 대박.

0: 맞대기랑 의사한테 필요해요.
1: 이거
2: 다 보세요. 에? 이걸 하라고요?
3: 아
2: 잠시만요. 아 잠깐 나 무서워.
1: 뛰어요.
2: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아?
3: 빨리 물에 올라와. 아, 물에 올라왔겠네.
2: 이거 뭐야?
3: 아, 여기는
2: 뭐 안전한 거야?
3: 그냥 일단은 여기는 없고.
2: 어이구.
3: 빨리.
2: 아, 진짜 서러워 죽겠네.
3: 그러니까 너가 느려서 그래.
2: 사장님, 아, 사장님 이렇게. 야.
1: 네, 빨리 와요.
2: 왜요?
3: 빨리. 여기 조심해야 돼.
2: 언니 왜 이렇게 야무져?
3: 여기는 조심하는 게 맞아. 오른쪽까지만 왼쪽.
2: 숨이 차.
1: 제가 보물을 건져낼게요. 보물.
2: 보물 찾는 거야 진짜로? 보석이 나와요 그럼?
3: 올려와.
2: 아 보석이 나온다고요?
1: 바다에 보석이 나와요.
2: 사장님 저 진주 좀 부탁드려요. 진주.
3: 진짜 보물 찾는다고?
2: 막 진주 나야 뭐 이런.
3: 아!
2: 진주.
1: 이 바다 사람들 이게 진주예요?
3: 이게 진주예요 바다 사람한테?
1: 네.
2: 우와.
3: 오케이 옆에는 이게 유도하는 거였어요?
2: 들어보죠.
1: 그러면 손으로 잡으면은 이게 물어버려요.
3: 아.
1: 그래서
3: 얘 알이 있는 거예요?
1: 이 알이에요.
3: 그럼
2: 얘 임신한 거예요 그러면?
3: 다시 나서 애기 낳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 에이, 얘는 간장 소스에다가 밥에다가 비벼 먹어야지.
1: 야, 그때부터 안 잡아요.
3: 아, 지금은 그래도 네. 괜찮은 철이에요?
2: 아, 저 그만 볼래요.
3: 맛있는데 불쌍.
2: 그만 볼래요. 괜찮아요.
3: 여기 둘자요.
2: 아, 진짜 현기증 난다.
1: 들어가.
2: 와.
3: 들어가요.
1: 들어가요.
3: 네. 더 있어요? 몇 개 더 있어요?
2: 왜 또 어디 가시려고? 사장님이 이 정도면 제험 충분히 한 것 같거든요? 이거 갖고 딱 라면에다가 이렇게 끓여서 먹으면 제일 콩질 것 같아요.
1: 가자.
3: 이리 와. 빨리 와. 이거 그냥 걸면, 걸어가면 돼. 하나, 둘, 여기. 하나, 둘.
2: 저 여기서 구경할게요. 보여요? 보이거든요?
3: 빨리 와.
2: 사장님 한 번도 안 봐주시네.
3: I can do it, girl. 인생이 우리한테
2: 빠져.
3: 자 빠져. 어
1: 대박이다.
2: 그러면서요.
3: 이게 큰 편이에요? 작은 편이에요?
1: 그걸.
3: 되게 똥똥해.
1: 크니까.
2: 사장님 진짜 장난은 좋아하시네.
1: 오! 진짜 우와!
2: 사장님! 좀 올려서.
3: 와, 여기 떨어질 것 같아요? 이게 미끄러워요?
1: 네.
2: 미끄러운데?
1: 미끄러워요. 장갑 안 씌우면.
2: 그러니까 완전 미끄러운데? 아이고.
3: 와!
2: 아이고.
3: 와! 이게 거의
2: 쌓여 있어. 우와, 진짜
1: 와.
4: 큰애들밖에 없어.
5: 진짜 많네. 숨을 수 있어서야 큰애들이 여기 오네. 우와.
2: 아, 이 성도의 사장님! 네. 야, 나와봐.
3: 그래, 안 나온대. 진짜 믿어야 돼.
2: 잠깐만요. 에이. 어? 뭐라? 뭐라? 오! 오, 잡았다! 오!
3: 이게 바다가 좋아진 거야?
2: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3: 그게 바다가 좋아.
2: 어, 와,
3: 야, 엄청 많아!
2: 우와, 우와, 무섭다, 무섭다, 무섭다!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5: 두 마리 있네. 조그만 애는 아, 너무 불만한데.
6: 이거는 이제 적으니까 바다로 이제 보내요, 이거는.
3: 아, 내가 잡아줄게. 자, 얘도 죽은 척하고 있구만요.
6: 개도 많고.
2: 좋아요.
6: 단어.
3: 단어.
6: 우리 단어도 있고.
2: 와우.
3: 너무 좋아요.
2: 얼른 가시죠, 사장님.
3: 가자, 가자.
2: 긴 말 필요 사장님. 없고 얼른 가시죠. 네,
6: 그래요, 얼른 갑시다.
2: 좋아요. 네. 와. 고생하셨습니다.
3: 그냥 집신 쪽 가면 되는 거예요?
2: 돌아가는 거 저 잘할 것 같아요,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어,
3: 앞에 가면 우리가 널 그레이지 않은 것 같아서 앞에 가도
2: 내가 앞에 갈까? 그래.
3: 바퀴 잘했어.
2: 아, 너무 좋아 지금.
3: 우리만의 바다네.
2: 아니 그리고 한 번에 다 보이니까 너무 좋다. 바다도 보이고 산도 보이고 성도 보이고 너무 좋아.
3: 감동.
2: 꿈꾸는 것 같아. 나중에 언니가 남편분이랑 같이 오면 되겠다. 나는 씁쓸한 띠로리.
3: 바다 가서는 하는 노래 뭐 있나?
2: 그 노래 신난. 있잖아. 언니 그 노래 엄청 유명하잖아. 아. 그거 신난 밤바다
7: 이 조명에 담긴
2: yeah.
7: 아름다운 얘기가 있어 네게 들려주고파. 나는 지금 신한
2: 바다. 신한?
7: 신한 밤바다.
2: 바다, 예. Yeah. 이 바다를 너와 함께 걷고 싶어. 어딨니?

퍼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한국인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본 시일 텐데요. 바로 서시입니다. 이 시를 쓴 주인공, 바로 윤동주 시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반크에서 활동하는 권소영 연구원입니다. 서시, 별에는 밤, 자화상 등을 쓴 윤동주 시인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중 한 명으로 꼽히는데요. 가끔 윤동주 시인의 정보에서 오해와 오류가 보이더라고요. 제가 윤동주 시인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대일항쟁기였던 1917년에 태어난 윤동주는 평생 한국어로만 시를 쓰며 민족의 아픔을 위로했던 시인이에요. 폭넓게 세상을 접하고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 일본 유학을 떠났던 윤동주는 1943년 7월 한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민족 문화와 독립 정신을 고취시켰다는 혐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1945년 2월 윤동주는 28세의 나이로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숨을 거뒀는데요. 암울했던 식민지 시절, 민족에 대한 사랑과 독립에 대한 염원을 시로 쓴 윤동주 시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한국 바로 알리기.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0: As a two-generation family business, Ide Myeongwa has mainly produced traditional Korean crackers for over 70 years. Based on the traditional method, it has applied cutting-edge production skills to offer premium snacks. We take a deeper look into Ide Myeongwa, a provider of premium Korean crackers. It is Geumjong-gu District, Busan. And Ide Myeongwa, a maker of jeonbyeong, or traditional Korean thin and crispy crackers, is located in the district. Thanks to the advanced skills of the master, the company has maintained its business as a two-generation family company.
1: 저희 이대 명관은 1954년부터 이어온 전통 전병 전문 기업입니다. 좋은 과자를 만들겠다는 신념 아래 고객들에게 최고의 품질의 제품을 제공하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병은 단순한 과자가 아니라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지금 세대에게는 가족과의 시간을 담은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지키기 위해 저희는 계속해서 전통의 방식 위에 기술을 더해 한국 전병을 현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세계에 소개할 수 있는 프리미엄 식품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통을 지키면서도 다음 세대를 위한 전병 브랜드로 성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0: The company's jeonbyeong products have been provided in diversified packages, including single items and gift sets. Also, a lot of different minor ingredients have kept their original flavors, so they have captivated the taste of consumers.
2: 저희 이대명과 전병의 특징은 기름에 튀기지 않고 직접 불에 굽는 70년 된 직화 제조 기술에 있습니다. 단순한 레시피가 아니라 반죽의 상태와 불의 세기를 사람이 직접 맞추는 섬세한 장인 기술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전병 하나하나가 얇고 바삭하면서도 속은 고소한 식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견과류나 김파래 등 다양한 재료 각각의 맛을 잘 살 수 있도록 배합과 굽는 과정을 정교하게 조절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일반적인 전병과는 다른 한국 전통 전병만의 식감과 풍미를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0: The company has monitored batters, grilling process, temperatures, time and changes in colors to increase the product quality. As part of an effort to deal with the growing number of orders, the firm has joined the Smart Factory project of Samsung Electronics.
3: Oh, 위원님, 저희 MS 하니까 너무 좋아요. 저희가 성수기가 되면 물량이 확 늘어나잖아요. 근데 그럴 때 갑자기 이제 늘어나니까 대응이 좀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제 데이터가 다 돼 있으니까 모든 게 준비가 된 거예요.
4: 예, 만족하시다니 저희들도 정말 일단은 예, 보람이 있고요.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생산부터 예, 출하까지의 모든 공정들이 데이터로 관리가 되면서 정말 요번에 또 MS 도입이 잘 되는 거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3: 그래서 주문만 많이 들어오면 됩니다.
4: 앞으로 주문 많이 들어올 겁니다.
3: 예. MS 도입하니까 그게 전부 다 데이터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주문이 들어와도 저희가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로서는 엄청난 만족도가 있는 거죠. 이제 저희가 삼성을 만나가지고 예, 햇볕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4: 저희들이 와서 현장을 개설하기 위해서 특히 주안점을 둔 부분은 제품별로 포장 박스를 색상을 구분을 해서 관리하게 됨으로써 재고라든지 제품이 어느 정도 보관이 되고 있고 어느 정도

0: 상태에서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게 쉽게 눈으로 보여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업자들을 위해서 제품 보관 대차를 180대를 저희들이 직접 제작을 했습니다. 물류 이동 동선을 한 50% 가량 단축시켰고요.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1: 이대 명과 has constantly expanded the business by entering the major department stores in Korea. By developing premium Chonbyung gift sets, the company has broadened the scope of its client bases. The improved tastes and the brand have gained trust among consumers.
2: 제가 이대명가 과자 선물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제가 이렇게 먹어보니까 되게 맛있어서 그래서 매장에 와보니까 분위기도 너무 좋고요. 이렇게 너무 많은 과자도 있어서 제가 한번 와봤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한테 선물하기도 되게 괜찮은 제품인 것 같더라고요.
3: 지금 사장님 제가 그 피스타치오 맛을 고소하다고 좀 맛있다고 그러고 아들은 자시라 해가지고 잔맛이 맛있는지 그걸 하나씩 사오라고 해가지고 지금 사러 갔거든요. 이대명은 정말 먹어보니까 손이 계속 가더라고요. 이게 맛있었고 한번 오픈하게 되면 다 먹게 돼갖고 좀 아쉽더라고요.
1: The company has developed new products by reinterpreting traditional Chonbyung with advanced methods. By improving the traditional tastes and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 power in the field, it aims to gain more ground in the global market.
4: 저희가 좀 더 회사를 발전시키고 싶은데 예. 그 다음에 뭘 좀 더 해야 될까요?
5: 아, MES 부분도 보안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4: 네.
5: 그러면은 그 MES도 충분히 고도화 단계를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MES 고도화뿐만 아니라 설비 고도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설비 고도화 부분은 지금보다도 더 조금 더 이런 효율적인 그런 방식으로 자동화 단계를 단계적으로 거쳐가다 보면은 우리 생산 현장이 지금보다 훨씬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품질 개선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4: 지금 상상이 진짜 안 될 만큼 너무 기대되는데 회원님 많이 도와주실 거죠?
5: 언제든지 불러주시면은 네. 저희들이 달려오겠습니다. 무조건
4: 무조건입니다.
5: 예, 약속하겠습니다.
4: 네.
5: 예. 이대명가는 대표님 이하 전 직원 여러분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참여를 하시고 의지가 강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대명가는 정말 좋은 기업으로 성장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6: 72년 된 장인 정신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어쨌든 좋은 품질의 과자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때까지 이제 삼성에서 엄청 도와주셨거든요. 위원님 정말 많이 도와주셨는데 이거를 조금 더 고도화해서 좀 확고하게 디테일하게 제품을 만들고 싶습니다. 알고 네, 그래서 정말 사랑받는 브랜드를 만들고 싶습니다.
1: 이대명과 has created higher added values by promoting harmony between the traditional tastes and modernized production process. All eyes are now on the future growth of the company in the global market.

0: thousands of years, one breath has endured. More than a martial art, it is the Korean way of life. Taekwondo, connecting the world. Smarter than ever, Taekwondo leaps toward a new future, connecting the world through a single movement. The spirit of Korea meets the boundless energy of K-pop. No longer just a sport, Taekwondo is at the heart of K-culture, bringing Korea's spirit to the world. A beautiful culture, connecting heart to heart. We now strive to safeguard Taekwondo's community training culture as a treasured heritage for all humanity. The pride of Korea, Taekwondo.
1: 재현님, 제 운명의 친구.
2: 우리 셰프님.
1: 예,
2: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지난번 진짜 재밌었고, 오늘 많이 많이 기대돼요.
2: 저는 크림빵 김치 아메리카노 아직 잊을 수 없어요. 아, 진짜 폭력적인 비주얼인데 그게 무슨 맛이지? 오늘도 또 어떤 멋진 음식들 소개해드릴지 기대가 됩니다. K-푸드 소개하기 전에 투데이 넘버부터 맞춰야겠죠? 달러?
1: 달러? 한국에서 해외로 이렇게 수출해?
2: 6,400만? 가늠이 안 잡히는데?
1: 아, 비디님! 이런 물음표 저 깜짝 놀랐어요. 공개. 저도 궁금해요.
2: 같이 공개. 짠! 엥? 고추장!
1: 역시 장이다. 요즘에 진짜 전 세계 셰프님들이 네. 장에 미쳐졌어요. 특히 고추장. 제 생각에는 제일 맞는 소스라고 생각해요. 오늘 다 전답.
2: 와, 자랑스럽다 뭔가.
1: 저는 처음 여기 왔을 때 네. 유명한 TV 프로그램 촬영하러
2: 네,
1: 왔어요.
2: 봤어요.
1: 네, 네, 맞아요. 그때 이탈리아에서 사전 촬영했어요. 제작진들이 제 식당에 이렇게 냉장고 문 네. 열어서 큰 고추장 한 통 안에 있었어요. 저는 그 통 이렇게 열어서 바로 손가락.
2: 아, 그냥 이렇게 찍어서.
1: 손가락으로 찍어서 이렇게 먹어서. 그런 거 인상이 너무 이뻤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네. 저는 원래 비행기 탈 때마다.
2: 아, 기내식에 고추장을 주세요.
1: 치약 같은.
2: 맞아.
1: 미니 치약 맞아요. 비슷한 튜브 있어요. 빵 이렇게 갈라서 네. 버터
2: 바르고
1: 고추장
2: 아,
1: 이렇게
2: 진짜요?
1: 먹는 거 엄청 맛있어요. 파브리 스타일 샌드위치 한번 해보세요.
2: 해볼게요. 셰프님한테는 이 고추장이 안 매우신 거죠?
1: 어, no, 이거 안 매워요. 동그란 매운 맛이에요. 입안에 때리는 거 아니 sweet, salt, spicy. S.
2: Triple S.
1: Yeah. Triple S인 것처럼 중독이 돼요.
2: Triple S.
1: 자, 먹자.
2: 고추장 요리.
1: 온다.
2: 아, 제육볶음.
1: 특히 이런 거.
2: 엥, 저 따라하세요.
1: 소두 마리인 것 같아.

0: 네.
1: 진짜 맛있어요.
2: 외국인 입장에서 이거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네. 이런 쌈으로 먹는 방법, 손으로 먹는 거 아, 저한테 너무너무 진짜 새로운 경험이에요. 우리 먹어봅시다. 예.
0: 처음에 상추, 고기 하나, 밥 적당히, 쌈장을 조금 합니다. 조금. 마늘은 구워야 더 맛있는 것 같아서 패스, 고추 매워 패스. 이렇게만 해요.
2: 그것도 진짜 중요해요. 두 입으로 no. 불법이에요. 무조건 한 입으로 이렇게 다 먹어야 돼.
0: 집밥 먹는 것 같다.
2: 저는 이렇게. 자, 저는 고기 두 개, 밥 적당히, 그리고 쌈장 많이 많이.
0: 짜요.
2: No, no, no, 짜지 않아요. 생마늘이랑 문제 없어. 어, 근데 이거 먹으면 그다음에 아마 힘들 것 같아요. 괜찮을 거예요?
0: 괜찮아요.
2: 근데 키가 차이가 있어서 아마 안 걸릴 거예요. 맞죠? 오케이. 그리고 청양고추. Very, very big.
0: 오.
2: 오케이. 어, 잠깐만요. 이거 먹었어요. 이거 먹었어요.
0: 예쁜님. 근데 이 고추장 제육은 하나도 안 매워요. 달달해요.
2: 특히 제육볶음이랑 밥 너무너무 꿀조합.
0: 꿀조합. 실패가 없습니다. 어, 이거 진짜 한식이다.
2: 이거 찐.
0: 찐.
2: 찐. 퍼펙트. 완벽해요. 다음 거 필요 없어.
0: 밥이랑 먹어도 맛있죠. 해외에 있는데 그 쌈밥 그냥 제육볶음을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2: 아, 양배추.
0: 아.
2: 양배추 살짝 데쳐서 그런 거 채워서 먹는 거예요. 뭐 맞아요. 그것도. 전 세계 사람들이 죽기 전에 이런 경험 무조건 맞아요. 해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 강추예요. 어? 진짜?
0: 뭐죠? 이것만 있어도 될 것 같은데?
2: 오, 예스.
0: 오, 비빔국수.
2: 비빔국수. 어. 근데 잠깐만, 이거 쏘면.
0: 어? 무슨, 엥?
2: 그 메밀명도 아니에요.
0: 어? 어, 좀 이거 특이해 뭐야? 보이는데.
2: 이거 스파게티 같아요?
0: 무슨 면이에요, 이게?
2: 이거 무슨 면이에요, 비디님?
0: 엔젤헤어면. 처음 들어봐요, 엔젤헤어면이라는 건.
2: 엔젤헤어면 그 카펠리니? 이탈리아 말로 카펠리니라고 보여요. 아,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데? 해외에서도 고추장, 엔젤 에어 아니면 진짜 얇은 스파게티로
0: 이렇게
2: 전통적인 한식 만들 수 있어요. 이제 핑계대지만.
0: 맞아요. 어디서든 구할 수 있습니다, 비빔국수. 엔젤 헤어면 처음 먹어요.
2: 이것도 이렇게. 새콤 달콤. 그렇지. 고추장이랑 식초 그것도 골조합이에요.
0: 어, 이 면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2: 식감이 살아 있어요.
0: 그리고 시간 지나도 안 퍼질 것 같다 뭔가.
2: 안 퍼져요? 이탈리안 스타일 파스타 특징은 알덴테 식감. 이로 이렇게 씹어야 돼요. 그런 식감이 있어야 돼요. 역시 완전히 씹는 맛 있어요. 식감이 진짜 잘 어울려요.
0: 아까 먹었던 제육볶음처럼 고기랑 비빔국수를 또 같이 많이 드시잖아요. 그것도 좀 꿀 조합이지 않을까?
2: 아마 맞아요. 외국 친구들이 여기 한국에 오면 헤이 바베큐 경험 그런 거 무조건 하는 그렇죠. 거죠. 그 식당에서 확실히 이런 것도 먹어볼 수 있는 거예요.
0: 맛있다.
2: 맛있죠? 고추장의 키워드, 밸런스. 제일 특징이라고 생각해요. 네. 맞아요. 단맛, 신맛도 있어요.
0: 맞아요.
2: 매운맛, 한식의 밸런스. 걱정하지 마세요.
0: 네,
2: 저는
0: 네.
2: 이번에 고추장을 만지지 않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0: 네. 어, 뭐가 많아요, 재료가.
2: 짜자잔.
0: 오, 일단은 고추장 여기 있고요.
2: 네. 샐러리.
0: 크래커, 빵.
2: 빵?
0: 이거는.
2: 해. 맞춰보세요.
3: 네, 그러면.
0: 뭐지? 두부 향?
2: 두부보다 이거 더 고소해요. 콩으로 만드는 거.
0: 비지?

0: 칩칩칩칩칩
1: 병아리?
2: 병아리 공?
1: 병아리 공?
2: 간 거?
1: 에 호무스.
2: 호무스? 호무스?
1: 레바논, 터키 지역에서 온 전통적인 요리예요. 해외에서 되게 유명하고 흔해요. 호무스 이렇게 먹으면 맛있긴 한데
2: 네.
1: 끽 비려요.
2: 고추장?
1: 예, 우리 고추장. 아. 고추장 항상 끽이죠.
2: 이건 좀 궁금하다.
1: 같이
2: 아, 섞어서.
1: 에 이렇게 원래 고추장 추가하고 진짜 살아날 거예요. 색깔도 이렇게 밝은 주황색으로.
2: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요.
1: 저도 먹어봐 주세요.
2: 오이랑 먹어.
1: 오이, 아, 좋아하는 오이. 맞아요. 저는 좋아하는 샐러리. 이탈리아 사람들이 샐러리 되게 좋아해요.
2: 띵. 맛있다.
1: 다행이다.
2: 진짜 가져가고 싶어요. 대박이다.
1: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2: 그냥 고추장 우에 찍어 먹는 것보다 더 맛있어요. 담백한 맛이 추가된 느낌?
1: 더 크리미하고
2: 네, 그런, 네,
1: 그런 크리미한 느낌이 있어요.
2: 진짜 맛있다. 충격.
1: 그리고 되게 건강해요.
2: 건강하게 맛있다.
1: 만약에 홈파티 한다면 이거 제공한다면 야 이거 무슨 맛이야? 이거 일반 호무스 아니에요? 왜? 익 들어가 있어서
2: 고추장
1: 우리 고추장
2: 우리 고추장
1: 우리 고추장
2: 아 이 빵이랑도 잘 어울려요. 고추장 맛 난다.
1: 아 너무 좋아요.
2: 이렇게 발라서
1: 재료 중에 그 레몬즙도 있어. 산미 되게 어떤
2: 너무 맛있어요.
1: 네 맛있죠. 이번에 오케이.
2: 너무 오케이.
1: 지난번 회복했어요.
2: 너무 맛있어요.
1: 오케이.
2: 잊었어요. 그 크림빵 김치 아메리카노.
1: 다행이다. 부담이 남았어요.
2: 오늘 너무 완벽해요. 마음에 들어요. 가져가고 싶어요.
1: 다행이다. 맛있어 보여요.
2: 최고.
3: 이번에는 저희가 그래서 디저트로 준비해요.
1: 고추장이랑 관련된 디저트?
2: 고추장이 어떻게 디저트가 되죠?
1: 어? 에? 에? 이거 유명한 한국에서 진짜예요?
2: 진짜예요?
1: 진짜 유명한.
2: 진짜 이게 유행이에요? 진짜 누가 그렇게 먹어?
1: 제가 했던 것보다 이거 더 이상하죠?
2: 에, 아, 비슷해요. 에? 그거 지금 거의
1: 비슷해요? 노! 아, 재현. 우리 해봐야 되죠.
2: 그쵸. 두 개니까 둘 다. 무섭다.
1: 창의적인 셰프 입장에서 저도 조금 고민이 있어요.
2: 그냥 이렇게 먹으면
1: 많이?
2: 그렇죠. 한 말고 많이.
1: 이게 많이 찍어주세요.
2: 네.
1: 많이 찍었네.
2: 셰프님 이런 식으로 조금 찍으시면.
1: 잠깐만. 오케이. 자.
2: 네. Cheers.
1: 잠깐만.
2: 근데 왜 괜찮지?
1: 아, 진짜 괜찮아요.
2: 괜찮아요. 생각보다.
1: 생각보다 괜찮아요.
2: 왜지? 내가 잘못됐나?
1: 완전 단짠단짠이에요. 모르는 사람에게 설명해야 된다면 이런 거 먹으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마
2: 이거 아니에요.
1: 아니에요. 맞죠? 네, 이거 아니에요.
2: 이거는 별미다. 은근히
1: 맛있어요. 아.
2: 고추장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구나. 고추장은 진짜 만능이다. 그래서 뭔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오늘.
1: 진짜 자랑스러워야 돼요.
2: 네.
1: 이탈리아에 있을 때부터 저한테 진짜 최소수예요. 한국인들이 다 고추장 진짜 자랑스러워야 돼요.
2: 고추장!
1: 고추짱!

0: 1등 해야죠.
1: 이길 거예요.
2: 무조건 1등이에요.
3: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4: 부족했어요, 시간이.
5: 아마 잘하면 돼. 머릿속이 다 사라졌어요.
6: 전쟁터가 됐어요.
7: 오, 오픈 찬스.

0: petrol caps are washed and sterilized with low concentration bridges can be filled more hygienically.
1: 좋은 원소를 확보하는 것만큼이나 제품이 완성되는 순간까지 위생과 품질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닥터앤문 해석과 ISO 22000의 품질 인증 기준을 바탕으로 생산 시설을 구축했습니다. 특히 미세 플라스틱을 포함한 미세 인물의 유입 가능성을 철저히 관리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제품 생산에 주력합니다. 청정 원소의 가치를 마지막 한 병까지 변함없이 안전하게 전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닥터앤이 타협하지 않는 품질의 기준입니다.
0: As part of an effort to keep the improved product quality, Dr. M has implemented a smart factory system. Under the organized work environment based on the 3JUNG 5S methodology, the firm has monitored the entire production stages in real time to make immediate responses. By applying the improved automation lines, the company has completed a uniform and stable production environment.
2: 삼성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에 참여하면서 작업 동선, 정돈 상태, 공정 관리 같은 현장의 가장 기본부터 다시 점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오랫동안 축적한 제조 현장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적용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거대한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앞서 이러한 작은 개선을 하나씩 쌓아가는 것만으로도 불량과 낭비를 줄이고 직원들이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의 축적이야말로 스마트 공장의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0: A growing number of consumers have repurchased the company's products, and it has shown the high growth potential of the company's brand, Dr. M. What is more, as an official beverage sponsor of Suwon Samsung Blue Moons Football Club, the company has expanded its scope of business in the sports field.
3: 국내에서는 꾸준히 재구매해 주시는 고객분들이 늘어나면서 닥터앤만의 제품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3만 건 이상의 실구매 후기와 4.8 이상의 높은 평점을 기록하면서 소비자 신뢰를 꾸준히 쌓아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수원 삼성 블루잉즈의 공식 후원 음료로 함께하고 있고요. 해외 바이어들과 상담할 때도 물 자체의 특징과 연구 결과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장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0: By obtaining trust in the Korean market, Dr. M has cooperated with overseas buyers from different countries, including China, Australia, and Hong Kong. The entire world has shown an increase in interest in healthcare. Also, the firm is planning to further develop innovative items that can fulfill the needs of consumers.
4: 건강한 하루를 시작하는 닥터앤 미네랄 워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기능성 음료를 개발하여 헬스케어 음료 전문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좋은 물과 건강이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춘천의 관광 힐링 컨텐츠와 연결해 프랑스 에비앙처럼 대한민국 춘천 하면 가장 먼저 닥터앤이 떠오르는 기업이 되고 싶습니다.
0: Dr. M has developed functional beverages that can contribute to improving people's health in daily life. And it is expected to gain ground in the global biohealth industry as a provider of premium beverages.
5: There is a company which has built a healthy circulation system for the agricultural sector by developing natural materials. Jinsar Chohe has developed a variety of agricultural materials by using the Korean dendropanax extract as a main ingredient. Based on the smart factory system, it has built cutting-edge production lines and sought further growth into a competitive business. We explore Jinsar Chohe, which has made utmost effort to build a healthy agricultural industry. Jinsar Chohe is located in a small rural town in Jang-eun-gun County, Jeonnam, Gwangju Special Metropolitan City. The company has promoted studies on the potential of Korean dendropanax, which has been considered as a valuable natural resource. After carrying out researches for a long period of time, it has developed

0: advanced extraction technologies. And the firm has paved a new path for the fields of agricultural materials and feed supplement.
1: 진설초에는 땅과 사람을 건강하게라는 이념을 바탕으로 미래를 생각하는 제품을 개발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은 단순한 농자재를 넘어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기 위한 든든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또한 탄소 저감을 통한 기후 변화 대응과 더불어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친환경 유기농 제품 개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0: The company has selected and collected premium Korean dendropanax from all parts of the country. And it has produced the extract by carrying out the decomposition process. The company has produced a variety of agricultural materials for different uses. Aside from the Korean dendropanax extract, the products of the company contain a lot of active ingredients that can boost the growth of crops. Also, it can improve the quality of soil as well as strengthen pest resistance.
2: 저희 진설초의 대표 제품은 유기농업 자재인 황칠환과 뿌리토, 뿌리토 그래뉼이 있고 황칠아미노, 황칠고착제, 쓰리황 등이 있습니다. 당사의 주 원료인 황칠 추출물로 작물을 생육하는 과정에서 사포닌, 셀레늄, 바나듐 등 기능성 성분들이 검출됨으로써 기능성 친환경 제품임을 인정받았습니다. 특허받은 황칠 추출물과 기술력으로 인해 저희 진설초의 제품은 각종 농작물의 병해충 예방과 식물 생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0: The selected Korean dendropanax goes through the aging and extracting stages. And the firm has focused on minimizing the destruction of active ingredients. By precisely controlling the temperature and time, the characteristics of different materials can be maintained more effectively. What is more, the company has kept the improved quality by automating the manufacturing process.
3: 저희 진설초의 제품의 주 원료가 되는 황칠나무는 전체를 수확하는 것이 아닌 가지치기 등 부분 수확하여 파쇄하고 숙성을 거쳐 원료가 됩니다. 특히 이러한 천연 자원을 수집, 채집하거나 구매하여 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정확한 배합비입니다. 정확한 배합비가 있어야만 작물에 약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생산 공정에서 정확한 배합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0: 진설초회 has applied a smart factory system to the packing process. As a result, thanks to the automation process, the firm has tackled the shortage of manpower and resources.
2: 저희 진설초회는 삼성전자의 스마트 팩토리 지원 사업을 통해 기존 반자동화 라인을 자동화 라인으로 교체함으로써 인력이 70% 이상 절감되어 인력을 다른 공정에 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조 혁신 활동의 일환으로 공장 재고 로트 번호를 도입함으로써 효율적인 재고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스마트 공장 구축을 통해 전 공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직원들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 동선 개선, 잠재적 위험 요소 제거 및 예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0: Based on the collected data, the firm has constantly improved the effects of its products. By achieving a lot of patents for the production of extraction products, the company has strengthened its position in the field. Also, it has improved the unique Korean dendropanax extraction method to develop new items.
3: 진설초에는 계속해서 변화하는 기후 환경에 맞춰 제품 유효 성분의 혼합비를 조정, 연구하며 대중적이지 않은 유기농업 자재를 대중적으로 알려가고자 합니다. 그 일환으로 가정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식물 집사용 홈케어 스프레이를 개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계속되는 기술 개발과 신제품 연구를 위해 타 업체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식물 성장에 도움이 되는 제품 연구 개발을 예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0: The company has paid close attention to the opinions of farms.

0: as part of an effort to develop premium products. And it has continuously sought sales expansion in overseas market.
1: 저희 진설처에는 황칠 제품의 효능과 효과를 증명해 나가면서 끊임없는 연구 개발을 통해 농업 및 축산 분야 연구 과제와 제품 개발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기능성 농산물의 재배 기술을 농가에 보급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식탁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0: 진설초회 aims to suggest sustainable solutions for the future agricultural sector. And we hope it can take another huge leap forward in the global market.

0: Abalone is widely known as the wild ginseng of the sea due to its high nutritional values. During Joseon Dynasty, it was sent as a tribute to the king. Cheongsan Pada has produced healthy food with premium abalones that are grown in the clean sea of Wando. The company has thoroughly managed the entire process and suggested a new paradigm for the related industries. We look into Cheongsan Pada, which has strived hard to promote the excellence of Wando abalones to the global consumers. Cheongsan Pada is located in Wandogun County, Jeonnam Gwangju Special Metropolitan City. Wandogun County is made up of 265 large and small islands. It is Korea's largest abalone-producing region, accounting for roughly 80% of the country's total abalone output. In the abalone industry, the company has obtained the ASC certification for the first time in Asia, and it has strengthened the competitive power in the global field.
1: 저희 청산바다는 1995년 청산도에서 전복 양식을 시작해서 2007년 국내 최초로 어업인들이 직접 주주로 참여하여 만든 회사입니다. 생산부터 가공, 유통까지 전 과정을 직접 관리하는 20년 이상 노하우로 완도의 대표 특산품인 전복을 한국을 대표하는 제품으로 만들기 위해 전복 가공 사업에 전진해 왔습니다.
0: The company has used fresh abalones grown in the clean sea of Wando, and it has provided high quality abalone products to consumers. From freshly picked live abalones to steamed abalones with a chewy texture, as well as sliced abalones with improved convenience. The company has produced different types of abalones that can be used for various purposes.
2: 저희 청산바다의 제품은 인터컨티넨탈 호텔, 신라 호텔, 그랜드 하얏트, 파라다이스, 메리어트, 콜레드 등 글로벌 호텔 체인에 매일 납품하고 있으며 호텔의 셰프와 구매 담당자가 주기적으로 산지를 찾고 저희 양식장과 공장을 견학하며 함께 더 좋은 식재료 생산에 관해 협의합니다. 국내뿐 아니라 2005년 일본의 첫 수출을 시작했고 2018년에는 국내 최초로 베트남 시장에도 진출하였습니다.
0: Thorough hygiene control is the most significant stage when processing premium abalones. The firm has implemented the seafood traceability system for the first time in the abalone industry. Also, it has achieved HACCP certification to maintain a sustainable business. By minimizing the variables in temperature and time during the core production stages, the company has made a lot of effort to keep the original texture and flavor of abalones.
2: 저희 청산바다의 대표 제품인 식자재용 순살 냉동 전복은 어장에서 출하된 즉시 연속식 자숙기와 자동 세척을 통해서 전복 특유의 식감과 향을 살려 최단 시간에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삶거나 찌는 공정과 냉각 세척 공정을 컨베이어로 연결해서 시간당 생산량을 과거 6.25kg에서 58.43kg으로 늘렸습니다. 균일한 품질을 유지하며

0: 대량 생산이 가능해 직접 손질하시는 것보다 맛과 품질 가격에서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1: It was difficult to cope with the growing demand only with the current manual process. Therefore, the firm has introduced a smart factory system to bring about innovative changes. By managing the production data in real time, the company has improved the work efficiency and the product quality at the same time.
2: 저희 청산바다의 공장 자동화와 스마트 공장 시스템 도입은 동종 업계에서도 벤치마킹 사례가 없는 최초의 시도입니다. 삼성형 스마트 공장으로 클라우드 기반의 MES, POP, 스마트 SOP 도입은 물론 고도화 사업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시간당 생산량이 약 830% 개선되었고 완제품 불량률은 45.4%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숫자로 보이는 효과 외에도 직원들이 태블릿과 POP 시스템 같은 디지털 도구에 익숙해지고 각자 업무에 AI를 자연스럽게 활용하는 문화가 자리 잡은 것도 큰 수확이라고 생각합니다.
1: Red tides and high water temperatures due to climate change have posed a serious threat to the fishing industry. 청산바다 has cooperated with the National Institute of Fisheries Science to promote researches on abalones that are highly resistant to high water temperatures.
0: 최근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는 우리 일상이 되었고 양식 환경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 변화에 맞춰 지금 저희가 찾는 종자 하나가 앞으로 완도 전복 생태계를 좌우할 겁니다. 변화된 우리 환경에서도 건강하게 자라는 강한 전복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완도 바다를 지키고 우리 어민의 삶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다짐입니다.
1: 청산바다 has sought sales expansion by entering overseas markets, including Vietnam and Europe. What is more, it is planning to broaden the scope of business in the global field by developing a variety of new abalone products.
3: 저희 청산바다는 올해 미국 식자재 유통기업에 순살 전복을 대량 수출합니다. 현재 주력 상품인 순살 가공품의 해외 수출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시대의 변화에 맞춰 사용하기 편리하고 맛있고 손질된 전복 상품으로 전 세계에 시장을 개척하고 어업인 소득을 향상시켜 한국 수산업계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스마트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 세계를 대표하는 글로벌 전복 기업이 되겠습니다.
1: 청산바다 has delivered the premium taste of Wando abalones to the global consumers. All eyes are now on the future growth of the company, which aims to earn more ground in the global field in the near future.

0: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이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1: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0: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인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1: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0: 오늘 네.
1: 하루 보내면서 초캉스를 해볼 텐데요.
0: 초캉스?
1: 초캉스.
0: 초캉스? 초캉스?
1: 네.
0: It looks like a yolk. 초캉스. Oh yes. 이거 시골이요? No, I thought it was 여기 kind of like glamping. We're not going to go. We glamping 안 가요?
1: Glamping 아니고 촌캉스라고 촌에서 촌캉스처럼.
0: 아 근데 나 진짜 열심히 준비했어요. I came with a very big bag.
1: 아마 생각하신 것보다 더 재밌을 거예요.
0: 아 진짜요? Okay, so okay, 바로 let's go. 와 이거 피니님 이게 그 마피가 뭐예요? 아 파란색 샤스 파란색 집 있어요? 나 파란색 제 좋은 색깔이에요. 와 근데 여기 너무 so beautiful. 시골 초캉스 처음에요? 그것 때문에 진짜 재밌겠다. Yes. 네. 네 여기에서 할머니 있어요? K 손녀. I love it. 카니 손녀, K 손녀. Okay. 할머니를 찾아서. 아 실례지만, do you know 파란색 집?
2: 파란색 집?
0: Yes, 파란색 집. There is like a really nice 파란색 여기. 와, he's so nice. 아 반대쪽? 어 네. Oh, 너무 감사합니다. 와, 네, 네. Wow, look like K-drama 재벌 guy. 아 내가 널 달아줄게. 너, 나 결혼했어요. Sorry. 파란색 집, 파란색 집 어디예요? 파란색 집, 파란색, 파란색. 사람 있어요. 오케이. 오, 안녕하세요.
2: 어떻게 오셨어요?
0: 초캉스 하고 네. 싶었어요. 그것 때문에
2: 그랬어요.
0: 왔어요. 질문이 있으세요.
2: 네네.
0: 혹시 그 파란색 그
2: 아, 파란 집. 파란 집 이 안으로 쭉 들어가면 네. 나와요.
0: 진짜.
2: 네네네.
0: 오.
2: 마을 한 가운데쯤 있을 거예요.
0: 네. 알겠습니다.
2: 아, 한번 가보세요.
0: 네. 네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2: 네네. 안녕하세요.
0: 좋은 하루 보내세요.
2: 네네.
0: 바이바이. 네. 친절하다. 친절하다. 친절한. 오! PD! 찾았어요. Look! 이거는 아니요? Look like this, right? 파란색.
1: 한번 가볼까요?
0: I think 찾았어요.

0: 안녕하세요, 할머니.
1: 아이고,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저는 칸이 프랑스 사람이에요.
1: 나는 소영자.
0: Can I talk to you, 할머니?
1: 그럼, 내가 여든 4시야.
0: 와우!
2: 정말?
0: 4 years!
1: 오케이.
0: 와, 너무 아름다워요. 아, 혹시 여기 혼자 살아요?
1: 혼자 살아.
0: 근데 외롭다 아니에요?
1: 아니, 괜찮아.
0: 아, 진짜요?
1: 우리 여기 동네는 점심만 먹으면 회관으로 가서 화투 쳐.
0: Do you know 화투? I don't know 화투.
3: The little tiny...
0: 이거 드라마는 너무 봤어요. 이거 어떻게, how do you play that?
1: 똑같은 거 있으면 맞춰오는 거야.
0: 자!
2: 할머니, 카니 님이 오늘 하루 할머니 손녀가 되겠다고 하는데 받아주실 건가요?
1: 그럼 받아줄 것도 없고 반대로.
3: Of course, you're gonna be the 손녀 of the
1: day. 갈아입어요.
0: 네.
1: 이거 입으라고.
0: 네.
1: 짜기야,
0: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4: 방에 들어가겠습니다.
0: 아, 네. Oh, wow. This is the wow. What a nice room. 어때요?
1: 이뻐요. 아유, 이쁜데?
0: 괜찮아요?
1: 네. 이뻐. 바지가 이뻐.
0: 아, 네. 나 준비했습니다. 오늘 뭐예요?
1: 오늘 저 아파트 일하러 가요.
0: 우리 아파트 가요?
1: 아, 진짜요?
0: 오, let's go.
1: 빨리 나와.
0: 카니 시골, 카니 시골, 카니 시골, 카니 시골, 카니 Let's go. 할머니, 어디 가서 할머니 뭐 하세요?
1: 이거 뽑아야 돼.
0: 이거 뽑아. 네. 여기 와. 어떻다?
1: 일로 이렇게.
0: 이거 선추예요? 뭐예요?
1: 배추.
0: 배추. 배추가 뭐예요?
1: 배추.
3: 배추
0: 캐비지. 아, 김치. 이거 뭐예요, 할머니?
1: 상추.
0: 상추. My favorite.
1: 뽑지 말고 씨가 염으로 해 봤지. 이거 씨 들려 물면 잘 안 나 심으면.
0: 야박.
1: 괜찮아. 우리는 그런 거 하나도 안 무서워.
0: 안 무서워요? 나 진짜 무서워요.
1: 이거 안 해본 사람은 무서워서 못 해.
0: 오, 역시 할머니. 마이 할머니.
1: 몇십 년이 됐는데 내가 여기 온 지가 벌써 한 60, 70년은 됐다. 68년도에 왔구나.
0: 68년. 68! 나 아직 안 태어났어요. 와!
1: 그 나이가 그렇게 여든 지금 4시라니까.
0: 84?
1: 84시야.
0: 84?
1: 죽을 늙었잖아. 이제는 다 됐잖아.
0: 아, 너 안 죽을 거예요. You are very very 건강해요.
1: 그래?
0: 음료 마셔 싶어요. 네, 혹시 여기 마트 있으세요?
1: 마트 여기는 없고 저기 길 건너가면 큰 길 건너가면 그 가게 하나 있어.
0: 아, 근데 할머니 제가 나 돈 없어요.
1: 응?
0: 소년이니까 용돈 주세요.
1: 용돈?
0: 네.
1: 용돈은 지금 나한테는 없는데. 집에 들어가면 있어.
0: 얼마나? 100만 원?
1: 아니, 100만 원은 안 돼.
0: 할머니 농담이에요?
1: 그러니까 얼른 들어가자고.
0: 예스! 용돈 100만 원! 예스!
1: 가자!
0: 네!
1: 가자.
0: 네.
1: 우리 이왕이면 정답게 가자.
0: 네. 오, 네, 감사합니다. 얼마예요?
1: 5만 원.
0: 오케이, 렛츠고! 가자 올게요!
5: 여기 마을 소개 간단히 어떤 마을이고 분위기 어떻고.
1: 우리 여기 본토백이들만 꼭 살았어요. 우리 동네가 참 좋아요. 여기가 워낙은 정자동이라고 처음에 나 시집 와서는 그랬거든. 그래서 천생연분이라고 이름을 다시 지은 거야, 이게. 오래됐지만. 부부들이 또 그냥 다 그렇게 그냥 잘 살고.
5: 오늘 저기 칸이 갑자기 이제 외국인 손녀가 생기셨잖아요.
1: 그렇지.
5: 기분이 좋아요.
1: 기분 좋고 아주 마음이 그냥 씹씹하고 아주 그냥 무척 말도 그렇게 소소그러게 잘하고. 그러니까 난 그런 사람이 좋지. 내성적인 사람은 싫어.
0: 에이, 이거 받았어요. 마트에서 올리브 있어요? 나 올리브 진짜 잘 먹어요? 아 혹시 어떤 마트 여기 어떤 마트 있어요?
6: 아 마트가 쭉 가면 네. 조금만 길 건너 가면 조금만 마트가 하나 있어요.
0: 아 마트 하나 있어요?
6: 네, 마트 가서
7: 옥수수 어허. 아직 안 연걸었어. 연걸었으면 아직일 텐데.
0: 안녕히 계세요. 네. 바이바이. This is really nice. 진짜 그 따뜻하게 느낌 진짜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 Yeah, so this is really nice. Okay, so I'm going to go to the mart, and then we're back here. One, two, three. Ah, super. 젊은 super. 피디님 여기 super예요. 아, 아마도 올리브 없을 것 같아요. 아, 근데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혹시 부탄가스랑 식용유 있으세요?
8: 식용유.
0: Like more? Okay. 이거 다 얼마예요?
9: 16,000원요.
0: 16,000원. Okay. I have enough to 바나나 우유 있으세요?
9: 몇 개요?
0: 두 개. And 봉투 하나 더 주세요.
9: 25,500원.
0: 25,500원. Okay. Mission accomplished. 제가 할머니가 식용유 부탄가스 샀어요. And then, 꽂아 for me. 네, 혹시, maybe 할머니, she likes ramen, 나? 할머니! 다녀왔어요! 할머니! 열어도 돼요? 어? 없어요? 할머니! 할머니! 열어줄게요. 어? 에? 화면이 없어요. 에? 아, 급한 게. 열어볼게요. 할머니. 어? 할머니. 할머니. 에? 우리 어떡하지? 어? Maybe I should go back. 어, 이거 마트? Let me check. 어, 아마도. 어, 제가 오케이.
10: 언니,
0: 할머니.
10: 아니.
0: 할머니.
10: 아,
0: 어? 어? 얼마나 잘 넣었네?
10: 그럼 야, 우리 눈
0: 넣으려고.
10: 눈 넣으려고 그러는
0: 거. 어, 이거 뭐예요?
10: 눈놀이.
0: 눈놀이.
10: 네. 던져 봐. 저거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던져 봐 한번.
0: 네. 오케이.
10: 어. 몰라라.
0: 오케이. 오케이. 우리 팀이에요?
10: 어,
0: 할머니.
10: 팀이
0: 예! 맞아. 앉으세요.
11: 굴!
0: 하나, 둘, 셋, 파이팅! 예!
11: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세요.
0: 네. 네.
10: 요즘에 뭐가 나냐? 골 났다.
0: 괜찮아요. 괜찮아요.
10: 내가 쳐?
0: 여기다. 여기다.
10: 야, 너무 많이. 낙이다! 낙이다, 낙이다.
0: 오케이.
10: 잘하니까.
0: 오케이, 렛츠고 할머니. 렛츠고 할머니. 렛츠고. 네.
10: 원한다. 네. 네. 네. 야, 우리 이겼다. 야!
0: 할머니 에, 할머니 에, 할머니 에, 할머니 어, 할머니 어,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최고 할머니 어, 최고 어.
12: 현생 연분 마을이 유명한 곳이 연잎이에요. 연잎밭. 연잎.
0: 연잎?
12: 응.
0: What 연잎 is 연잎?
12: 가봤어요? 네.
0: 오!
12: 연잎밭 가봤어요? 안 가봤죠?
0: 안 가봤어요. 네. 여기 있어요?
12: 네.
0: 연잎밭?
12: 응. 로테스? 연잎밭도 있고, 연잎꽃도 있고, 연꽃도 있고.
0: 어, 어디서 볼 수 있어요?
12: 내가 안내해 드릴 테니까.
0: 네.
12: 카니가 연도 따서.
0: 네.
12: 연잎밭도 만들어 볼 거예요? 그거 한번 해볼까요?
0: 그럼요, please. 부탁드립니다.
12: 네네, 네네,
0: 오, 해본 적이 없어요.
12: 아 그래요?
0: 아, I no experience.
12: 연잎을 따서
0: 네.
12: 직접 따서
0: 네.
12: 연잎밥도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0: 맛있어요?
12: 네네네.
0: 맛있어요. Let's go.
12: 네 갑시다.
0: Let's go.
12: 갑시다.
0: Yes. 네. 와 너무 진짜 궁금해요.
12: 네. 꽃이 지금 피어서 너무 예뻐요. 밭이.
0: 오.
12: 저희가 연밭이에요.
0: 와.
12: 네, 예쁘죠?
0: When do they usually bloom? Like what time?
6: 7월 초부터 7월 중순까지. 지금이 한창일 때예요.
0: 아, so 이거는 네. 진짜 추운 타임이에요?
6: 네네.
0: 이거 너무 예뻐요.
6: 하얀 꽃은 백년이라고 하고 이게 빨간 것은 홍년이라고 그래요. 저 안쪽에
0: 네.
6: 그 예쁜 연잎을 따가지고 올 거예요.
0: 연? 오케이.
6: 네. 네. 연잎.
0: 우와.
6: 자, 천천히 따라오세요.
0: 네.
6: 네, 천천히.
0: 우와. 우와. 잘라도 네, 돼요?
6: 네네.
0: 어디에요? 어디부터?
6: 이 부분까지 잘라도 돼요.
0: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6: 네.
0: Yes, 네. my first 홍년. Oh, I feel like a really like a princess. Ah, ah, ah, ah, ah.
6: 연잎밥을 만들려면 네? 꽃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연잎이 네. 필요해요. 이렇게 잡고
0: 네.
6: 이 밑에를 최대한 밑에를 자르고
0: 네?
6: 그다음 아. 이렇게 뒤집어서 한 번 더 잘라줘야 돼요. 이렇게.
0: 네.
6: 그러면 끝.
0: 오케이, 제가 할게요.
6: 네.
0: 오,
6: 내가 이걸
0: 오케이.
6: 들고 있을게요.
0: So, 여기?
6: 네네.
0: 오케이. 이거. 하나, 둘, 여기?
6: 네.
0: 작게?
6: 오케이.
0: 빠!
6: 뒤집어서.
0: 뒤집어서.
6: 파.
0: 여기.
6: 원, 맞아.
0: 투, 쓰리. 열라, 작게!
6: 오케이.
0: 예스.
6: 됐어요. 이거 쓰고. 또, 여기 이쪽, 이쪽 몇 개 더 따야 될 것 같아요.
0: 네. 원. Ooh, I love this. 오,
6: 네, 오케이.
0: 감사합니다.
6: 네, 네. 오케이.
0: And then 마지막?
6: 네, 여기 이거 괜찮아.
0: 여기?
6: 어, 오케이.
0: 오케이. Up. 괜찮아요?
6: 네.
0: 와우, I love it.
6: 몇 개 더 딸까요?
0: Oh yes. 나 지금 프로예요.
6: 잘했어요. 우리 마을 이름이 천생연분 마을인데. 천생연분 마을은 연꽃이 많이 있고
0: 아하.
6: 하늘에서 맺어준 인연이라 그래서 오래된 인연이라 그래서 천생연분 마을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사신 분들이
0: 아하.
6: 부부들이 오랫동안 화합하면서 아. 오랫동안 잘 살아요.
0: 어 진짜로? 아, 저 부분이 여기 살면
6: 네.
0: 하피 커플 해요?
6: 네네네.
0: 어, 오케이, 저 이거 제 우리 남편 여기 살게요.
6: 네.
0: 아 노국이 여기 살게요. 저 그러면 happy couple 할게요.
6: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0: 아 진짜로?
6: 네네네.
0: 네네. And then 너무 I like it because 너무 편해요. 안 시끄러워요. 그 서울에서
6: 네.
0: 너무 시끄러워요.
6: 네네.
0: 여기 너무 편해요.
6: 네네.
0: Yeah, very nice. 어, 정 네. 많이 있어요.
6: 네네.
0: 네.
6: 그리고 이 연잎이
0: 네.
6: 왜 좋냐 하면
0: 네.
6: 이게 노화 방지, 성인병에 예방하는데 연잎이 좋대요.
0: 아, 그것 때문에 피부가 네. 너무 좋다.
6: 네, 감사해요.
0: 그것 때문에. 오케이, so 이거는 네. 먹었으면
6: 네.
0: 제가
6: 네.
0: 아, 제가 농촌 노화, I will be 노화. So anti-aging?
6: 네.
0: I will 돌아가주 있어요? Like go back to 20?
6: 네, 네, 네.
0: 진짜요?
6: 네, 네.
0: 오케이, 오케이, 많이,
6: 네.
0: 많이, 많이, 많이. Let's
6: 네,
0: go.
6: 네. 네.
0: Let's go. More.
6: 그러면 칸이
0: 네.
6: 몇 개만 더 따고
0: 네.
6: 우리가 연밥을 만들러 가자고요.
0: 오, 너 여기.
6: 오케이.
0: 대표님 이거, 여기. 오케이.
6: 좀만 더 안으로 들어가서. 오, 이거 좋다.
0: 오케이. 이거 좋다.
6: 어.
0: 와우.
6: 자.
0: 예스. 와, 이거는 너무 아름다워요. 오, 이거
6: 네,
0: 제일
6: 좋아요. 네, 네. 수고했어요. 연잎밥 만들러 가죠.
0: 네.
6: 네.
0: 오.
6: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13: 이거 매끈하다.
0: 오.
13: 뿅뿅하다. 뿅뿅하다.
0: 뿅뿅하다. 매끈매끈하다. 매끈매끈하다. 매끈매끈하다. 매끈매끈하다. 뿅뿅하다. 뿅뿅하. 뿅뿅하다. 뿅뿅하. 울퉁불퉁하다. 울퉁불퉁. 춤 춰요. 울퉁불퉁하다. 바이바이.
6: 카니.
0: 네.
6: 우리. 아까 연잎 딴 거 가지고
0: 네.
6: 연밥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0: 어, 네.
6: 하나 갖고.
14: 어, 이거 너무 이렇게. 커요. 어.
6: 네.
0: 야, 요 손이.
14: 네.
1: 밥을 하나 갖고.
6: 밥을 하나씩.
1: 하나씩. 맞습니다. 요렇게 요. 고반 가운데쯤에다 놓고.
0: 네.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는
6: 대충.
0: 하나.
6: 네.
0: 근데 이거는
6: 연뿌리.
0: 아, 연뿌리 하나?
6: 네. 네. 연뿌리.
0: 어.
6: 인삼.
0: 인삼. 아, 인삼이요?
1: 인삼.
0: 안녕하세요.
6: 인삼.
1: 요건 은행.
0: 은행. 제가 세 개 할게요.
6: 꼬박 넣었어요?
0: 넣었어요.
6: 네네. 네네. 잘했어요.
0: 넣었어요.
10: 그리고 네. 이렇게 해.
0: 이렇게 롤을 해야 돼요? 잡고. 오케이. 어허. 네. 이렇게 아, 잡아야 해서. 돼요?
10: 어허. 그리고 이렇게 하고 또 접어요.
14: 네.
10: 이렇게 접고 어허. 이렇게.
14: 이렇게.
0: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4: 이렇게.
0: 이렇게. 이렇게.
10: 어, 그리고 들어. 이렇게 들어. 아니, 이렇게
0: 들어.
10: 들어.
0: 들어.
10: 그리고 네? 여기다가 이렇게 끼워.
0: 어!
10: 이렇게 끼워.
0: 넣었니?
10: 손이랑.
0: 넣었어?
14: 네.
10: 아유. 야, 재밌다, 재밌다.
14: 네, 됐어, 이렇게.
0: 오케이.
14: 이렇게. 약간 눌러서.
10: 그래서.
14: 놓고.
0: 아, 네. 이렇게?
14: 네네.
0: 네. 네. 오케이, 제가.
14: 아, 하나 더 한 번.
0: 오케이,
14: 해봅시다.
0: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너무, 너무 하나, 재밌어요.
14: 네. 잘했어요.
0: 됐어, 예!
6: 아니 우리가 연잎 만들었잖아요.
0: 네.
6: 짰는데
0: 네.
6: 속이 궁금하죠. 어떻게 네. 됐나? 한번 봐볼까요?
0: 네.
6: 봐보고 네. 한번 먹어봅시다.
0: 네네네.
6: 네네. 네. 한번 열어보세요.
0: 이거는 크리스마스 게임 때
6: 냄새 한번 맡아봐. 향 좀.
0: 네.
10: 연잎 냄새 나지 뭐.
0: 오, 진짜 연잎 좋죠. 냄새. 오. 연잎 냄새 너무 좋아요.
6: 동물 향수 냄새. 김에다가 이렇게 해서.
0: 어 진짜로 이렇게
6: 김에다 얹어서
10: 김 싸서 먹으면 더 네네. 좋아.
0: 아 이거 삼.
6: 네네.
0: 삼처럼
6: 한번 먹어보세요.
0: 네 네.
10: 나도 하나 먹어보고. 얼마만에 한번 먹어보고.
0: 너무 맛있어.
10: 그 이거랑 여러 가지
6: 젓가락들도 잘하네.
0: 삼.
10: 잣도 들어가고 뭐.
0: 한 개.
10: 배추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 이거.
0: 너무
10: 맛있다니까 내가 막 기분이 좋네.
0: 지금은
10: 헌 사람이.
0: 지금 건강 필링 있어요. 너무 건강 느낌 있어요 지금.
10: 감사합니다.
0: 할머니 덕분에 오늘 많이 배웠어요.
10: 아이고.
0: 시골이 아, 사실은 경력 많이 없어서요.
6: 네.
0: 아, 보통 게 사람들이 포카운스 or 홀리데이 그냥 호텔 이런 you know, 생각해 있어요. 근데 진짜 지금부터 I will come more here because it's very relaxing and healing. 네, 진짜로 할머니 대표님
6: 네.
0: 덕분에요.
6: 네네네. 네, 네. 시골의 정 따뜻한 마음.
0: 네.
6: 시골의 마음.
0: 시골의 정 따뜻한 마음. 오케이.
6: 네, 네, 네.
0: I love
6: 네,
0: it. 네. 할머니 너무 감사합니다.
6: 네.
0: 아, 너무 감사합니다.
6: 네.
0: 대표님.
6: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6: 네네네네.
10: 너무 감사.
6: 네.
15: 아침에 할머니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세요?
0: 네, 네네네. 아침 할머니 처음에 기억났어요.
15: 처음부터 편하셨어요?
0: 솔직히 아프리카에서 할머니랑 많이 놀고 싶어요. Like 놀고 했어요. I love to have fun with the, you know, like, you know, grandmothers. And also I have a lot of respect for like, you know, elders. So 너무 편했어요. And then also she's such a 너무 따뜻해 성격이 있어요.
15: 이 마을은 어떤 것 같아요?
0: 진짜 깜짝 놀랐어요. I thought that it would be 힘들어 for me. 근데 너무 편하고 너무 very 깨끗해요. And then also 많이 배웠어요 오늘. So I'm really thinking about maybe investing in a country house. 돈 많이 벌면 I think I'll come here.
15: 통탄스 또 할 생각 있으신가요?
0: Finish glamping. Finish the 5-star hotel. 그냥 통탄스 너무 좋다. I really like it. 아리랑 TV, really thank you for giving me this opportunity. 진짜 그 opportunity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And I think 제가 외국인이니까, and I know that 아리랑 TV, a lot of 외국인 사람 많이, you know, 보고 있어요. And I think that's actually really good me as a 외국인 to explore those places. So for all the foreigners that come into Korea, that they can like explore something different than just like Seoul or like all the typical, you know, touristic place. So I think this was really amazing. And 아리랑 TV, really thank you so much. Talk, call me. Let's do mukbang again. Let's explore other things. I like to work with you guys. Okay? Call me. 아, 오늘 너무 재밌게 놀라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할머니. 진짜.
10: 나 역시 네. 우리 이 동네를 찾아줘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응.
0: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가, 너무 제가 꼭꼭 다시 아이고. 올 거예요. 네,
10: 또 한 번 네. 와요.
0: 네, 네. 건강하세요.
10: 너무,
0: 나하.
10: 네. 너무 저기, 한, 저기, 정이 가네.
0: 네, 갈게요, 할머니.
10: 가요.
0: 바이바이. 사랑해요.
10: 아이고, 와요.
16: The scenery of the Korean countryside was beautiful today. But more than anything, the people were incredibly warm and welcoming. Chonsaeng Yeonbun Village is not only a place known for its beautiful lotus flower, but also a place where you can meet wonderful people like Grandma Yeongja. If you ever get the chance, I hope you'll try a countryside getaway in Korea too.
0: Oh. 제가 배웠어요. 오빠야, 맛있냐?
17: 맛있다.
0: 맛있다. 아, 제가 또 시라 페달, 카니 페달. 아, 이따가. 오, 다 먹고 싶어요. 조금 really 이상한 맛, 근데 지금 괜찮아요. 아, oh, really? Oh my God, so for dance? Oh. Come, hey, come on, come, hey, come on, come, hey, and Arirang TV.

0: 1등 해야 돼요.
1: 이길 거예요.
0: 무조건 1등이에요.
2: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부족했어요, 시간이.
3: 나만 잘하면 돼. 머릿속에서 다 사라졌어요.
4: 전쟁터가 됐어요.
5: 오, 오픈 찬스.

0: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온 방카 회원 모티아라 하이라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왔을 때 한국 드라마를 즐겨 봤어요. 그러다가 한국에 와서 대학을 다니게 됐어요. 한국 사극 드라마도 즐겨 봤어요. 왕과 왕비가 살고 그리고 신하들이 그 회의를 하고 그리고 궁녀들이 일하는 그런 궁궐에 관심이 생겼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궁은 경복궁입니다. 그런데 AI한테 경복궁 그림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그 엉뚱한 그림을 보였다는 제보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궁 앞에 강이 있고 나룻배가 있다든지 산 꼭대기에 있다든지 이런 오해들. 제가 직접 경복궁을 소개해드릴게요. 같이 갈까요?

경복궁은 대한민국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로 여겨져요. 조선시대 왕실의 그 위엄과 격식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곳이거든요. 또 경복궁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그 서울의 랜드마크 중 하나입니다. 제가 경복궁을 사랑하는 이유 이제 아시겠죠?

0: 이거지. 이거야. 오. 근데 사실 뭔가 허전하잖아.
1: 아, 이거랑 같이 이렇게 올리면
0: 이런 식으로. 아, 안 먹을래 했는. 아, 나 오늘 언니 오늘 내가 제일 많이 했던 말 뭔지 알아?
2: 나 안 먹을래 했는데. 근데 어르신 앞에서 안 먹을 수가 없어.
0: 안 먹을래 했는데. 그러니까.
1: 집밥도 덕분에 먹었잖아. 집밥 먹고 싶다.
0: 아, 진짜 너무 먹고 싶었거든. 왜냐면 평소에 내가 혼자 자니까 집밥을 안 먹어. 집에서 띠로리.
1: 슬프다.
0: 아니 집에서 내가
2: 요리 안 해 잘?
0: 요리 안 하지 혼자 자는데 그냥 이제 배달 시켜 먹는 거 좀 질렸다. 그러면 이제 집에서 고구마, 계란 뭐 이런 거 진짜 간단하게. 그래서 나 오늘 진짜 너무 행복했어.
1: 여기 감동하고 또 눈물 날라 그랬어. 진짜.
0: 그러니까.
1: 언니 불편하지 않아? 같이.
0: 아니 근데 게? 언니 솔직히 모르는 사람들끼리 여행 잘 안 가잖아.
1: 그렇지.
0: 그래서 살짝 긴장했거든. 아, 이 언니랑 좀 마실까.
1: 그래서 결국
0: 걱정했는데. 걱정했는데 너무 잘 맞아. 딱 좋아.
2: 나도 좋았어. 네,
0: 그러니까 너무 재밌었어. 그치? 언니 뭐가 제일 재밌었어 오늘?
1: 내 파트너. 아,
0: so sweet.
1: 손발이 옆으로 흐른 거 아니야? 너무 많은데 저 기본적으로는 진짜 그 시장 돌리는 게 돌려보는 게 좋았어. 왜냐면 이게 여러 가지 볼 수 있는 게 많잖아요.
0: 맞아. 약간
1: 사람도 많이 돌려보고.
0: 맞아 맞아.
1: 이게 약간 사람이 모여서 약간 심장이 뛰는 느낌이었어.
0: 사람 냄새 난다. 사람 냄새 난다. 왜 누나 그거 게리.
1: 아니야. 미안해.
0: 언니 업데이트 좀 해야겠네.
1: 더 불러. 내가 더 불러봐.
0: 더 불러봐. 아, 가사 까먹었어. 내일도 기대된다. 나면 이때 솔직히 너무 기대돼. 진짜 잘 놀아보자.
1: 기대해도 되지. 모르겠어. 약간 대체도 플랜을 짜서 거기서 직진할 것 같은 그 약간 두 가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예상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더 재밌을 것 같아요.
3: 그 언니가 뭐래요? 그 언니가 뭐라고 얘기했는데요?
4: 뭔가 중간에 중간 좀 갑분사 요런 느낌 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좀 되면서도 재밌을 것 같긴 해요. 또 그 언니가 재밌잖아요.

0: party없어서 불편하구만요.
1: 우리 딸 야스민.
2: 네.
1: 됐어?
3: 우리 공주님. 5분 뒤에?
4: 아니 언니 이 텐션 아침부터 나.
1: 어?
4: 이 텐션 아침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 맞아?
2: 또 러블리해. 아, 나 지금 못 일어나겠어. 깨긴 했는데.
1: 하이.
5: Good morning.
1: Good morning.
5: 우와, 뭐야?
1: 짠.
5: 뭐야?
2: 내가 하고 너가 섞으면 돼.
5: 아, 시키는 거야?
2: 응. 근데
5: 언니 시킨 거 아니었어?
2: 속았네 이거. 다 해주지.
5: 속았네.
2: 어, 속았어.
5: 또 내가 이제는 요리를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안 하는 거지. 거예요.
2: Yeah.
5: 안 하는 거예요.
2: 오케이. 어, 향도 괜찮네.
5: 복숭아 좀. 어때? 맛있어?
6: 종류가 여러 가지더라고. 얘랑, 얘랑 다르고.
5: 오.
6: 얘도 다를 것 같아. 봐봐, 노란색이랑 빨간색이랑 핑크.

0: 텐션 좋다.
1: 아, 나 춤 춘다고 했잖아. 그래서 저 보여주고 있는 거야. 띠리띠리띠. 우리 시럽 안 샀네. 그럼 이거 쓰는 게 맞네. 세팅 안 돼 있어. 이거 금 이게 마지막이라고.
2: 이거 먼저 부리는 거 아니야?
1: 마지막.
2: 진짜?
1: 어, 아니면 이
2: Sorry.
1: 얘 식감이 이상해져.
2: 내가 가만히 있는 게 언니 도와주는 거구나.
3: 그리고 이게 그냥 원하시는 예쁘니까.
2: 오, 이것이 한국식 팬케이크야.
1: 먼저 안 열어줄 거야?
2: 열어드릴게. 아. 와, 진짜 대박이다. 와, 이 감성이지.
0: 오, 해가 미쳤네.
2: 이거 선글라스 끼고 뭐가 되는 거 아닌가? 아니네.
0: 어, 선글라스, 아침에 선글라스? 괜찮네.
2: 갖고 올까?

0: 야, 이런 공원도 있었어? 대박.
1: 이렇게 다양하고 이게 풀도 있고 그런 게 뭔가 한국 같지도 않고 해외 같지도 않고
0: 숲 같대, 숲. 이건 뭐야?
1: 이게 크리스마스 그거 아니야? 그거 같아. 그 크리스마스 나무 있잖아, 그림.
0: 장식할 때. 맞네. 네. 오. 우와.
2: 또 너무 되게 예쁘다.
0: 배롱나무.
2: 외로운 나무?
0: 배롱 나무.
1: 난 왜 외로운 나무로 들렸지? 문제가 뭔지. 문제.
0: 문제? 몰라.
1: 이제 배웠네.
0: 해송.
1: 여기가 번사이 가든.
0: 아
1: 분재 가든.
0: 아하.
1: 그래서 여러 나무로 만든 분재.
0: 아하. 향 나무.
1: 여기는 해송 나무로 만든 분재.
0: 우와. 나무 이름 예쁘다. 해송이래, 해송.
1: 해송. 송나무니까.
0: 우와, 신기하게 생겼네. 우와, 계속해.
1: 어우, 등에서 계속 뚝뚝 떨어져.
0: 잘했어.
3: 와, 소원 빌자.
0: 소원은 빌고 가야지.
1: 소원은.
0: 아, 나 진짜 소원 좀 많긴 해. 기다려봐.
1: 인간은 모르겠지만 동물은 다 행복하게 살길. 오, 진짜 길다.
0: 나 아무것도 안 던지고 너무
1: 오케이.
0: 많이 하면
1: 어깨 거꾸로 돼.
0: 와, 근데 나 다 밀었어. 안 알려줘야지. 왜냐면 이게 이집트 문화에 자기가 빌었던 소원을 말하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저는 말씀드릴 수 없음. 아쉽지.

0: 있어. 대박! 한국에서 처음 봐! 색깔 너무 예쁜 거 아니야?
1: 응, 그니까.
0: 기다려봐. 우와, 그림 같아. 이야, 대박인데? 언니, 이거 20대도 있거든? 한국말로 뭔지 모르지?
2: 몰래바냐 라고 해봐. 몰래바냐!
1: 오이, 그래. 좋습니다. 그래서.
0: 오이, 같이 있을 때 그럴 일이 없겠지만, 조용히 있으면 이게 리듬이 있어. 들어봐. 드랍 더 비트 몰래 방아? 예!

0: 언니 왜 이렇게 입고 나오라고 얘기했는지.
1: 뭔가 하고 싶다, 지저분하게 하고 싶다 계속 했잖아.
0: 그치 그치 그치 그렇지.
1: 그래서 내가 예약을 했지.
0: 완전 그냥 밭인데 밭.
2: 사장님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전화드렸던 아이안이에요.
3: 아 그러세요?
2: 네 반갑습니다. 네,
0: 어, 안녕하세요. 야스민이라고 합니다.
2: 1순위 왔습니다.
3: 두 분 미인이시네.
0: 아, 감사합니다. 아, 예. 저희가 여기 약간 스타일 맞춰가지고 이렇게 예. 입고 왔거든요, 오늘. 아, 예. 뭘 할 줄 모르고. 그러면 신안에 땅콩이 특산물인 거예요?

0: 땅콩이 자은도의 특산물입니다. 6.25 사병 입후 한국 6.25 아세요?
1: 알죠. 6.25 네.
0: 2950년도에서 발발한 이북 사람들이 피란으로 와서 여기 정착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땅콩을 심기 시작했대요. 아.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신문대 보고 따라서 심어갖고 60년대부터 땅콩을 심기 시작했어요.
2: 그러면 얘는 뽑았을 때 어떻게 해요? 거기 바로 옆에 있어요? 아니면 이제, 깊게 있는 거예요?
0: 여기가 9월달 돼야 이게가 이제 열매가 열리거든요. 이게 땅콩이 지금 성장기에 있어요.
1: 우와.
0: 생육기예요.
1: 네.
0: 그래서 특별히 그 체험하실 걸 응고.
2: 사장님, 저희가 네. 체험을 하면 네. 그 저희가 먹을 수 있는 거 주신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0: 당연하죠.
2: 근데 못 도와드리는데 그러면 저희 못 먹는 건가요?
0: 작년에 제가 농사 지어놓은 거가 있어요. 그걸로 땅콩으로 만들 수 있는 요리를 제가 해드릴게요.
1: 요리요?
0: 네.
1: 우와! 뭐예요?
0: 땅콩 칼국수.
2: 근데 사장님, 저희가 사실 도와주고 뭔가를 먹는 거를 얻을 생각이었는데 그냥 먹기가 좀 그런데 아, 도와드릴 게 없나?
1: 아니 도와드려야지. 얻어먹는다 말이 좀 그렇고 공짜라고.
2: 공짜요.
0: 그러면 제가요 그 바닷가에 마을에 살거든요.
1: 네네네.
2: 네.
0: 네 거기서 투망도 하고
1: 불안하네요.
0: 투망 같은 거 하고 그런 거 투망하는 거
1: 예예.
0: 거기 체험하시면서 좀 도와주세요.
1: 언제든지요. 저
0: 그냥 그렇죠. 오늘 가고 싶다. 그걸로 기필 합시다.
1: 아, 좋아요.
2: 좋아요. 네.
1: 저희가
2: 열심히
1: 좋기 때문에
2: 열심히
1: 언제든지.
2: 나 처음 가봐. 우와.

0: 막대기가 여기서부터 필요해요.
1: 여,
2: 다 보세요. 에? 이 예고를 하라고요?
3: 아, 잠시만요. 아, 잠깐, 나 무서워.
1: 뛰어요.
2: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아?
3: 빨리 물에 올라와. 아, 물에 올라와.
2: 이거 뭐야?
3: 아, 여기는
2: 이거 안전한 거야?
3: 그냥 일단은 여기는 없고.
2: 아이고.
3: 빨리 빨리.
2: 아, 진짜 서러워 죽겠네.
3: 그러니까 너가 느려서 그래.
2: 사장님, 아, 사장님 이렇게 이렇게. 야.
1: 네, 빨리 빨리 와요.
2: 왜요?
3: 빨리 빨리. 여기 조심해야 돼.
2: 여기 아무죠?
3: 여기는 조심하는 게 맞아. 오른쪽까지만 왼쪽.
2: 숨이 차.
1: 제가 보물을 던져도 될게요. 보물.
2: 보물 찾는 거야 진짜로? 보석이 나와요 그럼?
3: 올려와. 올려와.
2: 아, 보석이 나온다고요?
1: 바다에 보석이 나와요.
2: 사장님 저 진주, 진주 좀 부탁드려요. 진주.
0: 진짜 보물 찾는다고?
2: 막 진주 나야 뭐 이런.
3: 아!
2: 진주.
1: 이 바다 사람들 이게 진주예요?
3: 이게 진주예요 바다 사람한테?
1: 예.
2: 우와 우와.
3: 오케이. 옆에는 이게 유도하는 거였어요?
2: 그럼.
1: 그러면 손으로 잡으면 이게 물어버려요.
3: 아.
1: 그래서...
3: 얘 알이 있는 거예요?
1: 이게 알이에요.
3: 그러면 얘 임신한 거예요 그러면? 다시 나서 애기 낳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에이, 얘는 간장 소스에다가 밥에다가 비벼 먹어야지.
1: 야, 그때부터 나 안 잡아요.
3: 아, 지금은 그래도 네. 괜찮은 철이에요?
2: 아! 아, 저 그만
3: 맛있는데
2: 볼래요.
3: 벌써...
2: 아, 그만 볼래요. 저 아, 그만 볼래요. 저 그, 괜찮아요.
3: 여기 둘자요.
0: 아, 진짜 현기증 난다.
1: 들어가.
0: 와.
3: 들어가요, 들어가.
1: 가요.
3: 네. 더 있어요? 몇 개 더 있어요?
2: 왜 또 어디 가시려고? 사장님이 이 정도면 체험 충분히 한 것 같거든요? 이거 갖고 딱 라면에다가 이렇게 끓여서 먹으면 제일 궁금해질 것 같아요.
1: 가자. 양배지 안 돼.
3: 이리 와.
1: 진짜 먹을 양배지 안 돼. 가져와요.
3: 빨리 와. 이거 그냥 걸면, 걸어가 오면 돼. 하나, 둘, 여기. 하나, 둘.
2: 저 옆에서 구경할게요. 보여요? 보이거든요?
3: 빨리 와.
2: 사장님 한 번도 안 봐주시네.
0: I can do it, girl. Girl, you can do it.
3: 하나, 둘. 하나, 둘.
0: Go, girl. Go, girl. 이것이 인생이요.
3: 다 왔어, 다 왔어. 이리 와.
0: 이것이 인생이요.
3: 인생이 우리를 우리
0: 자 빠져 자 빠져
3: 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1: 왔어 오 차도다 오 차도다
2: 와와와 차도 차도
3: 아 뭐 아이 꽃게가 강으로 먹으려고 했던 거 아니야?
1: 대박이다.
2: 그러면서요.
3: 이게 큰 편이에요, 작은 편이에요?
1: 흥글.
3: 되게 똥똥해.
1: 크니까.
0: 사장님 진짜 장난은 좋아하시네.
2: 오, 진짜 우와, 우와.
0: 사장님.
2: 멀리서 멀리서.
3: 와, 멀리서. 여기 떨어질 것 같아요. 이게 미끄러워요.
1: 네.
2: 미끄러운데?
1: 미끄러워요. 잠깐만 지금은.
2: 그러니까 완전 미끄러운데? 아이고.
0: 와.
2: 아이고.
0: 와.
3: 바이바이. 예예. 이게 거의
2: 쌀이 들어있어. 우와 진짜 많다.
3: 큰애들 밖에 없어.
4: 진짜 많네. 숨을 수 있어서요. 큰애들이 여기 오네. 우와.
2: 아, 이 성도의 사장님! 네. 야, 나와봐.
3: 그래, 안 나온대. 진짜 믿어야 돼.
2: 잠깐만요. 에이. 어? 뭐라? 뭐라? 오! 오, 잡았다! 오!
3: 이게 바다가 좋아진 거야?
2: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3: 이거 바다가
2: 좋아!
3: 아, 엄청 많아!
2: 우와, 우와! 무섭다, 무섭다, 무섭다! 우와! 우와! 우와, 우와!
4: 있어. 두 마리 있네. 조그만 애는 아, 너무 불편한데.
5: 이거는 이제 적으니까 바다로 이제 보내요, 이거는.
3: 아, 내가 잡아줄게. 자, 얘도 죽은 척하고 있구만요.
5: 길도 많고.
2: 좋아요.
5: 단어.
3: 단어.
5: 단어도 있고.
2: 와우.
3: 너무 좋아요.
2: 얼른 가시죠, 사장님.
3: 가자, 가자.
2: 긴 말 필요 없고 얼른 가시죠. 네,
5: 그래요, 얼른 갑시다.
2: 좋아요. 네. 와. 고생하셨습니다.
3: 그냥 집신 쪽 가면 되는 거예요?
2: 돌아가는 거 저 잘할 것 같아요,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3: 앞에 가면 우리가 널이 기대지 않은 것 같아서. 앞에 가도
2: 내가 앞에 갈까? 그래.

0: 너무 잘했어.
1: 시청 받기 잘했어.
0: 아, 너무 좋아 지금.
2: 우리만의 바다네.
0: 아니 그리고 한 번에 다 보이니까 너무 좋다. 바다도 보이고 산도 보이고 섬도 보이고 너무 좋아.
2: 감동.
0: 꿈꾸는 것 같아. 나중에 언니가 남편분이랑 같이 오면 되겠다. 나는 씁쓸한
2: 띠로리.
1: 바다 가서는 하는 노래 뭐 있나?
0: 그 노래 신난. 있잖아. 언니 그 노래 엄청 유명하잖아. 그거 신난 밤바다
3: 이 조명에 담긴
0: yeah.
3: 아름다운 얘기가 있어 네게 들려주고파. 나는 지금 신한 밤바다
0: 바다에 이 바다를 너와 함께 걷고 싶어. 어딨니?

0: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인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1: 로맨스가 가득한 도시입니다.

0: As a two-generation family business, Ide Myeongwa has mainly produced traditional Korean crackers for over 70 years. Based on the traditional method, it has applied cutting-edge production skills to offer premium snacks. We take a deeper look into Ide Myeongwa, a provider of premium Korean crackers. It is Geumjong-gu District, Busan. And Ide Myeongwa, a maker of jeumbyeong, or traditional Korean thin and crispy crackers, is located in the district. Thanks to the advanced skills of the master, the company has maintained its business as a two-generation family company.
1: 저희 이대명과는 1954년부터 이어온 전통 전병 전문 기업입니다. 좋은 과자를 만들겠다는 신념 아래 고객들에게 최고의 품질의 제품을 제공하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병은 단순한 과자가 아니라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지금 세대에게는 가족과의 시간을 담은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지키기 위해 저희는 계속해서 전통의 방식 위에 기술을 더해 한국 전병을 현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세계에 소개할 수 있는 프리미엄 식품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통을 지키면서도 다음 세대를 위한 전병 브랜드로 성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0: The company's jeumbyeong products have been provided in diversified packages, including single items and gift sets. Also, a lot of different minor ingredients have kept their original flavors, so they have captivated the taste of consumers.
2: 저희 이대명과 전병의 특징은 기름에 튀기지 않고 직접 불에 굽는 70년 된 직화 제조 기술에 있습니다. 단순한 레시피가 아니라 반죽의 상태와 불의 세기를 사람이 직접 맞추는 섬세한 장인 기술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전병 하나하나가 얇고 바삭하면서도 속은 고소한 식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견과류나 김파래 등 다양한 재료 각각의 맛을 잘 살 수 있도록 배합과 굽는 과정을 정교하게 조절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일반적인 전병과는 다른 한국 전통 전병만의 식감과 풍미를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0: The company has monitored the batters, grilling process, temperatures, time and changes in colors to increase the product quality. As part of an effort to deal with the growing number of orders, the firm has joined the Smart Factory project of Samsung Electronics.
3: Oh, 위원님, 저희 MS 하니까 너무 좋아요. 저희가 성수기가 되면 물량이 확 늘어나잖아요. 근데 그럴 때 갑자기 이제 늘어나니까 대응이 좀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제 데이터가 다 돼 있으니까 모든 게 준비가 된 거예요.
4: 예, 만족하시다니 저희들도 정말 일단은 예, 보람이 있고요.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생산부터 예, 출하까지의 모든 공정들이 데이터로 관리가 되면서 정말 이번에 또 MS 도입이 잘 되는 거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3: 그래서 주문만 많이 들어오면 됩니다.
4: 앞으로 주문 많이 들어올 겁니다. 예.
3: 이제 MS 도입하니까 그게 전부 다 데이터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주문이 들어와도 저희가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로서는 엄청난 만족도가 있는 거죠. 이제 저희가 삼성을 만나가지고 예, 햇볕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4: 저희들이 와서 현장을 이렇게 개설하기 위해서 특히 주안점을 이렇게 둔 부분은 제품별로 포장박스를 색상을 구분을 해서 관리하게 됨으로써 재고라든지 제품이 어느 정도 보관이 되고 있고 어느 정도 상태에서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게 쉽게 눈으로 보여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업자들 위해서 제품 보관 대차를 180대를 저희들이 직접 제작을 했습니다. 물류 이동 동선을 한 50%가량 단축시켰고요.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0: Ide Myeongwa has constantly expanded the business by entering the major department stores in Korea. By developing premium 전병 gift sets, the company has broadened the scope of its client bases. The improved tastes and the brand have gained trust among consumers.
5: 제가 이대명과 그 과자 선물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제가 이렇게 먹어보니까 되게 맛있어서 그래서 매장에 와보니까 분위기도 너무 좋고요. 이렇게 너무 많은 과자도 있어서 제가 한번 와봤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한테 선물하기도 되게 괜찮은 제품인 것 같더라고요.
6: 집사님 저 피스타치오 맛을 고소하다고 맛있다고 그러고 아들은 자시라 해가지고 잔맛이 맛있는지 그걸 하나씩 사오라고 해가지고 지금 살아갔거든요. 이대명은 전가 먹어보니까 손이 계속 가더라고요. 이게 맛있었고 한번 오픈하게 되면 다 먹게 돼갖고 좀 아쉽더라고요.
0: The company has developed new products by reinterpreting traditional jeonbyeong with advanced methods. By improving the traditional tastes and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 power in the field, it aims to gain more ground in the global market.
3: 저희가 좀 더 회사를 발전시키고 싶은데 예. 그 다음에 뭘 좀 더 해야 될까요?
7: 아, MES 부분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3: 네.
7: 그러면은 그 MES도 충분히 고도화 단계를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MES 고도화뿐만 아니라 설비 고도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설비 고도화 부분은 지금보다도 더 조금 더 이런 효율적인 그런 방식으로 자동화 단계를 단계적으로 거쳐가다 보면은 우리 생산 현장이 지금보다 훨씬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품질 개선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3: 지금 상상이 진짜 안 될 만큼 이제 너무 기대되는데 위원님 많이 도와주실 거죠?
7: 언제든지 불러주시면은 네. 예, 저희들이 달려오겠습니다. 무조건
3: 무조건입니다.
7: 예, 약속하겠습니다.
3: 네.
7: 예. 이대명과는 대표님 이하 전 직원 여러분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참여를 하시고 의지가 강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대명과는 정말 좋은 기업으로 성장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3: 72년 된 장인 정신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어쨌든 좋은 품질의 과자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때까지 이제 삼성에서 엄청 도와주셨거든요. 위원님 정말 많이 도와주셨는데 이거를 조금 더 고도화해서 좀 확고하게 디테일하게 제품을 만들고 싶습니다. 알고 네, 그래서 정말 사랑받는 브랜드를 만들고 싶습니다.
0: 이대명과 has created higher added values by promoting harmony between the traditional tastes and modernized production process. All eyes are now on the future growth of the company in the global market.

0: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atte.
1: For thousands of years, one breath has endured. More than a martial art, it is the Korean way of life. Taekwondo, connecting the world. Smarter than ever, Taekwondo leaps toward a new future, connecting the world through a single movement. The spirit of Korea meets the boundless energy of K-pop. No longer just a sport, Taekwondo is at the heart of K-culture, bringing Korea's spirit to the world. A beautiful culture, connecting heart to heart. We now strive to safeguard Taekwondo's community training culture as a treasured heritage for all humanity. The pride of Korea, Taekwondo.
2: 재현님, 제 운명의 친구.
3: 마무리 셰프님.
2: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번 진짜 재밌었고 오늘 많이 많이 기대돼요.
3: 저는 크림빵 김치 아메리카노 아직 잊을 수 없어요. 아, 진짜 폭력적인 비주얼인 무슨 맛이지? 오늘도 또 어떤 멋진 음식들 소개해드릴지 기대가 됩니다. K-푸드 소개하기 전에 투데이 넘버부터 맞춰야겠죠? 달러?
2: 달러? 한국에서 해외로 이렇게 수출해?
3: 6,400만? 가늠이 안 잡히는데?
2: 아, 비디님! 항상 이런 물음표 저 깜짝 놀랐어요. 공개. 저도 공개.
3: 같이 공개. 이거. 짠! 엥? 고추장!
2: 역시 장이다. 요즘에 진짜 전 세계 셰프님들이 네. 장에 미쳐졌어요. 특히 고추장. 제 생각에는 제일 맞는 소스라고 생각해요. 오늘 다 전답.
3: 와, 자랑스럽다 뭔가.
2: 저는 처음 여기 왔을 때 네. 유명한 TV 프로그램 촬영하러
3: 네,
2: 왔어요.
3: 봤어요.
2: 네, 네, 맞아요. 그때 이탈리아에서 사전 촬영했어요. 제작진들이 제 식당에 이렇게 냉장고 문 네. 열어서 큰 고추장 한 통 안에 있었어요. 전 그 통 이렇게 열어서 바로 손가락
3: 아 그냥 이렇게 찍어서
2: 손가락으로 이거 찍어서 이렇게 먹어서 그런 인상이 너무 기뻤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원래 비행기 탈 때마다
3: 아 기내식에 고추장을 주세요.
2: 치약 같은
3: 맞아.
2: 미니 치약 맞아요. 비슷한 튜브 있어요. 빵 이렇게 갈라서 버터
3: 바르고
2: 고추장 이렇게 먹는 거 엄청 맛있어요. 파브리 스타일 샌드위치 한번 해보세요.
3: 해볼게요. 셰프님한테는 이 고추장이 안 매우신 거죠?
2: 어, no, 이거 오. 안 매워요. 동그란 매운 맛이에요. 입안에 때리는 거 아니에요. Sweet, salt, spicy. S.
3: Triple S.
2: Yeah. Triple S인 것처럼 중독이 돼요. 아.
3: Triple S.
2: 자, 먹자.
3: 고추장 요리.
2: 온다. 아,
3: 제육볶음.
2: 특히 이런 거.
3: 엥, 왜 저 따라하세요?
2: 소두 마리 인 것 같다.
3: 소두 마리
2: 인 것 같아요. 진짜 맛있어요. 외국인 입장에서 이거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네. 이런 쌈으로 먹는 방법, 손으로 먹는 거 아, 저한테 너무 진짜 새로운 경험이에요. 우리 먹어봅시다.
3: 좋아요. 예. 처음에 상추, 고기 하나, 밥 적당히, 쌈장을 조금 합니다. 조금. 마늘은 구워야 더 맛있는 것 같아서 패스, 고추 매워 패스. 이렇게만 해요.
2: 그것도 진짜 중요해요. 두 입으로 no 불법이에요. 무조건 한 입으로 이렇게 다 먹어야 돼.
3: 집밥 먹는 거 같다.
2: 저는 이렇게. 자, 저는 고기 두 개, 밥 적당히, 그리고 쌈장 많이 많이.
3: 짜요.
2: 노, no, 너 짜지 않아요. 생마늘이랑 문제 없어. 어, 근데 이거 먹으면 그 다음에 아마 힘들 것 같아요. 괜찮을 거예요?
3: 괜찮아요.
2: 근데 키가 차이가 있어서 아마 안 걸릴 거예요. 맞죠? 오케이. 그리고 청양고추. Very, very big.
3: 오.
2: 오케이. 어, 잠깐만요. 이거 먹었어요. 이거 먹었어요.
3: 예쁜님. 근데 이 고추장 제육은 하나도 안 매워요. 달달해요.
2: 특히 제육볶음이랑 밥 너무너무 꿀조합.
3: 꿀조합. 실패가 없습니다. 어, 이거 진짜 한식이다.
2: 이거 찐.
3: 찐.
2: 찐. 퍼펙트. 완벽해요. 다음 거 필요 없어.
3: 밥이랑 먹어도 맛있죠. 해외에 있는데 그 쌈밥 그냥 제육볶음을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2: 아, 양배추.
3: 아.
2: 양배추 살짝 데쳐서 그런 거 채워서 먹는 거예요. 뭐 맞아요. 그것도. 전 세계 사람들이 죽기 전에 이런 경 무조건 맞아요. 해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 강추예요.
3: 어? 뭐죠? 뭐죠? 이것만 있어도 될 것 같은데?
2: 오, 예스.
3: 오, 비빔국수.
2: 비빔국수. 어. 근데 잠깐만, 이거 쏘면.
3: 어? 무슨, 엥?
2: 그 메밀면도 아니에요.
3: 어? 이거 좀 이거 특이해 뭐야? 보이는데.
2: 이거 스파게티 같아요?
3: 무슨 면이에요?
2: 이거 무슨 면이에요, 피디님?
3: 처음 들어봐요. 엔젤 헤어면이라는 건데.
2: 엔젤 헤어면 그 카펠리니? 이탈리아 말로 카펠리니라고 불려요. 네. 아,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데? 해외에서도 고추장, 엔젤 에어 아니면 진짜 얇은 스파게티로
3: 이렇게
2: 전통적인 한식 만들 수 있어요. 이제 핑계 대지만.
3: 맞아요. 어디서든 구할 수 있습니다, 비빔국수. 엔젤 헤어면 처음 먹어요.
2: 이것도 이렇게. 새콤 달콤. 그렇지. 고추장이랑 식초 그것도 꿀조합이에요.
3: 어, 이 면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2: 식감이 살아 있어요.
3: 그리고 시간 지나도 안 퍼질 것 같다 뭔가.
2: 안 퍼져요. 이탈리안 스타일 파스타 특징은 알덴테 식감. 이로 이렇게 씹어야 돼요. 그런 식감이 있어야 돼요. 역시 완전히 씹는 맛이 있어요. 식감이 진짜 잘 어울려요.
3: 아까 먹었던 제육볶음처럼 고기랑 비빔국수를 또 같이 많이 드시잖아요. 그것도 좀 꿀 조합이지 않을까?
2: 아마 맞아요. 외국 친구들이 여기 한국에 오면 헤이 바베큐 겸 그런 거 무조건 하는 그렇죠. 거죠. 그 식당에서 확실히 이런 것도 먹어볼 수 있는 거예요.
3: 맛있다.
2: 맛있죠? 고추장의 키워드, 밸런스. 제일 특징이라고 생각해요. 네. 맞아요. 단맛, 신맛도 있어요.
3: 맞아요.
2: 매운맛, 한식의 밸런스. 걱정하지 마세요.
3: 네,
2: 저는
3: 네.
2: 이번에 고추장을 만지지 않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3: 네. 재료. 뭐가 많아요, 재료가.
2: 짜자잔.
3: 오, 일단은 고추장 여기 있고요.
2: 네. 샐러리.
3: 크래커. 빵.
2: 빵.
3: 이거는.
2: 해. 맞춰보세요.
4: 네, 그러면.
3: 뭐지? 두부 향?
2: 두부보다 이거 더 고소해요. 콩으로 만드는 거.
3: 비지.
2: 찝찝찝찝찝. 병아리.
3: 병아리 콩.
2: 병아리 콩.
3: 간 거.
2: 에. 허무스.
3: 호모스?
2: 레바논, 터키 지역에서 온 전통적인 요리예요. 해외에서 되게 유명하고 흔해요. 호모스 이렇게 먹으면 맛있긴 한데
3: 네.
2: 끽 필요해요.
3: 고추장?
2: 예, 우리 고추장. 아. 고추장은 항상 기기죠.
3: 이건 좀 궁금하다.
2: 같이
3: 섞어서. 아, 섞는구나.
2: 에, 이렇게 원래 고추장 추가하고 진짜 살아날 거예요. 색깔도 이렇게 밝은 주황색으로.
3: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요.
2: 저거 먹어봐 주세요.
3: 오이랑 먹을게요.
2: 오이, 아, 좋아하는 오이. 맞아요. 저는 좋아하는 샐러리. 이탈리아 사람들이 샐러리 되게 좋아해요.
3: 띠앙. 맛있다.
2: 다행이다.
3: 진짜 가져가고 싶어요. 대박이다.
2: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3: 그냥 고추장 우에 찍어 먹는 것보다 더 맛있어요. 담백한 맛이 추가된 느낌?
2: 더 크리미하고 그런, 네, 그런 크리미한 느낌이 있어.
3: 진짜 맛있다. 충격.
2: 그리고 되게 건강해요.
3: 건강하게 맛있어.
2: 만약에 홈파티 한다면 이거 제공한다면 야 이거 무슨 맛이야? 이거 일반 홈워스 아니에요? 왜? 익 들어가 있어서
3: 고추장.
2: 우리 고추장.
3: 우리 고추장.
2: 우리 고추장.
3: 아, 이 빵이랑도 잘 어울려요. 고추장 맛 난다.
2: 아, 너무 좋아요.
3: 이렇게 발라서.
2: 재료 중에 그 레몬즙도 있어. 향이 되게
3: 어떤? 너무 맛있어요.
2: 네, 맛있죠. 이번에 오케이?
3: 너무 오케이.
2: 지난번 회복했어요?
3: 너무 맛있어요.
2: 오케이.
3: 잊었어요. 그 크림빵 김치 아메리카노.
2: 아, 다행이다. 부담이 남았어요.
3: 오늘 너무 완벽해요. 마음에 들어요. 가져가고 싶어요.
2: 와우. 다행이다. 맛있어 보여요.
3: 최고.
2: 최고.
4: 이번에는 저희가 그래서 디저트도 준비해요.
2: 고추장이랑 관련된 디저트?
3: 고추장이 어떻게 디저트가 되죠?
2: 어? 에? 에? 이거 유명한 한국에서 진짜예요?
3: 진짜예요? 진짜예요?
2: 진짜 유명한.
3: 진짜 이게 유행이에요? 진짜 누가 그렇게 뭐.
2: 제가 했던 것보다 이거 더 이상하죠? 에,
3: 아, 비슷해요. 에? 그거 지금 거의
2: 비슷해요? 너. 아, 재현. 우리 해봐야 되죠.
3: 그쵸. 두 개니까 둘 다. 무섭다.
2: 창의적인 셰프 입장에서 저도 조금 고민이 있어요.
3: 그냥 이렇게 먹으면
2: 많이?
3: 그쵸, 한 말고 많이.
2: 이게 많이 찍어주세요.
3: 네.
2: 많이 찍었네.
3: 셰프님 이런 식으로 조금 찍으시면.
2: 오케이, 오케이. 자.
3: 네. Cheers.
2: 잠깐만.
3: 이게 왜 괜찮지?
2: 네. 아, 진짜 괜찮아요.
3: 괜찮아요. 생각보다.
2: 생각보다 괜찮아요.
3: 왜지? 내가 잘못됐나?
2: 완전 단짠해요. 모르는 사람에게 설명해야 된다면 이런 거 먹으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마
3: 이거 아니에요.
2: 아니에요, 맞죠? 네, 이거 아니에요.
3: 이거는 별미다, 은근.
2: 은근히 맛있어요. 아.
3: 고추장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구나. 고추장은 진짜 만능이다. 그래서 뭔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오늘.
2: 진짜 자랑스러워야 돼요.
3: 네.
2: 이탈리아에 있을 때부터 저한테 진짜 최소시예요. 한국인들이 다 고추장 진짜 자랑스러워야 돼요.
3: 고추짱!
2: 고추짱!

0: 1등 해야 돼.
1: 이길 거예요.
0: 무조건 1등이에요.
2: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부족했어요, 시간이.
3: 나만 잘한 건데 머릿속에서 다 사라졌어요.
4: 전쟁터가 됐어요.
5: 오! 오픈 찬스.

0: SmartBiz Accelerators introduces smart changes that have brought about innovation to the manufacturing sector. This week on SmartBiz Accelerators, we introduce Dr. M, which has produced premium water and beverages that can improve people's health. Also, we look into Jinsar Chohe, which has developed Korean Dendropanax extract and created additional values for the agricultural sector. And we explore Cheongsanbada, a provider of variety of premium abalone products. Stay tuned and explore the innovative changes that have taken place in Korea's small and mid-sized companies.
1: An average person drinks roughly 40 to 50,000 liters of water over their lifetime. Therefore, drinking good water can actually change people's daily life. With the aim of providing good water for people's health, Dr. M has developed functional drinks that consumers can enjoy conveniently. We explore Dr. M, a biohealth business which has strived hard to promote the value of health. Dr. M is located in Chuncheon, Gangwon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e company is focused on the improved purity and high quality of the source water that is collected in Chuncheon District. By carrying out a lot of researches and studies, the firm has developed premium products that can prove the high value of water.
2: Dr. M은 춘천에서 만난 특별한 물에서 시작된 회사입니다. 20여 년 전 처음 이 물로 만든 제품을 선보였는데 재구매 고객분들이 물을 바꾸고 몸이 달라졌다며 물에 관해 많이 궁금해하셨습니다. 이 질문들에 제대로 답하고 싶어서 물과 미네랄을 더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연구하면서 물의 가치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고 닥터앤물에 기능성 원료를 더해 소비자 건강에 실제 도움이 되는 제품을 만들고 있는 헬스케어 음료 전문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1: The company has developed and released the Dr. M series, which are premium beverages that can improve the health of consumers. The functional beverages are made with a mildly alkaline water, which is a type of natural underground water collected in Chuncheon. And the ingredients have obtained certification from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The essential minerals, including calcium, magnesium, and potassium, are contained in the beverages, so it provides a very smooth finish.
2: Dr. M N 시리즈는 Dr. M 미네랄 워터를 기본으로 각각의 건강 목적에 맞는 기능성 원료를 더한 제품 라인입니다. 첫 번째 제품인 Dr. M 당에는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바나바잎 추출물을 더했고 두 번째 제품인 Dr. M 위에는 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동덩굴 꽃봉오리 추출물을 더했습니다. 두 제품 모두 기능성뿐 아니라 물이나 차처럼 일상에서 부담 없이 마실 수 있는 편안한 맛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결국 Dr. M N 시리즈의 가장 큰 차별점은 좋은 물에 각각의 건강 목적에 맞는 기능성을 더해 일상적인 음용을 건강 관리로 연결한다는 것입니다.
1: The Dr. M series are made only with the source water that is immersed in specific bedrock in Chuncheon, Gangwon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By keeping the original minerals and thoroughly removing impurities, the firm has increased the safety level of the products. The empty bottles and bottle caps are washed and sterilized

0: with low concentration ozonated water, so the beverages can be filled more hygienically.
1: 좋은 원소를 확보하는 것만큼이나 제품이 완성되는 순간까지 위생과 품질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닥터헤문 해석과 ISO 22000의 품질 인증 기준을 바탕으로 생산 시설을 구축했습니다. 특히 미세 플라스틱을 포함한 미세 인물의 유입 가능성을 철저히 관리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제품 생산에 주력합니다. 청정 원소의 가치를 마지막 한 병까지 변함없이 안전하게 전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닥터헤미 타협하지 않는 품질의 기준입니다.
0: As part of an effort to keep the improved product quality, Dr. M has implemented a smart factory system. Under the organized work environment based on the 3JUNG 5S methodology, the firm has monitored the entire production stages in real time to make immediate responses. By applying the improved automation lines, the company has completed a uniform and stable production environment.
2: 삼성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에 참여하면서 작업 동선, 정돈 상태, 공정 관리 같은 현장의 가장 기본부터 다시 점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오랫동안 축적한 제조 현장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적용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거대한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앞서 이러한 작은 개선을 하나씩 쌓아가는 것만으로도 불량과 낭비를 줄이고 직원들이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의 축적이야말로 스마트 공장의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0: A growing number of consumers have repurchased the company's products, and it has shown the high growth potential of the company's brand, Dr. M. What is more, as an official beverage sponsor of Suwon Samsung Blue Wings Football Club, the company has expanded its scope of business in the sports field.
3: 국내에서는 꾸준히 재구매해 주시는 고객분들이 늘어나면서 닥터헤만의 제품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3만 건 이상의 실구매 후기와 4.8 이상의 높은 평점을 기록하면서 소비자 신뢰를 꾸준히 쌓아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수원 삼성 블루윙즈의 공식 후원 음료로 함께하고 있고요. 해외 바이어들과 상담할 때도 물 자체의 특징과 연구 결과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장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0: By obtaining trust in the Korean market, Dr. M has cooperated with overseas buyers from different countries, including China, Australia, and Hong Kong. The entire world has shown an increase in interest in healthcare. Also, the firm is planning to further develop innovative items that can fulfill the needs of consumers.
4: 건강한 하루를 시작하는 닥터헤미 미네랄 워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기능성 음료를 개발하여 헬스케어 음료 전문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좋은 물과 건강이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춘천의 관광 힐링 컨텐츠와 연결해 프랑스 에비앙처럼 대한민국 춘천 하면 가장 먼저 닥터헤미 떠오르는 기업이 되고 싶습니다.
0: Dr. M has developed functional beverages that can contribute to improving people's health in daily life. And it is expected to gain ground in the global biohealth industry as a provider of premium beverages.
5: There is a company which has built a healthy circulation system for the agricultural sector by developing natural materials. Jinsar Chohe has developed a variety of agricultural materials by using the Korean Dendropanax extract as a main ingredient. Based on the smart factory system, it has built cutting-edge production lines and sought further growth into a competitive business. We explore Jinsar Chohe, which has made utmost effort to build a healthy agricultural industry. Jinsar Chohe is located in a small rural town in Jangungun County, Jeonnam, Gwangju Special Metropolitan City. The company has promoted studies on the potential of Korean Dendropanax, which has been considered as a valuable natural resource. After carrying out researches for a long period of time, it has developed advanced extraction technologies

0: and it has produced the extract by carrying out this. Aside from the Korean Dendropanax extract, the products of the company contain a lot of active ingredients that can boost the growth of crops. Also, it can improve the quality of soil as well as strengthen pest resistance.
1: 저희 진설초의 대표 제품은 유기농업 자재인 황칠황과 뿌리토, 뿌리토 그래뉼이 있고 황칠아미노, 황칠보착제, 쓰리황 등이 있습니다. 당사의 주 원료인 황칠 추출물로 작물을 생육하는 과정에서 사포닌, 셀레늄, 바나듐 등 기능성 성분들이 검출됨으로써 기능성 친환경 제품임을 인정받았습니다. 특허받은 황칠 추출물과 기술력으로 인해 저희 진설초의 제품은 각종 농작물의 병해충 예방과 식물 생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0: The selected Korean Dendropanax goes through the aging and extracting stages. And the firm has focused on minimizing the destruction of active ingredients. By precisely controlling the temperature and time, the characteristics of different materials can be maintained more effectively. What is more, the company has kept the improved quality by automating the manufacturing process.
2: 저희 진설초의 제품의 주 원료가 되는 황칠나무는 전체를 수확하는 것이 아닌 가지치기 등 부분 수확하여 파쇄하고 숙성을 거쳐 원료가 됩니다. 특히 이러한 천연 자원을 수집, 채집하거나 구매하여 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정확한 배합비입니다. 정확한 배합비가 있어야만 작물에 약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생산 공정에서 정확한 배합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0: 진설초회 has applied a smart factory system to the packing process. As a result, thanks to the automation process, the firm has tackled the shortage of manpower and resources.
1: 저희 진설초회는 삼성전자의 스마트 팩토리 지원 사업을 통해 기존 반자동화 라인을 자동화 라인으로 교체함으로써 인력이 70% 이상 절감되어 인력을 다른 공정에 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조혁신 활동의 일환으로 공장 재고 로트 번호를 도입함으로써 효율적인 재고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스마트 공장 구축을 통해 전 공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직원들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 동선 개선, 잠재적 위험 요소 제거 및 예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0: Based on the collected data, the firm has constantly improved the effects of its products. By achieving a lot of patents for the production of extraction products, the company has strengthened its position in the field. Also, it has improved the unique Korean Dendropanax extraction method to develop new items.
2: 진설초에는 계속해서 변화하는 기후 환경에 맞춰 제품 유효 성분의 혼합비를 조정, 연구하며 대중적이지 않은 유기농업 자재를 대중적으로 알려가고자 합니다. 그 일환으로 가정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식물 집사용 홈케어 스프레이를 개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계속되는 기술 개발과 신제품 연구를 위해 타 업체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식물 성장에 도움이 되는 제품 연구 개발을 예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0: The company has paid close attention to the opinions of farms as part of an effort to develop premium products. And it has continuously sought sales expansion in overseas market.
3: 저희 진설초에는 황칠 제품의 효능과 효과를 증명해 나가면서 끊임없는 연구 개발을 통해 농업 및 축산 분야 연구 과제와 제품 개발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기능성 농산물의 재배 기술을 농가에 보급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식탁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0: 진설초회 aims to suggest sustainable solutions for the future agricultural sector. And we hope it can take another huge leap forward in the global market.

0: Abalone is widely known as the wild ginseng of the sea due to its high nutritional values. During Joseon Dynasty, it was sent as a tribute to the king. Cheongsan Pada has produced healthy food with premium abalones that are grown in the clean sea of Wando. The company has thoroughly managed the entire process and suggested a new paradigm for the related industries. We look into Cheongsan Pada, which has strived hard to promote the excellence of Wando abalones to the global consumers. Cheongsan Pada is located in Wandogun County, Jeonnam Gwangju Special Metropolitan City. Wandogun County is made up of 265 large and small islands. It is Korea's largest abalone-producing region, accounting for roughly 80% of the country's total abalone output. In the abalone industry, the company has obtained the ASC certification for the first time in Asia, and it has strengthened the competitive power in the global field.
1: 저희 청산바다는 1995년 청산도에서 전복 양식을 시작해서 2007년 국내 최초로 어업인들이 직접 주주로 참여하여 만든 회사입니다. 생산부터 가공, 유통까지 전 과정을 직접 관리하는 20년 이상 노하우로 완도의 대표 특산품인 전복을 한국을 대표하는 제품으로 만들기 위해 전복 가공 사업에 전진해 왔습니다.
0: The company has used fresh abalones grown in the clean sea of Wando, and it has provided high quality abalone products to consumers. From freshly picked live abalones to steamed abalones with a chewy texture, as well as sliced abalones with improved convenience. The company has produced different types of abalones that can be used for various purposes.
2: 저희 청산바다의 제품은 인터컨티넨탈 호텔, 신라 호텔, 그랜드 하얏트, 파라다이스, 메리어트, 콜레드 등 글로벌 호텔 체인에 매일 납품하고 있으며 호텔의 셰프와 구매 담당자가 주기적으로 산지를 찾고 저희 양식장과 공장을 견학하며 함께 더 좋은 식재료의 생산에 관해 협의합니다. 국내뿐 아니라 2005년 일본의 첫 수출을 시작했고 2018년에는 국내 최초로 베트남 시장에도 진출하였습니다.
0: Thorough hygiene control is the most significant stage when processing premium abalones. The firm has implemented the seafood traceability system for the first time in the abalone industry. Also, it has achieved HACCP certification to maintain a sustainable business. By minimizing the variables in temperature and time during the core production stages, the company has made a lot of effort to keep the original texture and flavor of abalones.
2: 저희 청산바다의 대표 제품인 식자재용 순살 냉동 전복은 어장에서 출하된 즉시 연속식 자숙기와 자동 세척을 통해서 전복 특유의 식감과 향을 살려 최단 시간에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삶거나 찌는 공정과 냉각 세척 공정을 컨베이어로 연결해서 시간당 생산량을 과거 6.25kg에서 58.43kg으로 늘렸습니다. 균일한 품질을 유지하며 대량 생산이 가능해 직접 손질하시는 것보다 맛과 품질 가격에서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0: It was difficult to cope with the growing demand only with the current manual process. Therefore, the firm has introduced a smart factory system to bring about innovative changes. By managing the production data in real time, the company has improved the work efficiency and the product quality at the same time.
3: 저희 청산바다의 공장 자동화와 스마트 공장 시스템 도입은 동종업계에서도 벤치마킹 사례가 없는 최초의 시도입니다. 삼성형 스마트 공장으로 클라우드 기반의 MES, POP, 스마트 HACCP 도입은 물론 고도화 사업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시간당 생산량이 약 830% 개선되었고 완제품 불량률은 45.4%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숫자로 보이는 효과 외에도 직원들이 태블릿과 POP 시스템 같은 디지털 도구에 익숙해지고 각자 업무에 AI를 자연스럽게 활용하는 문화가 자리 잡은 것도 큰 수확이라고 생각합니다.
0: Red tides and high water temperatures due to climate change have posed a serious threat to the fishing industry. 청산바다 has cooperated with the National Institute of Fisheries Science to promote researches on abalones that are highly resistant to high water temperatures.
2: 최근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는 우리 일상이 되었고 양식 환경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 변화에 맞춰 지금 저희가 찾는 종자 하나가 앞으로 완도전복 생태계를 좌우할 겁니다. 변화된 우리 환경에서도 건강하게 자라는 강한 전복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완도 바다를 지키고 우리 어민의 삶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다짐입니다.
0: 청산바다 has sought sales expansion by entering overseas markets, including Vietnam and Europe. What is more, it is planning to broaden the scope of business in the global field by developing a variety of new abalone products.
1: 저희 청산바다는 올해 미국 식자재 유통기업에 순살 전복을 대량 수출합니다. 현재 주력 상품인 순살 가공품의 해외 수출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시대의 변화에 맞춰 사용하기 편리하고 맛있고 손질된 전복 상품으로 전 세계에 시장을 개척하고 어업인 소득을 향상시켜 한국 수산업계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스마트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 세계를 대표하는 글로벌 전복 기업이 되겠습니다.
0: 청산바다 has delivered the premium taste of Wando abalones to the global consumers. All eyes are now on the future growth of the company, which aims to earn more ground in the global field in the near future.

0: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이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1: 국물도 없어요? 우리 어떡하지?

0: answer. Oh, yes. It feels like countryside, right? It was Shigo. Nah, I thought it was Yogi, kind of like clamping. We're not going to go. Wait, clamping, 안가요?
1: Clamping 아니고, 촌캉스라고 촌에서.
0: Ah. 아, 근데 나 진짜 열심히 준비했어요. I came with a very big bag.
1: 아마 생각하신 것보다 더 재밌을 거예요.
0: 아, 진짜요? Okay, so, okay, 바로 let's go. 와, 이거 피니님, 이게 그 마피가 뭐예요? 아, 파란색. 샤스 파란색 집 있어요? 나 파란색 제 좋은 색깔이에요. 와, 근데 여기 너무 so beautiful. 시골 초칸스 처음이에요? 그거 때문에 진짜 재밌겠다. 오. Yes! 네. 네, 여기에서 할머니 있어요? K-소녀. I love it. 카니소녀, K-소녀. 오케이. 할머니를 찾아서. 아, 실례지만, do you know 파란색 집?
2: 파란색 집?
0: Yes, 파란색 집. There is like a really nice 파란색. 여기. 와, he's so nice. 아, 반대쪽? 네. 어, 너무 감사합니다. 네. 와, look like K-drama table guy. 아, 내가 널 달아줄게. 너, 어, 나 결혼했어요. Sorry. 파란색 집, 파란색 집, 어디에요? 파란색 집, 파란색, 파란색. 어, 어, 사람 있어요. 오케이. 오, 안녕하세요.
3: 어떻게 오셨어요?
0: 초칸스 하고 네. 싶었어요. 그것 때문에
3: 아, 그랬어요. 잘
0: 왔어요.
3: 오셨어요.
0: 어, 질문이 있으세요.
3: 네네.
0: 혹시 그 파란색 그
3: 아, 파란 집. 파란 집 이 안으로 쭉 들어가면 네. 나와요.
0: 오, 진짜.
3: 네네네.
0: 오.
3: 마을 한 가운데쯤 있을 거예요.
0: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3: 아, 한번 가보세요.
0: 네. 네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3: 네네. 안녕하세요.
0: 좋은 하루 보내세요.
3: 네네.
0: 바이바이. 친절하다. 친절친절하다. 친절친절한. 오! PD! 찾았어요. Look! 이거는, 이건 아니요? Look like this, right? 파란색.
4: 한번 가볼까요?
0: I think 찾았어요.

0: 반갑습니다. 저는 캐니 프랑스 사람이에요.
1: 나는 서영자.
0: Can I talk to you, 할머니?
1: 그럼 내가 84시야.
0: 와우!
2: 정말?
0: 4 years!
1: 오케이.
0: 와, 너무 아름다워요. 혹시 여기 혼자 살아요?
1: 혼자 살아.
0: 근데 외롭다 아니에요?
1: 아니, 괜찮아.
0: 아, 진짜요?
1: 우리 여기 동네는 점심만 먹으면 회관으로 가서 화투 쳐.
0: Do you know 화투? I don't know 화투.
3: The little tiny
0: red. 이거 드라마는 너무 봤어요. 이거 어떻게, how do you play that?
1: 똑같은 거 있으면 맞춰오는 거야.
0: 자!
3: 할머니, 카니님이 오늘 하루 할머니 손녀가 되겠다고 하는데 받아주실 건가요?
0: This is the wow. What a nice room. 어때요?
1: 이뻐요? 예쁜데?
0: 괜찮아요?
1: 네, 이뻐. 바지가 이뻐.
0: 나 준비했습니다. 오늘 뭐예요?
1: 오늘 저 아파트 일하러 가요.
0: 우리 아파트 가요?
1: 아, 진짜요?
0: 오, 렛츠고!
1: 빨리 가와!
0: 카니 시골. 카니 시골. 카니 시골. 카니 시골. 카니 렛츠 고! 할머니! 어디 가서 할머니 뭐 하세요?
1: 이거 뽑아야 돼.
0: 이거 뽑아. 네? 여기 와. 어떻다.
1: 일로 이렇게.
0: 이거 선추예요? 뭐예요?
1: 배추.
0: 배추. 배추가 뭐예요?
1: 배추.
3: 배추
0: 캐비지. 김치. 이거 뭐예요, 할머니?
1: 상추.
0: 상추. My favorite.
1: 뽑지 말고 씨가 염으로 해봤지. 이거 씨 들려물면 잘 안 나 심으면.
0: 야박.
1: 괜찮아. 우리는 그런 거 하나도 안 무서워.
0: 안 무서워요? 있어서. 나 진짜 무서워요.
1: 이거 안 해본 사람은 무서워서 못해.
0: 역시 할머니. 마이 할머니!
1: 몇십 년이 됐는데 내가 여기 온 지가 벌써 한 60, 70년은 됐다. 68년도에 왔구나.
0: 68년. 68! 나 아직 안 태어났어요. 와!
1: 그 나이가 그렇게 여든 지금 4시라니까.
0: 84?
1: 84시야.
0: 84?
1: 죽을 늙었잖아. 이제는 다 됐잖아.
0: 노노노. 안 죽을 거예요. You are very, very 건강해요.
1: 그래?
0: 음료 마셔 싶어요. 네, 혹시 여기 마트 있으세요?
1: 마트 여기는 없고 저기 길 건너가면, 큰 길 건너가면 그 가게 하나 있어.
0: 근데 할머니, 제가 나 돈 없어요.
1: 응?
0: 소년이니까 용돈 주세요.
1: 용돈?
0: 네.
1: 용돈은 지금 나한테는 없는데. 집에 들어가면 있어.
0: 얼마나? 100만 원?
1: 아니, 100만 원은 안 돼.
0: 할머니 농담이에요?
1: 더우니까 얼른 들어가자고.
0: 예스! 용돈 100만 원! 예스!
1: 가자.
0: 네.
1: 가자.
0: 네.
1: 우리 이왕이면 정답게 가자.
0: 네. 네, 감사합니다.
3: 얼마예요?
1: 5만 원.
4: 올게요. 여기 마을 소개 간단히 어떤 마을이고 분위기 어떻고.
1: 우리 여기 본토백이들만 꼭 살았어요. 우리 동네가 참 좋아요. 여기가 워낙은 정자동이라고 처음에 나 시집 와서 그런 거랬거든. 그래서 천생연분이라고 이름을 다시 지은 거야. 이게 오래됐지만 부부들이 또 그냥 다 그렇게 그냥 잘 살고.
4: 오늘 저기 칸이 갑자기 이제 외국인 손녀가 생기셨잖아요.
1: 그렇지.
4: 기분이 좀 어떠세요?
1: 기분 좋고 아주 마음이 그냥 씹씹하고 아주 그냥 무척 말도 그렇게 소소그러게 잘하고. 그러니까 난 그런 사람이 좋지. 내성적인 사람은 싫어.
0: 이거 받았어요. 마트에서 올리브 있어요? 나 올리브 진짜 잘 먹어요? 아 혹시 어떤 마트 여기 어떤 마트 있어요?
2: 아 마트가 쭉 가면 네. 조그만 길 건너 가면 조그만 마트가 하나 있어요.
0: 아 마트 하나
2: 네네네.
0: 있어요?
2: 네 마트 가서
5: 옥수수 어허. 아직 안 연걸었어. 연걸었으면 될 아. 텐데.
0: 안녕히 계세요. 네. 바이바이. 네. This is really nice. 진짜 그 따뜻하게 느낌 진짜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 Yeah, so this is really nice. Okay, so I'm going to go to the mart, and then we're back here. One, two, three. Ah, super. 젊은 super. 피디님 여기 super예요. 아, 아마도 올리브 없을 것 같아요. 아, 근데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혹시 부탄가스랑 식용유 있으세요?
6: 식용유.
0: Like more? Okay. 이거 다 얼마예요?
7: 16,000원요.
0: 16,000원. Okay. I have enough to. Banana 우유 있으세요?
7: 몇 개요?

0: Maybe I should go back. Oh, you map.
1: Okay. 저걸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던져봐 한번.
0: 네, 오케이. 어.
1: 올라라.
0: 오케이. 네. 오케이. 우리 팀이에요?
1: 할머니 팀 밑에.
0: 맞아. 앉으세요.
2: 걸.
0: 하나, 둘, 셋, 파이팅!
2: 시작 하겠습니다. 시작하세요.
0: 네. 네.
1: 요즘 좀 뭐가 나냐? 걸 났다.
0: 괜찮아요. 괜찮아요.
1: 내가 쳐?
3: 여기다.
0: 여기다.
1: 야, 너무 많이. 나기다.
0: 잘하니까. 오케이, 렛츠고 할머니. 렛츠고 할머니. 렛츠고. 네.
1: 원한다. 네.
4: 마을이 유명한 곳이 연잎이에요. 연잎밭. 연잎.
0: 연잎?
4: 응. What is 연잎? 가봤어요? 네.
0: 오!
4: 연잎밭 가봤어요? 안 가봤죠?
0: 안 가봤어요. 네. 여기 있어요?
4: 네.
0: 연잎밭?
4: 응. 로테스? 연잎밭도 있고 연잎꽃도 있고 연꽃도 있고.
0: 어디서 볼 수 있어요?
4: 내가 안내해 드릴 테니까.
0: 네.
4: 카니가 연도 따서
0: 네.
4: 연잎도 연잎밭도 만들어 볼 거예요. 그거 한번 해 볼까요?
0: 그럼 please. 부탁드립니다. 오, 해본 적이 없어요.
4: 아, 그래요?
0: 아, I no experience.
4: 연잎을 따서
0: 네.
4: 직접 따서
0: 네.
4: 연잎밥도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0: 맛있어요?
4: 네, 네, 네.
0: Let's go.
4: 네, 갑시다.
0: Let's go.
4: 갑시다.
0: Yes. 네. 와, 너무 진짜 궁금해요.
5: 네, 꽃이 지금 피어서 너무 예뻐요. 밭이.
0: 오,
5: 저희가 연밭이에요.
0: 와, 네,
5: 예쁘죠.
0: When do they usually bloom? Like what time?
5: 7월 초부터 7월 중순까지. 지금이 한창일 때예요.
0: 아, so 이거는 네. 진짜 추운 타임이에요?
5: 네네.
0: 이거 너무 예뻐요.
5: 하얀 꽃은 백년이라고 하고 이게 빨간 것은 홍년이라고 그래요. 저 안쪽에
0: 네.
5: 그 예쁜 연잎을 따가지고 올 거예요.
0: 연? 오케이.
5: 네. 네. 연잎.
0: 우와.
5: 자, 천천히 따라오세요.
0: 네.
5: 네, 천천히.
0: 우와. 우와! 네, 잘라도 돼요?
5: 네,
0: 어디에요?
5: 네.
0: 어디부터?
5: 이 부분까지 잘라도 돼요.
0: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5: 네.
0: Yes! 네. My first 홍년! Oh, I feel like a really like a princess. 아하,
5: 연잎밥을 만들려면 네? 꽃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연잎이 네. 필요해요. 이렇게 잡고
0: 네.
5: 이 밑에를, 최대한 밑에를 자르고
0: 네?
5: 그 다음에 이렇게 뒤집어서 한 번 더 잘라줘야 돼요. 이렇게.
0: 네!
5: 그러면 끝!
0: 오케이, 제가 할게요!
5: 네!
0: 오,
5: 내가 이걸
0: 오케이.
5: 들고 있을게요.
0: So, 네. 오케이! 이거. 하나, 둘, 여기?
5: 네.
0: 작게?
5: 오케이!
0: 빠!
5: 뒤집어서?
0: 뒤집어서?
5: 빡!
0: 여기?
5: 원,
0: 투, 쓰리! 야라라! 작게!
5: 오케이!
0: Yes.
5: 됐어요! 이거 쓰고 또 여기 이쪽 몇 개 더 따야 될 것 같아요.
0: 네! One. Oh, I love this. Oh,
5: 네, okay.
0: 감사합니다.
5: 네, 네. Okay.
0: And then 마지막?
5: 네, 여기 이거 괜찮아.
0: 여기?
5: 어, okay.
0: Okay. Up. 괜찮아요?
5: 네.
0: Wow. I love it.
5: 몇 개 더 딸까요?
0: Oh, yes. 나 지금 프로예요.
5: 잘했어요. 우리 마을 이름이 천생연분 마을인데 천생연분 마을은 연꽃이 많이 있고 하늘에서 맺어준 인연이라 그래서 오래된 인연이라 그래서 천생연분 마을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사신 분들이 부부들이 오랫동안 하합하면서 오랫동안 잘 살아요.
0: 어, 진짜로? 아, 저 부분이 여기 살면 네. 하피 커플 해요?
5: 네.
0: 어, 오케이, 저 이거 제 우리 남편 여기 살게요.
5: 네.
0: 아, 노국이 여기 살게요. 저 그러면 하피 커플 할게요.
5: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0: 아, 진짜로?
5: 네.
0: And then 너무 I like it because 너무 편해요. 안 시끄러워요. 그 서울에서
5: 네.
0: 너무 시끄러워요.
5: 네.
0: 여기 너무 편해요.
5: 네.
0: Yeah, very nice. 어, 정 네. 많이 있어요.
5: 네.
0: 네.
5: 그리고 이 연잎이
0: 네.
5: 왜 좋냐 하면
0: 네.
5: 이게 노화 방지, 성인병에 예방하는데 연잎이 좋대요.
0: 아, 그것 때문에 피부가 네. 너무 좋다.
5: 네, 감사해요.
0: 그것 때문에. 오케이, so 이거는 네. 먹었으면
5: 네.
0: 제가
5: 네.
0: 아 제가 농촌 노화, I will be 노화. So anti-aging.
5: 네.
0: I will 돌아가주 있어요. Like go back to 20.
5: 네.
0: 진짜요?
5: 네.
0: 오케이, 많이
5: 네.
0: 많이. Let's
5: 네,
0: go.
5: 네.
0: 네. Let's go. More.
5: 그러면 칸이
0: 네.
5: 몇 개만 더 따고
0: 네.
5: 우리가 연밥을 만들러 가자고요.
0: 오, 너 여기.
5: 오케이.
0: 대표님 이거, 여기. 오케이.
5: 좀만 더 안으로 들어가서. 오, 이거 좋다.
0: 오케이. 이거 좋다.
5: 어.
0: 와우.
5: 자.
0: 예스. 와, 이거는 너무 아름다워요. 오, 이거
5: 네,
0: 제일
5: 좋아요. 네. 수고했어요. 연잎밥 만들러 가죠.
0: 네.
5: 네.
0: 오.
5: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3: 이거 매끈하다.
0: 오.
5: 뿅뿅하다. 아까 연잎 딴 거 가지고
0: 네.
5: 연밥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0: 어, 네.
5: 하나 갖고.
6: 어, 이거 너무 커요. 어.
5: 네.
0: 야, 여기
6: 손이.
0: 네.
6: 밥을 하나 갖고.
5: 밥을 하나씩.
1: 맞나? 이렇게 요. 고반 가운데쯤에다 놓고. 네.
6: 아, 오케이. 이거는
5: 대추.
6: 하나.
5: 네.
6: 근데 이거는 연뿌리. 아, 연뿌리 하나?
5: 네. 연뿌리.
6: 어.
5: 인삼.
6: 인삼. 아, 인삼이요?
1: 인삼.
6: 안녕하세요.
5: 인삼.
1: 요건 은행.
6: 은행. 제가 세 개 할게요.
5: 꼬박 넣었어요?
6: 네.
5: 잘했어요.
6: 넣었어요.
1: 네. 이렇게
6: 롤을 해야 돼요?
1: 잡고.
6: 오케이.
1: 네. 이렇게
6: 아, 잡아야 돼요?
1: 이렇게 하고 또 접어요.
5: 네.
1: 이렇게 잡고
5: 이렇게.
6: 아, 오케이.
5: 이렇게.
1: 들어. 이렇게 들어. 아니, 이렇게
6: 들어.
1: 그리고
6: 네.
1: 여기다가 이렇게 끼워.
6: 어! 응,
1: 이렇게 끼워.
6: 넣었니? 넣었어?
5: 네.
1: 아유. 야, 재밌다,
5: 재밌다.
6: 오케이.
5: 네, 이렇게 약간 눌러서
1: 그래서.
5: 놓고.
6: 아, 네. 이렇게?
5: 네.
6: 네. 오케이, 제가.
5: 아, 하나 더 한 번
6: 오케이,
5: 해봅시다.
6: 하나 더. 너무 하나, 재밌어요.
5: 네. 잘했어요. 아니,
0: 와.
5: 우리가 연잎 만들었잖아요.
0: 네.
5: 짰는데
0: 네.
5: 속이 궁금하죠? 어떻게
0: 네.
5: 됐나? 한번 봐볼까요?
0: 네.
5: 봐보고
0: 네.
5: 한번 먹어봅시다.
0: 네.
5: 네. 한번 열어보세요.
0: 와. 이거는 크리스마스 기프트니까.
5: 냄새 한번 맡아봐, 향 좀.
0: 네.
1: 연잎 냄새 나지 뭐.
0: 오, 진짜 연잎 냄새. 오. 연잎 냄새 너무 좋아요.
5: 너무 향수 냄새. 김에다가 이렇게 해서.
0: 어, 진짜로? 이렇게
5: 김에다 이렇게 얹어서.
1: 김 싸서 먹으면 더 네네. 좋아.
0: 아, 이거 삼.
5: 네네.
0: 삼처럼.
5: 한번 먹어보세요.
0: 네.
1: 나도 하나 먹어보고. 얼마 만에 한번 먹어보고.
5: 맛있어.
0: 너무 맛있어.
1: 그, 이거랑. 여러 가지 들어가고.
5: 젓가락질도 잘하네.
0: 삼.
1: 잣도 들어가고, 뭐.
0: 한 개.
1: 대추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 이거.
0: 너무
1: 맛있다니까 내가 막 기분이 좋네.
0: 지금은
1: 헌 사람이.
0: 지금 건강 필링 있어요. 너무 건강 느낌 있어요 지금. 까먹! 할머니 덕분에 오늘 많이 배웠어요.
1: 아이고.
0: 시골이 아, 사실은 동력 많이 없어서요.
5: 네.
0: 아, 보통의 사람들이 Hokkans or holiday 그냥 호텔 이런 생각해 있어. 근데 진짜 지금부터 I will come more here because it's very relaxing and healing. 네, 진짜로 할머니 대표님 네. 덕분에요.
5: 네네네. 네, 네. 시골의 정 따뜻한 마음. 네. 시골의 마음.
0: 시골의 정 따뜻한 마음. 오케이. 네, 네, 네. I love it. 네. 할머니 너무 감사합니다.
5: 네. 아,
0: 너무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5: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6: 너무 감사합니다.
7: 아침에 할머니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세요?
0: 네, 네네네. 할머니 처음에 견났어요.
7: 처음부터 편하셨어요?
0: 솔직히 아프리카에서 할머니랑 많이 놀고 싶어요. Like 놀고 했어요. I love to have fun with grandmothers and also I have a lot of respect for elders. So 너무 편했어요. And then also she's such a 너무 따뜻해 성격이 있어요.
7: 이 마을은 어떤 것 같아요?
0: 진짜 깜짝 놀랐어요. I thought that it would be 힘들어 for me. 근데 너무 편하고 너무 very 깨끗해요. And then also 많이 배웠어요 오늘. So I'm really thinking about maybe investing in a country house. 돈 많이 벌면 I think I'll come here.
7: 홈캉스 또 할 생각 있으신가요?
0: Finish glamping. Finish the 5-star hotel. 그냥 홈캉스 너무 좋다. I really like it. 아리랑 TV, really thank you for giving me this opportunity. 진짜 그 opportunity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And I think 제가 외국인이니까, and I know that 아리랑 TV, a lot of 외국인 사람 많이, 보고 있어요. And I think that's actually really good, me as a 외국인, to explore those places. So for all the foreigners that come into Korea, that they can explore something different than just Seoul or all the typical, touristic place. So I think this was really amazing. And Harirang TV, really thank you so much. Talk, call me. Let's do mukbang again. Let's explore other things. I like to work with you guys. Okay? Call me. 아 오늘 너무 재밌게 놀라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할머니 진짜.
1: 나 역시 네. 우리 이 동네를 찾아줘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응.
0: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가 꼭 다시 아이고. 올 거예요. 네,
1: 또 한 번 네. 와요.
0: 네. 네. 건강하세요.
1: 너무
0: 나
1: 너무 정이 가네.
0: 네. 갈게요 할머니.
1: 가요.
0: 바이바이. 사랑해요.
1: 와요.
8: The scenery of the Korean countryside was beautiful today. But more than anything, the people were incredibly warm and welcoming. Chonsaeng Yeonbun Village is not only a place known for its beautiful lotus flower, but also a place where you can meet wonderful people like Grandma Yeongja. If you ever get the chance, I hope you'll try a countryside getaway in Korea too.
0: Oh. 제가 배웠어요. 오빠야, 맛있냐?
9: 맛있다.
0: 맛있다. 아, 제가 또 시라 페달, 카니 페달. 이따가. 오, 다 먹고 싶어요. 조금 really 이상한 맛, 근데 지금 괜찮아요. Oh, really? Oh my God, so for dance? Oh. Come on, and Arirang TV.
10: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이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0: 1등 해야 돼.
1: 이길 거예요.
2: 무조건 1등이에요.
3: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부족했어요, 시간이.
2: 아마 잘한 건데 머릿속이 다 사라졌어요.
4: 전쟁터가 됐어요.
2: 오! 오픈 찬스.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저는 방크에서 활동하는 홍단비 청년 연구원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공식적인 징표이자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게 하는 힘을 가진 이것. 바로 태극기인데요. 일제강점기 당시 태극기는 우리 민족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구심점 같은 역할을 하기도 했죠.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에 대해 잘못 알고 있거나 오해하는 부분들이 가끔 발견되더라고요. 제가 태극기에 담긴 의미와 역사에 대해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최초의 태극기는 1882년에 처음 만들어졌다고 해요. 이후 다양한 형태의 태극기가 제작됐다가 지금은 국가에서 국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어요. 태극기에 담긴 의미를 알아볼까요? 먼저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의 민족성을 나타내요. 태극기 가운데에는 태극 문양이 들어가는데요. 이 태극 문양은 우주 만물이 음양의 조화로 인해 생물을 얻고 발전한다는 대자연의 진리를 표현한 것이라고 해요. 다음으로 건공감리를 그려볼게요. 네 개 모서리에 그린 사괘에는 각기 다른 의미가 있어요. 건괘는 하늘, 곤괘는 땅, 감괘는 물, 이괘는 불을 상징합니다.

되네요. 우리 선조들이 생활 속에서 즐겨 쓰던 태극 문양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태극기는 우주와 더불어 끝없이 창조와 번영을 바라는 우리 민족의 이상을 담고 있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드러내고 우리 민족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태극기,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가 상징입니다.

0: 과연 이 문경에서는 네. 어떤 방식으로 이게 놀고 먹을 수 있는지 좀
1: 원래부터 놀고 먹기 위한 도시예요. 과거 보러 다니는 길이에요. 여기가. 당신이 급제하였소. 아싸 놀자.
2: 오, 와, 좋다.

0: 반갑습니다. 소장님. 네. 기다렸잖아요.
1: 진짜 반가워요. 진짜. 아, 진짜.
0: 제가 소장님을 기다린 이유가 네. 바로 놀고 먹기에 진수 아니십니까, 소장님? 아,
1: 진수라 할 것까지보다는 네. 그냥 놀고 먹기에 숙외.
2: 숙외.
1: 놀고 먹는 데는 나를 따라갈 사람이 없다.
0: 그러니까요.
1: 이런 쓸데없는 근자감이 좀 있어요.
0: 과연 이 문경에서는 네. 어떤 방식으로 이게 놀고 먹을 수 있는지 좀 비법 좀 알려주시죠.
1: 놀고 먹기가 굉장히 원래부터 놀고 먹기 위한 도시예요.
0: 여기가요?
1: 예. 네. 문경의 이름 뜻 아세요?
0: 문경 이게 문자가 그 문문자 아닌가요?
1: 아니요. 보통 그럴 거라 생각하는데 네. 들을 문자.
0: 들을 문.
1: 예. 네. 경자는 네. 경사경. 경사스러운 소리를 듣는다. 이 이름이 왜 나왔냐면. 네. 과거 보러 다니는 길이에요, 여기가. 영남대로의 아주 중요한 길목. 그래서 문경이 그런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신나게 놀아주는, 왜냐면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당신이 급제하였어. 과거 보고 돌아오다가 네. 급제 발표가 난 거야. 네. 아싸, 놀자. 예.
0: 그래서 이곳이.
1: 네. 이쪽 산 정에 올라오니까 막 사방팔방 360도 와. 파노라마로 풍경이
0: 약간 어라운드 뷰 같아요.
1: 그죠?
0: 다 보이니까.
1: 게다가 굉장히 시원해요. 여기 단산 전망대 올라가면 네. 이 백두대간과 소백산 줄기가 만나는 이 풍경을 한눈에 360도로 감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트레킹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단산 전망대를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문경의 놀고 먹기 명소 중에 놀기의 명소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놀고 먹기는 네. 피크닉이에요. 여기 테이블.
0: 아 그렇죠. 테이블이 꼭 있어야 돼요 이거는.
1: 이게 왜 피크닉이냐면 네. 일단 테이블 피크닉. 네. 잘 안 나온다.
0: 안 나오네.
1: 잘 안 나온다.
0: 네, 잠깐만요. 네.
1: 야, 이거는 없다 치고 네. 우리 꼭 테이블이 있어야 되나?
0: 무조건 있어야 돼요.
1: 아, 있어야 돼.
0: 네, 네. 이거 어떻게 넣으셨어요, 이거?
1: 자, 이거 빨리 피크닉. 자, 그다음에 이불 피크닉.
0: 빨리 피크.
1: 이불 피크닉. 네. 그다음에 나는 그 문경 시내가 보이는 와. 이쪽에다가 빨리 네. 피크닉. 야, 으아, 짠. 이로 테이블로 네, 고정을
0: 잡고 있을게요. 날아갈 네. 수도 있으니까
1: 테이블로 고정을 시키고 테이블로 고정을 시키고.
0: 오, 좋다.
1: 이거 고정하는데 제일 좋은 게 사람이에요. 사람.
0: 사람.
1: 사람이 앉으면 돼.
0: 앉으면 돼. 야,
1: 설마 이걸 날리겠어? 다 준비를 해왔어요. 식기.
0: 오, 식기도 있어요.
1: 이 식기. 네. 식기.
0: 야, 제대로 가져오셨다.
1: 이렇게.
0: 야,
1: 네. 이렇게. 짠. 이게 뭐예요? 우유가 있어요.
0: 이게 뭐예요?
1: 커피를 시원한 커피를.
0: 오. 오.
1: 그다음에 문경의 특산물 아세요?
0: 일단 문경 오미자가 유명하고요. 그리고 거정석으로 먹인 약돌돼지, 약돌하루.
1: 그건 알기 힘든데.
0: 아유, 문경 몇 번 왔었습니다. 네. 네.
1: 그래서 문경 오미자 쫀득이.
0: 이야. 와, 쫀득이
1: 다섯 가지 맛이 난다는 네. 오미자.
0: 그렇죠.
1: 문경이 가장 유명하죠. 그 다음에 문경 사과가 그렇게
0: 맛있어요. 문경 진짜 사과. 맛있어요. 이거 딱 지금 여름 사과네.
1: 네. 여름 사과. 아. 백설공주야 이걸 먹고. 아. 이거는 사과로 만든 간식이에요.
0: 사과로 만든 간식.
1: 네.
0: 애플
1: 파이죠.
0: 애플 파이. 네.
1: 문경 사과가 여기가 고산 그러니까 고원지대에다가 그리고 이게 일교차가 굉장히 좋다 보니까 당도가 높아요.
0: 브릭스가 높은 거죠.
1: 네네네.
0: 아, 아니 배워 한번 물어볼까 한번.
1: 그러니까.
0: 야, 아 소리가 그냥 애플 짠이라도 네. 한번 짠. 야. 와.
1: 오. 달죠.
0: 네.
1: 오, 어? 무슨 컴퓨터에서 같지 않아요?
0: 어? 어 약간 저희랑 비슷하신데?
1: 어, 이번 저희가 만든 디바이스는 디바이스는 이게 또 문경이 자랑하는 네. 애플 그 사과로 만든 네. 애플파이.
0: 아니 그 깻잎이에요.
1: 그래서 사과잼이 들어있습니다.
0: 커피에 딱이네요.
1: 아 오미자.
0: 하나 드시죠.
1: 문경이 또 자랑하는.
0: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경이 과거에 급제하면 소문낸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1: 네.
0: 처럼 이렇게 급제하면 이거 알죠? 어? 관.
1: 그러니까.
0: 네, 이렇게 자원 급제해가지고 이렇게.
1: 근데.
0: 네.
1: 나는 그렇게 하면.
0: 네.
1: 벌레 같아. 여름에 노는 매장이 있잖아. 야, 개미야, 너 일하니?
0: 근데 오미자 맛이 나요.
1: 그렇죠. 오미자 액을 넣어가지고 적셔갖고
0: 달고, 쉬고, 쓰고,
1: 짜고.
0: 떨고, 짜고. 그래서 오미자잖아요. 네. 아니 근데 진짜 이 산 줄기줄기에 구름들이 다 걸쳐 있잖아요.
1: 그렇죠.
0: 구름도 쉬고 간다는.
1: 그렇죠.
0: 아. 네. 아니 근데 소장님, 근데 도대체 왜 피크닉 장소를 이곳을 이렇게 정하신 건지 좀 궁금합니다.
1: 좀 있으면 네. 여기 하늘을. 상형형 색색으로 물들일 또 무언가가 나타나요.
0: 여기 이곳에요?
1: 네.
0: 뭐 여기 새들이 날아다니나.
1: 새는 빨갛거나 파랗지 않잖아요.
0: 그렇죠. 검은색.
1: 나타나요. 패러글라이더들이 나타납니다.

0: 여기서.
1: 네. 낙하산.
2: 네. 아, 앞에 있네요.
0: 나는 특히 오늘 같이 지금 바람. 네. 이 정도 불면 아주 안정적으로 되게 재미있게 탈 수가 있어요. 아, 아이, 저는 뭐 사실 네. 네. 껌이지 뭐 원래 스카이다이버예요. 사실 평소에 공중에 떠 있는 시간이 더 많았어요.
2: 사진 이런 게 있어요?
0: 어우, 사진 내가 다 내가 네. 갖고 있지. 다 갖고 다녀요. 갖고 다녀요. 지상에 발이 다 있으면 불안해 오히려.
2: 그러면 올라온 김에 네. 한번 같이 한번 뛰어보시죠.
0: 그러니까. 네. 아니 내가 먼저 딱 지도를 해줄 테니까 딱 뛰는 자세를 보고 네. 나중에 한번 봐봐요. 뒤에 내가 얼마 잘 뛰나.
2: 아 알겠습니다. 일단 선생님도 계시네. 안녕하세요. 네,
3: 안녕하세요.
2: 이야, 반갑습니다.
3: 네, 반갑습니다.
4: 어서세요.
0: 아 이 프로 냄새가 쫙 나시네요.
2: 안전하죠?
3: 네, 오늘 뭐 비행하기는 날씨는 아주 네. 네. 바람도 좋고
0: 좀 많이 지도해 주세요. 네. 저야 뭐 프로인데
2: 지도보다도 네. 타다가 무서워서 바지에 지도를 그릴 것 같은데.

0: 바람이 오늘 아주 좋기 때문에요. 네. 이루 가실 때 크게 뭐 어려운 건 없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달리세요 그러면 두 발이 땅에서 완전히 뜰 때까지 계속 달려주시면 돼요. 열심히 달려주셔야 속도가 붙으면서 이렇게 이륙이 되거든요.
1: 야, 아니 원래 이상하게 카메라만 앞에 서면은 좀 뭔지 모를 용기가 좀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멋있게 한번 또 창공을 하면서 제가 한번 멋지게 한번 날아.

0: 저희 제가 벗겨주세요. 저 잘못하면 잡혀가요. 아, 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1: 와, 근데 네, 지금 한 마리의 새가 된 것 같습니다. 기분 너무 좋아요.
2: 아, 날씨 좋고 파도도 좋죠?
1: 네네.
3: 나는 차를 타고 내려가야지.
1: 어, 소장님! 와! 와, 여기, 수장님, 여기. 아니, 잠깐만. 수장님 얼굴이 아닌데? 누구세요? 누구세요? 수장님, 어디 계세요? 수장님 얼굴 아닌데요?
3: 땅에서 만나요! 나는 차로 앞질러 가야지.
1: 아니 뭐예요 진짜, 저만 내보내고 왜 소장님이 안 나오세요? 아 진짜 너무하시네. 아 근데 진짜 타셨으면 진짜 좋으셨을 텐데 진짜 멋있어요 여기.
3: 잘 누리고 오세요. 전 밑에서 레드 카펫 펴놓고 기다릴게요.
1: 알겠습니다. 밑에서 만나요. 와, 뒤를 이렇게 좀 더 앉으니까 약간 그 비행기를 타면 1등석 탄 기분이네요. 우, 좋다. 와. 멋있다. 진짜 멋있다. 자, 이걸 타니까 노래가 한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우와, 우와, 우. 오, 오, 우와, 오, 오, 우와, 우와. 야, 착륙합니다. 착륙. 우와,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우와, 오.

0: 배신자도 이런 배신자가 없네 정말. 아, 뭐 뒤따라오신다더니 뭐 내려오지도 않고. 아, 위에 보니까 또 PD님이셔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 야, 아니 레드카펫도 어디 갔어? 그나저나 레드카펫. 아, 배신자. 아, 정말. 아, 뭐예요? 따라오신다면서.
1: 아, 그랬는데 내가 네. 볼 일이 있어가지고 전화 좀 받는 사이에 네. 다른 PD님이 뛰더라고요. 그래서 양보한 거지 내가.
0: 거짓말하지 마세요.
1: 아니 아. 무슨 거짓말을 한다고 그래 내가.
0: 아니 무슨 뭐 뛰기 네. 전에는 뭐 스카이다이빙하고 뭐하고 막 말씀하셨다가.
1: 땅에 있는 게 더 안 익숙한 사람이에요.
0: 아니 그나저나 네. 레드카펫 어디 갔어요?
1: 갔는데 파란색밖에 없대. 그래서 네. 아, 자 어때요? 근데 재밌었죠?
0: 오늘은 바람도 좋고 네, 네. 딱 튀면서 딱 뛰었는데 네. 와, 한 마리 새가 된 것처럼 정말
1: 그러니까
0: 창공을 딱 이렇게 날면서
1: 딱 보니까 네. 잘 나풀나풀 날아다니더라고.
0: 그러고 나서 네. 딱 밑을 내려보는데 네. 여기 지금 마을 있잖아요. 네. 마을부터 해서 저기 산까지 딱 보이면서 네. 마치 바람은 나인 거, 바람과 내가 시적이다. 약간 몰아일체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
1: 제가 안 뛰려고 네. 한 건 아니고 제가 네. 안 타는 게 아니라 네. 저는 안 타는 게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0: 어떤 거요?
1: 추위 가을
0: 그래, 가을 그리고
1: 가르마 이런 건 탄다니까 원래. 아, 네, 낙하산 잘 타요.
0: 한번 다시 한번 올라가실래요?
1: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갑시다.
0: 올라가야죠.

0: 우리가 쭉 걸어오다 보니까 네. 아 바로 앞에 선비의 상 딱 동상이 딱 있네요.
1: 그렇죠. 여기가 옛길이고
0: 네.
1: 선비들 사이에서 유생들 사이에서 가장 유명했던 지름길 최단 코스 세제 옛길

0: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앞에 뭔가 둥그런 모양이 이렇게 뻘 튀어나왔는데.
1: 예, 여기에 보면 이제 방위가 표시돼 있습니다. 아~ 선비들이 이곳을 다 넘어 다녔다는 거죠. 오~ 지금 딱 보시면 그런 선배들의 생활상을 이제 그린.
0: 아, 예. 그러네요. 여기 이제 뭐 호롱불에서 뭐 공부하는 거, 과거 보러 한양에 걸어가는 길.
1: 그렇죠.

0: 그다음에 저기 선비의 모습이 나오죠.
1: 뭐 여기 뭐 있어요. 문헌에 바람 불면 보리물결 장관이고
0: 보리 타자라는 무렵
1: 그 자리에 모를 싣네. 배추는 눈 속에서 새잎이 파랗고 병아리는 섣달의 솜털이 노랗다네.
0: 예전에 또 정책적으로도 농업을 장려하면서 농사를 짓는 분은 천하의 대본이다, 근본이다라는 이제 그런 가르침을 이제 백성들한테 설파하고 가르쳐주고 하는 거죠.
1: 네.
0: 뒤쪽으로 가시 보시면 관직에서 이제 주요 정책이나 예를 들어 한글관포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선비들의 작품 아니겠습니까? 아. 율곡 이이 선생님께서
1: 5,000원의 주인공.
0: 네네. 아. 소중한 인재들 조정에 다 모였으니 그 누가 초야에서 늙으려드나. 보잘것없는 이 신하 곤궁한 백성으로 태어나서 낡은 책들을 골똘히 뒤적여왔네. 선비들이 예전에 뭐 무능하고 뭐 책만 읽고 이런 분들이 아니라는 거죠.
1: 그럼요.
0: 그래서 제가 여기에 추천하는 놀고 먹기의 코스가 하나 있습니다.
1: 어떤 곳이죠?
0: 선비들의 예전에 메고 다니는 괴나리 보찜.
1: 괴나리 보찜.
0: 예, 그거를 딱 열어보면 아 선비들은 어떻게 생활했구나 라는 게 늘 들어올 거 아니에요.
1: 거기에 약간 뭐 그
0: 여러 가지가 있겠죠.
1: 그러니까 그 술 담는
0: 뭐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1: 네.
0: 그래서 그거를 보여줄 수 있는 곳 바로 요 앞에 있습니다.
1: 있어요?
0: 옛길 중간에 있습니다.
1: 야 선비들의 정말 그 주머니를 털 수 있는.
0: 네네. 선비 여러분.
1: 네.
0: 불신검문하겠습니다.
1: 가시죠.
0: 가시죠.

0: 1등 해야죠.
1: 이길 거예요.
0: 무조건 1등이에요.
2: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3: 부족했어요, 시간이.
4: 아마 잘하면 돼. 머릿속에서 다 사라졌어요.
5: 전쟁터가 됐어요.
6: 오! 오픈 찬스.

0: 아이, 아 이게 동초하초네요.
1: 스콜렛 보이시죠?
2: 우와. 네. 아, 근데 잠깐만요.
3: 그 위에 동초하초가 어디에 좋아요?
1: 이력 증진, 피로 회복. 예.
0: 너무 피곤하거든요.
1: 아, 이거 드시려면 한 몇백 마리를 드셔야 될 텐데.
2: 하긴 이게 되게 작긴 하네요. 네.
4: 이빨 뜨시는 것 같은데.
2: 어? 단 한 줄만으로? 우리가 지금 탐험 콘셉트잖아요.
0: 네.
2: 제일 잘 어울리는 체험입니다.
1: 오, 신난다!
0: 잘 가고 있는 거 맞죠?
2: 네.
0: 출발한 지 35분? 지금 차에 보면 내비게이션에 지도가 없어요.
2: 여기가 원래 가기도 쉽지 않은 데다가 네. 아무나 못 가요.
0: 와, 가는 길이 진짜 첩첩 산중이란 말이 떠오르듯이 지금

0: 아, 드디어 왔다. 와.
1: 아. 와. 여기는
0: 거진 한 시간 걸렸죠?
1: 네. 오는 길 자체가 탐험.
0: 그 우리가 한 몇 킬로 지점이었죠? 중간이었나?
1: 예.
0: 그 안내소에서 딱 이거 출입증도 받고.
2: 그러니까요. 요게 네. 또 없으면은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말씀드렸듯이 딱 탐방객의 숫자가 정해져 있어서
0: 네.
2: 뭐 딱 착용하고 딱 가야 됩니다.
0: 가시죠.
1: 인증 받았다 이거죠.
0: 용능으로 가시죠.
2: 확실히 좀 덜 덥네요, 그죠?
0: 네. 여기가 지금 1280m? 네.
2: 뜨겁긴 한데 네. 높은 지대라서. 이제 여기서 조금 더 가면 이제 늪이 나타나고 네. 여기가 또 이제 탐방하려면은 안내를 받아야 되거든요.
0: 네.
2: 개별적으로도 막

0: 아닐 수가 없는 곳이라서
1: 오랜만에 차 안에서
0: 오프로드 마사지 받고 와. 여기 간략한 또 안내
1: 여기 있네요.
0: 있네요. 예.
1: 대암산 용립 해가지고
0: 예. 우리나라 제가 말씀드렸던 그 람사르 습지 1호로 이렇게 된 데라서
1: 애기 용립도 있고 작은 용립도 있고 큰 용립 이렇게 세 가지가 이렇게 돼 있네요. 예.
0: 그리고 저기 좀 큰 지도 보시면은 이 늪이 규모가 얼마나 큰지 이 산에서 저만큼을 차지하는 거니까
1: 엄청 크네요. 예. 와.

0: 아, 네, 안녕하세요.
1: 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와, 올라오는 길이 첩첩산중이더라고요.
1: 네. 용룡에 오신 거를 이렇게 환영합니다. 하여간 선생님들이 용룡을 돌아보시는데 네. 불편함이 없도록 안내를 잘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말로만 듣던 용룡을 네. 드디어 눈앞에.
2: 선생님, 여기 하루 탐방객이 정해진 걸로 들었는데 몇 명 정도가 되죠?
1: 하루 200명으로 이렇게 하루 200명. 네,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0: 와, 이게 누구 똥이에요? 이게?
1: 시골에서는 옛날에 그 살팽이라고 그랬잖아요.
2: 근데 사, 이게 사과.
1: 살입니다.
0: 네, 살.
1: 살 배설물인데 특징이 여기 자세히 보시면 조금 약간 털 같은 게 섞여 있을 거예요.
0: 네. 네,
1: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아요.
0: 그죠?
1: 예, 한 일주일 정도.
0: 일주일 정도 많이 사갔네.
1: 예, 네, 그렇죠. 사기를 해서 그런가?
0: 예, 네, 많이 사갔네.
3: 난 아직도 적응을 못 했어.
1: 야,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치우려고 그래도 네. 또 탐방객들이 오시면서 그래도
3: 네, 저런 거는
1: 예, 조금 의미가 자료니까요. 있지 않나 그래서 네. 그냥 자연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0: 야, 덥다. 용늪.
3: 아, 둘 다 있구나. 네.
4: 어? 저기 가수!
0: 네, 맞습니다. 네.
4: 아이고!
0: 아, 안녕하세요. 네네네. 네. 신성
4: 씨, 신성 씨.
3: 같이. 오메.
0: 네, 안녕하세요.
4: 아, 이 필요
0: 찍기 전에. 네.
5: 네. 감사합니다.
4: 네. 아니, 용눕에서 찍어야지.
3: 교재석에서 안 찍으시고.
1: 저 용눕 표지석을
4: 두고.
3: 아이고, 너무 인기가 좋으셔서 제가 파트너를 잃었습니다. 파트너를 잃어버렸어요. 네. 제가 올 때마다 많은 분들 계신 곳에 오면은 늘 파트너를 뺏깁니다. 네.
6: 예, 알파카 행사 끝나고 이제 제 행사가 잠깐.
3: 네. 아, 또 우리 형님 또 이제 국제 인터내셔널 스타라서. 아이고, 제가 너무 외로워지네요. 파트너를 뺏겼습니다.
7: 네네네.
8: 하나, 둘, 셋. 하나, 둘.
9: 막 눌러주세요, 막 눌러주세요.
3: 네, 그 생각 좋다.
0: 약간 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3: 아, 조금. 네.

0: 식물 설명하시네.
1: 식물들.
0: 네, 여기 자생하는 식물.
1: 아까 봤던 뭐 그 기생꽃.
0: 예. 네. 네.
2: 그래서 요 위에 있는 게 여기 비로용담입니다. 요거는 그 휘전선 지나면은 용록 안에만 서식하는 아주 희귀한 예, 그런 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끈끈이 주걱인데요. 아, 여기도 기후 변화에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몇 년 전만 해도 여기는 끈끈이 주걱 꽃이 안 폈었거든요. 근데 작년부터는 너무 많이 피었어요.
0: 오늘도 가다가 보이겠죠?
1: 여기 다 자생하는 거니까.
0: 어? 와, 여기 저기 전망대가 있어요, 바로 앞에.
1: 우와.
0: 오, 뭐가 쫙 펼쳐져 있는데.
1: 용늪.
0: 어, 늪이네 이제 진짜. 네.

0: 지금 보시는 용로읍인데 여기 한 면적은 한 1만 평 조금 안 돼요. 그리고 이 안에는 이제 풀이라 그래가지고 물웅덩이가 한 30~40개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초원처럼 보이지만 그 밑에도 물들이 이렇게 골고루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봄서부터 가을까지 그 멸종위기 야생화들도 많이 피고 지고 하는 천상의 화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용릉에 용이 있나요?
2: 설마.
0: 네. 동양에서는 되게 신성시하는 그런 동물이고.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서양이나 유럽 쪽에서는 아주 악한 환상의 동물이라고 그러죠.
3: 서양에서는 또 그렇죠.
0: 근데 여기 이제 봄에 새싹이 이렇게 올라올 때는 너무나 진짜 아주 편안하고 아늑한 곳입니다. 그래서 용이 쉬었다 하늘로 올라갔다 그래서 이제 용릉이라고. 자, 이제 그 용릉의 생태적 가치 부분을 이제 말씀드릴 텐데 이 안에 보면 이렇게 초원처럼 보이지만 그 밑에도 물이 있거든요. 그리고 물 밑에 있는 게 그 생태적 가치가 높다는 이탄층이 되겠습니다. 이탄층이 뭐냐면 식물이나 생물들이 살다가 하면 미생물에 의해서 완전히 분해가 돼가지고 흙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특수한 환경, 그러니까 저온현상이고 습하고 하다 보니까 완전히 분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금씩 이렇게 쌓아 올라가 만들어진 것이 이탄층이 되겠습니다. 용룩 같은 경우는 1년에 뭐 1mm에서 3mm 정도 이렇게 쌓인다고 하는데 높은 데는 1m70 정도 이렇게 두텁게 쌓여 있으니까 반만 년의 역사를 가진 그런 생태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나라가 그 세계 습지협약인 남사르협약에 가입할 때 이제 제일 먼저 등록한 그런 습지가 되겠습니다.
3: 아, 여기 꽃들이 예쁘다.
1: 열대우림의 온 것 같죠?
4: 네.
1: 고비 딱 보니까 이 한 고비만 넘기면 됩니다.
4: 알겠습니다. 네. 제가 신성 씨의 이 아재 개그의 고비를 좀 넘겨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게 적응이 될듯 하면서도
1: 신기하다. 진짜
4: 여기 밑에 다 보여. 물이 다 보이네. 엄청 많은 또 생명체가 살겠다.
0: 자, 오늘 그 서울 경기 지역의 기온이 거의 37.8도를 오르내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 용릉의 지금 기온은 거의 25~26도?
1: 예. 제가 예, 그럴 줄 알고 온도계를 가지고 왔어요.
0: 아, 그러셨어요.
1: 26.3도, 그리고 습도는 6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도 정도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 있네요.
0: 아, 지금 뭐 거의 그 삼복 더위에 접어들었는데도 엄청 시원한
4: 바람이 불어서 땀이 안 나요.
0: 아. 예. There's nothing like
1: it. People say. 근데 진짜 바람 확 보니까 너무 진짜 시원해요. 와. You might just believe it. Let me show you. I can prove. 바람.
4: 그거 알아요? Listen to my heart. 이제 그 커피 던전.
1: 그래. 지금 나올래? 그러면 딱 이렇게 하면서
4: 여유롭게 딱 그 올드 패션드 허세. 여기 진짜 완전 늪이다.
1: 가려진 커튼 사이로. 조관우 선배님이.
4: 네. 이 늪 맞죠?
1: 네, 맞아요. 네. 점점 스며드시네요.
4: 근데 생태 환경이 그 오랫동안 잘 보존이 돼서 참 잘 돼 있네요.
1: 진짜 창포 아무런 곳곳에 없었다. 창포가 있어가지고 창포꽃.
4: 멀리 보면은 바람에 이렇게 막 살랑살랑한 거 너무 예쁘다.

0: 와, 산세가 끝내줍니다.
1: 뭐
0: 잠깐만요. 뭐 오토바이 소리 나는 것 같기도 하고.
1: 네.
0: 이거 뭐 하는 곳이에요?
1: 이번에는 스피드 탐험을 해볼 겁니다.
0: 스피드요?
1: 예, 지금 여기 서 있죠. 스피.
0: 혹시 이거 달리기 하나요?
1: 아, 달리기는 아니고요. 여기

0: 있고요. 네. 그다음에 특별한 또 택시를 탈 수 있습니다.
1: 제가 사실 차가 엄청 좋아하거든요. 아,
0: 그걸 네. 저희가 스피드도 즐겨보고 또 재밌는 체험도 있는 데다가 볼거리도 있어가지고요.
1: 그럼 빨리 가시죠.
0: 여기도 아니, 여기도
1: 너무 길어요. 빨리 빨리
0: 빨리, 빨리. 또 재밌을 겁니다.
2: 스피드 스피드.
1: 아니 아까 전에 택시가 있다고 그랬는데 택시가 어디 있는 거예요?
0: 택시 여기 있네요. 지금 여기
1: 그냥 경주용 차밖에 없는데 네.
0: 서킷 택시라고 이게 직접 드라이버분 옆에 타고서 이 트랙을 달릴 수가 있습니다. 뭐 어떤 기억이 떠오르시는 거 아니에요?
1: 작년에 안 좋은 기억이.
0: 아 그래요?
1: 와 여기를 또 와. 이거를 타게 와
0: 최고 속도가 200km 이상 막 나온다고 하니까.
3: 아, 안녕하세요.
0: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1: 네, 네. 아유, 예.
3: 반갑습니다. 노래 잘 듣고 있습니다.
1: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3: 아. 이거 타보셨다고요?
1: 작년에 네. 여기 저희가 그 촬영을 와가지고 네네. 멤버들 각자 한 명씩 얼굴 그리기.
0: 그리기요?
1: 네, 이거 한 바퀴 도는, 아, 두 바퀴 돌았나? 한 바퀴인가?
0: 이 안에서요?
1: 예.
0: 네. 이거 그려서만 이렇게 될 텐데?
1: 그래서 맞아. 방법을 쓴 게 뭐냐면 네. 이 직진 코스 있어요. 네. 그럴 때 빨리 그려요.
0: 아, 재빨리 그리고?
1: 커브를 딱 가만히 있다가 또, 막 그리고. 아. 그랬던 안 좋은 기억이 있었는데, 네. 오늘은 그래도 예. 좀 재밌게 좀 스피드를 즐길 수 있는.
0: 예, 한 명씩 타볼 네. 수 있는데, 네. 제가 살짝 겁이 나긴 해요.
1: 왜, 왜, 왜?
0: 그래서 기 경험자 먼저.
1: 아, 저 먼저?
0: 네,
1: 아,
0: 저는, 타보시고.
1: 저는 사실 좀 스피드 좀 즐겨 합니다.
0: 예.
1: 평소에도 드라이브를 좋아해요.
0: 먼저 타보시고 제가 좀 보고서 제가 탈 수 있을지 아. 판단을 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3: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사고 나면 안 되니까 네. 제가 손을 지키면서 네네.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1: 직접
3: 하겠습니다.
1: 직접 주행해주시는 거예요?
3: 예. 믿기지 않으세요?
0: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니, 사실
0: 저는 아니, 뭐 보고 할 수 있을지 보고
3: 일단 타 보시죠.
0: 파이팅! 파이팅!
1: 파이팅. 아유, 오케이. 그냥 마실 갔다 올게요.
0: 알겠습니다. 여유가 넘치시네요.
1: 아유, 표현 좋아합니다. 어우. 오
0: 벨트가 딱 그 롤러코스터 탈 때 그런 벨트네요. 긴장을 전혀 안 하시네.
1: 역시. 허리 끝내준다.
3: 평대실 포신합니다. 와.
1: 아, 근데 에어컨은 어때요? 시원하네요.
3: 여기 바람이 들어오네요.
1: 네, 막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코너가 굉장히 안정적이시네요.
3: 아, 이게 일반 차들은 네. 코너를 이렇게 한 번 돌진 못해요.
1: 맞아요. 네.
3: 그냥 코스이 한 번 잊어줍니다, 진짜.
1: 와, 접지력 끝내준다.
0: 차가 다니는 게 보이진 않는데 멀리서 이 갱음 소리 때문에 다가오고 있는 게 느껴져요.

0: 들어왔어요.
1: 어, 살짝 지금 멀미하는 것 같아요. 오. 아. 최고입니다, 최고.
2: 고생하셨습니다.
1: 어유, 감사합니다. 예.
0: 야. 오, 여유가 넘치시네요.
1: 와, 진짜.
3: 어때요?
1: 너무 재밌어요.
0: 재밌어요?
1: 네. 네. 그냥 뭐 동네 마실 다녀온 수준이에요.
0: 어, 빨리 좋다.
2: 어, 가세요, 빨리.
0: 아, 진짜 저도
1: 걱정 안 하셔도 돼요.
0: 저도 또 도전해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1: 예.
0: 네. 아. 네. 네,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세요. 네.
1: 멀미나는 줄 알았어. 죽을 뻔했어.
2: 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네, 기사님 그 서울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0: 네. 가시죠.
1: 네. 야, 간다. 잘 가요.
2: 첫 번째 코너입니다.
1: 아마 한 이쯤 구간에서 이제 참을 미 시작할 거예요, 여기서. 어? 여기서부터. 지금 아마 지금 와! 난리 났을 거예요, 지금, 여기서.
2: 여기가 최고 높은 지역이에요.
4: 네. 이제 트랙 총 길이가 어떻게 되는 거죠?
2: 4km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4: 약간 롤러코스터 같기도 하네요, 진짜.

0: 잘 들어갔습니다.
1: 어, 들어온다. 저 표정이 기대돼요, 지금 표정이. 과연 어떨까? 오.
2: 수고하셨습니다.
3: 이 정도면 다 운전할 줄 아세요.
1: 아니, 얼마나 집에서 마이크도 떨어졌어. 여기 마이크. 자.
2: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1: 야. 자, 어땠어요? 커브 돌 때 좀 어떠셨어요?
2: 커브 돌 때 좀 무섭겠네요.
1: 오, 몇 번 하셨어요? 오.
2: 나중에 확인하시면 됐어. 오, 막 이렇게 했었어요.
1: 오, 다섯 번이요? 나는 스피드를 내봤지만, 네. 옆에 타니까 좀.
2: 내가 운전하는 거랑 네. 옆에 있는 거 달라요.
1: 맞아요, 맞아요.
2: 근데 우리가 이, 네. 지금 이 흥분감이 남아있잖아요.
1: 네, 네.
2: 이 흥분감을 가지고 바로 또 직접 운전을 해보시죠.
1: 이거를 우리가 직접
2: 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할 수 있어요.
1: 어, 그래요?
2: 할 수 있어요.
1: 그것 또한, 그건 좀 다르죠.
2: 일단 가보시죠.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이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이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0: 1등 해야죠.
1: 이길 거예요.
2: 무조건 1등이에요.
3: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4: 부족했어요, 시간이.
2: 아마 잘하면 돼. 머릿속이 다 사라졌어요.
5: 전쟁터가 됐어요.
2: 오, 오픈 찬스.

0: SmartBiz Accelerators introduces smart changes that have brought about innovation to the manufacturing sector. This week on SmartBiz Accelerators, we introduce Dr. M, which has produced premium water and beverages that can improve people's health. Also, we look into Jinzhar Chohe, which has developed Korean Dendropanax extract and created additional values for the agricultural sector. And we explore Cheongsan Bada, a provider of a variety of premium abalone products. Stay tuned and explore the innovative changes that have taken place in Korea's small and mid-sized companies.
1: An average person drinks roughly 40 to 50,000 liters of water over their lifetime. Therefore, drinking good water can actually change people's daily life. With the aim of providing good water for people's health, Dr. M has developed functional drinks that consumers can enjoy conveniently. We explore Dr. M, a biohealth business which has strived hard to promote the value of health. Dr. M is located in Chuncheon, Gangwon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e company is focused on the improved purity and high quality of the source water that is collected in Chuncheon District. By carrying out a lot of researches and studies, the firm has developed premium products that can prove the high value of water.
2: Dr. M은 춘천에서 만난 특별한 물에서 시작된 회사입니다. 20여 년 전 처음 이 물로 만든 제품을 선보였는데 재구매 고객분들이 물을 바꾸고 몸이 달라졌다며 물에 관해 많이 궁금해하셨습니다. 이 질문들에 제대로 답하고 싶어서 물과 미네랄을 더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연구하면서 물의 가치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고 닥터앤 물에 기능성 원료를 더해 소비자 건강에 실제 도움이 되는 제품을 만들고 있는 헬스케어 음료 전문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1: The company has developed and released the Dr. M series, which are premium beverages that can improve the health of consumers. The functional beverages are made with a mildly alkaline water, which is a type of natural underground water collected in Chuncheon. And the ingredients have obtained certification from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The essential minerals, including calcium, magnesium, and potassium, are contained in the beverages, so it provides a very smooth finish.
2: Dr. M N 시리즈는 Dr. M 미네랄 워터를 기본으로 각각의 건강 목적에 맞는 기능성 원료를 더한 제품 라인입니다. 첫 번째 제품인 Dr. M 당에는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바나바잎 추출물을 더했고 두 번째 제품인 닥터 M 위에는 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동덩굴 꽃봉오리 추출물을 더했습니다. 두 제품 모두 기능성뿐 아니라 물이나 차처럼 일상에서 부담 없이 마실 수 있는 편안한 맛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결국 닥터 M N 시리즈의 가장 큰 차별점은 좋은 물에 각각의 건강 목적에 맞는 기능성을 더해 일상적인 음용을 건강 관리로 연결한다는 것입니다.
1: The Dr. M series are made only with the source water that is immersed in specific bedrock in Chuncheon, Gangwon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By keeping the original minerals and thoroughly removing impurities, the firm has increased the safety level of the products. The empty bottles and bottle caps are washed and sterilized with low concentration ozonated water, so the beverages can be filled more hygienically.
3: 좋은 원소를 확보하는 것만큼이나 제품이 완성되는 순간까지 위생과 품질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닥터엠은 해석과 ISO 22000의 품질 인증 기준을 바탕으로 생산 시설을 구축했습니다. 특히 미세 플라스틱을 포함한 미세 이물의 유입 가능성을 철저히 관리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제품 생산에 주력합니다. 청정 원소의 가치를 마지막 한 병까지 변함없이 안전하게 전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닥터 M이 타협하지 않는 품질의 기준입니다.
1: As part of an effort to keep the improved product quality, Dr. M has implemented a smart factory system. Under the organized work environment based on the 3JUNG 5S methodology, the firm has monitored the entire production stages in real time to make immediate responses. By applying the improved automation lines, the company has completed a uniform and stable production environment.
4: 삼성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에 참여하면서 작업 동선, 정돈 상태, 공정 관리 같은 현장의 가장 기본부터 다시 점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오랫동안 축적한 제조 현장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적용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거대한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앞서 이러한 작은 개선을 하나씩 쌓아가는 것만으로도 불량과 낭비를 줄이고 직원들이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의 축적이야말로 스마트 공장의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1: A growing number of consumers have repurchased the company's products, and it has shown the high growth potential of the company's brand, Dr. M. What is more, as an official beverage sponsor of Suwon Samsung Blue Wings Football Club, the company has expanded its scope of business in the sports field.
5: 국내에서는 꾸준히 재구매해 주시는 고객분들이 늘어나면서 닥터엠만의 제품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3만 건 이상의 실구매 후기와 4.8 이상의 높은 평점을 기록하면서 소비자 신뢰를 꾸준히 쌓아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수원 삼성 블루윙즈의 공식 후원 음료로 함께하고 있고요. 해외 바이어들과 상담할 때도 물 자체의 특징과 연구 결과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장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1: By obtaining trust in the Korean market, Dr. M has cooperated with overseas buyers from different countries, including China, Australia, and Hong Kong. The entire world has shown an increase in interest in healthcare. Also, the firm is planning to further develop innovative items that can fulfill the needs of consumers.
2: 건강한 하루를 시작하는 닥터엠 미네랄 워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기능성 음료를 개발하여 헬스케어 음료 전문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좋은 물과 건강이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춘천의 관광 힐링 컨텐츠와 연결해 프랑스 에비앙처럼 대한민국 춘천 하면 가장 먼저 닥터엠이 떠오르는 기업이 되고 싶습니다.
1: Dr. M has developed functional beverages that can contribute to improving people's health in daily life. And it is expected to gain ground in the global biohealth industry as a provider of premium beverages.
0: There is a company which has built a healthy circulation system for the agricultural sector by developing natural materials. Jinsar Chohe has developed a variety of agricultural materials by using the Korean Dendropanax extract as a main ingredient. Based on the smart factory system, it has built cutting-edge production lines and sought further growth into a competitive business. We explore Jinsar Chohe, which has made utmost effort to build a healthy agricultural industry. Jinsar Chohe is located in a small rural town in Jang-eun-gun County, Jeonnam, Gwangju Special Metropolitan City. The company has promoted studies on the potential of Korean Dendropanax, which has been considered as a valuable natural resource. After carrying out researches for a long period of time, it has developed advanced extraction technologies. And the firm has paved a new path for the fields of agricultural materials and feed supplement.
6: 진설초에는 땅과 사람을 건강하게라는 이념을 바탕으로 미래를 생각하는 제품을 개발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은 단순한 농자재를 넘어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기 위한 든든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또한 탄소 저감을 통한 기후 변화 대응과 더불어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친환경 유기농 제품 개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0: The company has selected and collected premium Korean dendropanax from all parts of the country. And it has produced the extract by carrying out the decomposition process. The company has produced a variety of agricultural materials for different uses. Aside from the Korean dendropanax extract, the products of the company contain a lot of active ingredients that can boost the growth of crops. Also, it can improve the quality of soil as well as strengthen pest resistance.
7: 저희 진설초의 대표 제품은 유기농업 자재인 황칠황과 뿌리토, 뿌리토 그래뉼이 있고 황칠아미노, 황칠고착제, 쓰리황 등이 있습니다. 당사의 주 원료인 황칠 추출물로 작물을 생육하는 과정에서 사포닌, 셀레늄, 바나듐 등 기능성 성분들이 검출됨으로써 기능성 친환경 제품임을 인정받았습니다. 특허받은 황칠 추출물과 기술력으로 인해 저희 진설초의 제품은 각종 농작물의 병해충 예방과 식물 생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0: The selected Korean dendropanax goes through the aging and extracting stages. And the firm has focused on minimizing the destruction of active ingredients. By precisely controlling the temperature and time, the characteristics of different materials can be maintained more effectively. What is more, the company has kept the improved quality by automating the manufacturing process.
4: 저희 진설초의 제품의 주 원료가 되는 황칠나무는 전체를 수확하는 것이 아닌 가지치기 등 부분 수확하여 파쇄하고 숙성을 거쳐 원료가 됩니다. 특히 이러한 천연 자원을 수집, 채집하거나 구매하여 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정확한 배합비입니다. 정확한 배합비가 있어야만 작물에 약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생산 공정에서 정확한 배합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0: 진설 초해 has applied a smart factory system to the packing process. As a result, thanks to the automation process, the firm has tackled the shortage of manpower and resources.
7: 저희 진설 초해는 삼성전자의 스마트 팩토리 지원 사업을 통해 기존 반자동화 라인을 자동화 라인으로 교체함으로써 인력이 70% 이상 절감되어 인력을 다른 공정에 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조혁신 활동의 일환으로 공장 재고 로트 번호를 도입함으로써 효율적인 재고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스마트 공장 구축을 통해 전 공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직원들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 동선 개선, 잠재적 위험 요소 제거 및 예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0: Based on the collected data, the firm has constantly improved the effects of its products. By achieving a lot of patents for the production of extraction products, the company has strengthened its position in the field. Also, it has improved the unique Korean dendropanax extraction method to develop new items.
4: 진설초에는 계속해서 변화하는 기후 환경에 맞춰 제품 유효 성분의 혼합비를 조정, 연구하며 대중적이지 않은 유기농업 자재를 대중적으로 알려가고자 합니다. 그 일환으로 가정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식물 집사용 홈케어 스프레이를 개발하기도 하였습니다.

0: 농업 및 축산 분야 연구 과제와 제품 개발.
1: 진설 초회 aims to suggest sustainable stroke sector. And we hope it can take another huge leap forward in the global market.

0: Abalone is widely known as the wild ginseng of the sea due to its high nutritional values. During Joseon Dynasty, it was sent as a tribute to the king. Cheongsan Pada has produced healthy food with premium abalones that are grown in the clean sea of Hwando. The company has thoroughly managed the entire process and suggested a new paradigm for the related industries. We look into Cheongsan Pada, which has strived hard to promote the excellence of Hwando abalones to the global consumers. Cheongsan Pada is located in Hwandogun County, Jeonnam Gwangju Special Metropolitan City. Hwandogun County is made up of 265 large and small islands. It is Korea's largest abalone-producing region, accounting for roughly 80% of the country's total abalone output. In the abalone industry, the company has obtained the ASC certification for the first time in Asia, and it has strengthened the competitive power in the global field.
1: 저희 청산바다는 1995년 청산도에서 전복 양식을 시작해서 2007년 국내 최초로 어업인들이 직접 주주로 참여하여 만든 회사입니다. 생산부터 가공, 유통까지 전 과정을 직접 관리하는 20년 이상 노하우로 완도의 대표 특산품인 전복을 한국을 대표하는 제품으로 만들기 위해 전복 가공 사업에 전진해 왔습니다.
0: The company has used fresh abalones grown in the clean sea of Wando, and it has provided high quality abalone products to consumers. From freshly picked live abalones to steamed abalones with a chewy texture, as well as sliced abalones with improved convenience. The company has produced different types of abalones that can be used for various purposes.
2: 저희 청산바다의 제품은 인터컨티넨탈 호텔, 신라 호텔, 그랜드 하얏트, 파라다이스, 메리어트, 콜레드 등 글로벌 호텔 체인에 매일 납품하고 있으며 호텔의 셰프와 구매 담당자가 주기적으로 산지를 찾고 저희 양식장과 공장을 견학하며 함께 더 좋은 식재료 생산에 관해 협의합니다. 국내뿐 아니라 2005년 일본의 첫 수출을 시작했고 2018년에는 국내 최초로 베트남 시장에도 진출하였습니다.
0: Thorough hygiene control is the most significant stage when processing premium abalones. The firm has implemented the seafood traceability system for the first time in the abalone industry. Also, it has achieved HACCP certification to maintain a sustainable business. By minimizing the variables in temperature and time during the core production stages, the company has made a lot of effort to keep the original texture and flavor of abalones.
2: 저희 청산바다의 대표 제품인 식자재용 순살 냉동 전복은 어장에서 출하된 즉시 연속식 자숙기와 자동 세척을 통해서 전복 특유의 식감과 향을 살려 최단 시간에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삶거나 찌는 공정과 냉각 세척 공정을 컨베이어로 연결해서 시간당 생산량을 과거 6.25kg에서 58.43kg으로 늘렸습니다. 균일한 품질을 유지하며 대량 생산이 가능해 직접 손질하시는 것보다 맛과 품질 가격에서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0: It was difficult to cope with the growing demand only with the current manual process. Therefore, the firm has introduced a smart factory system to bring about innovative changes. By managing the production data in real time, the company has improved the work efficiency and the product quality at the same time.
3: 저희 청산바다의 공장 자동화와 스마트 공장 시스템 도입은 동전 업계에서도 벤치마킹 사례가 없는 최초의 시도입니다. 삼산형 스마트 공장으로

0: 클라우드 기반의 MES, 팝, 스마트 S업 도입은 물론 고도화 사업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시간당 생산량이 약 830% 개선되었고 완제품 불량률은 45.4%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숫자로 보이는 효과 외에도 직원들이 태블릿과 팝 시스템 같은 디지털 도구에 익숙해지고 각자 업무에 AI를 자연스럽게 활용하는 문화가 자리 잡은 것도 큰 수확이라고 생각합니다.
1: Red tides and high water temperatures due to climate change have posed a serious threat to the fishing industry. 청산바다 has cooperated with the National Institute of Fisheries Science to promote researches on abalones that are highly resistant to high water temperatures.
2: 최근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는 우리 일상이 되었고 양식 환경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 변화에 맞춰 지금 저희가 찾는 종자 하나가 앞으로 완도 전복 생태계를 좌우할 겁니다. 변화된 우리 환경에서도 건강하게 자라는 강한 전복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완도 바다를 지키고 우리 어민의 삶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다짐입니다.
1: 청산바다 has sought sales expansion by entering overseas markets, including Vietnam and Europe. What is more, it is planning to broaden the scope of business in the global field by developing a variety of new abalone products.
3: 저희 청산바다는 올해 미국 식자재 유통기업에 순살 전복을 대량 수출합니다. 현재 주력 상품인 순살 가공품의 해외 수출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시대의 변화에 맞춰 사용하기 편리하고 맛있고 손질된 전복 상품으로 전 세계에 시장을 개척하고 어업인 소득을 향상시켜 한국 수산업계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스마트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 세계를 대표하는 글로벌 전복 기업이 되겠습니다.
1: 청산바다 has delivered the premium taste of Wando abalones to the global consumers. All eyes are now on the future growth of the company, which aims to earn more ground in the global field in the near future.

0: 1등해야 돼.
1: 이길 거예요.
2: 무조건 1등이에요.
3: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부족했어요, 시간이.
2: 아마 잘한 건데 머릿속이 다 사라졌어요.
4: 전쟁터가 됐어요.
2: 오! 오픈 찬스.

0: level itself. This is a path overflowing with life, filled with lovers and fighters, hunters and prey. We call this path the Underwater Ole. Now, let us journey through Jeju's Underwater Ole Trail. In September, an underwater photography competition took place over 3 days. It is a festival for underwater photographers. Each dive spot around Seokgyupo is bursting with activities from underwater photographers carrying cameras.
1: Jeju 수중 촬영대회는 올해로 다섯 번째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서귀포 문섬, 범섬, 섭섬 일대를 중심으로 대회가 열리는데 종목은 관광 분야, 접사, 환경, 모델 부분이 있고 아마추어 사진가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액션캠 분야를 넣어 스마트 부분이나 이에 유사한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들도 출품하고 있습니다.
0: The photographers capture the many faces of Jeju's sea through their lens for their pieces.
2: 일단은 제주도만큼 연산호가 이렇게 많고 큼지막한 것들이 별로 다른 데서는 많이 못 봤고요. 그리고 색깔도 굉장히 다양하고 화려해가지고 항상 올 때마다 제주 바다는 항상 다이빙 할 때마다 정말 화려하고 색깔이 알록달록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0: The anemone fish living among sea anemones are great models.
3: 이제 난류성은 저희 좀 더 많아진 느낌이 확실히 들긴 해요.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그리고 수온도 그래도 예전엔 꽤 추운 편이 많았거든요, 여름에도. 근데 이제는 여름에 들어가면 꽤나 따뜻한 물이 꽤나 있어 보니까 확실히 많이 변한 것 같긴 해요.
0: From a lionfish hiding in the corals to a bright yellow young boxfish, a variety of fish tempt photographers closer. together with her father, Kim Yuri descends into the water from the lift. A third grade student, she is the youngest participant in the competition.
4: 물고기 사진이나 아니면 소나무 같은 바다 샘물이나 뭐 그런 걸 찍었어요. 산호 옆에 걸려 있는 국물이 뭔가 생태계를 망치는 것 같고 동물들이 아프게 하는 것 같아서 슬퍼요.
5: 공개 수상을 시작하겠습니다.
0: The underwater photography competition concluded with an award ceremony. This year, in a live public session, the judges evaluate the winners from a pool of works selected through an initial screening across several categories.
6: 전 세계적으로 산호가 지금 뭐 지구 온난화라든지 환경 변화 때문에 산호들이 많이 감소하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 바다는 전 세계적으로 특이하게 산호가 지금 폭발적으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아름다움은 전 세계에서 최고라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 아름다움을 촬영을 해서 뭐 우리 국민들 전 세계에 좀 알릴 수 있으면은 수중 촬영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 Beginning with the environmental category, photographers were awarded for their work, and Kim Yuri, the youngest contestant, won an honorable mention. This year's underwater photography competition celebrated 29 works across 6 categories.

0: The thrilling moment of that first dive. The trembling flutter of pressing the shutter underwater. Because they know all the moments undersea are decisive moments, the underwater photographers record Jeju's water ocean with passion.
1: Jeju만의 특색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수중 사진을 많이 찍어가지고요. 다른 사람 이제 해외 분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도 제주도에 다이빙 스팟이 이런 데가 있고 이렇게 멋진 장소도 있더니 여러분도 많이 와서 다이빙 해달라 이렇게 알리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2: 제주 바다에 이렇게 엄청 화려한 점과 그 다음에 다양한 마크로 생물들을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촬영 대회들이 많이 유치가 된다면은 그런 화려함과 그 다음에 작은 생물들을 더 탐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꼭 촬영대회가 아니더라도 혼자 따로 이렇게 사진 촬영을 하면서 그러한 사람들이 잘 못 보는 점들을 알려 노력하겠습니다.
3: 종목이 다양하듯 분야별로 다양한 사진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이를 통해 비다이버들이 잘 모르는 제주 바닷속의 진정한 모습을 알려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바람이 있다면 본 대회를 좀 더 규모 있게 국제대회로 만들어서 아름다운 제주 바다를 세계로 알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0: We look forward to the continued story of Jeju's underwater photographers.

0: 이거지. 이거야. 오. 근데 사실 뭔가 허전하잖아.
1: 아, 이거랑 같이 이렇게 올리면
0: 이런 식으로. 아, 안 먹을라 했는. 아, 나 오늘 언니, 오늘 내가 제일 많이 했던 말 뭔 줄 알아?
2: 나 안 먹을라 했는데. 근데 어르신 앞에서 안 먹을 수가 없잖아.
0: 안 먹을라 했는데. 그러니까.
1: 집밥도 덕분에 먹었잖아. 집밥 먹고
0: 아, 진짜 너무 먹고 싶었거든? 왜냐면 평소에 내가 혼자 자니까 집밥을 안 먹어. 집에 좀... 띠로리.
1: 슬프다.
0: 아니, 집에서 내가
2: 안 해, 잘?
0: 요리 안 하지. 혼자 사는데 그냥 이제 배달 시켜 먹는 거 좀 질렸다. 그러면 이제 집에서 고구마, 계란 뭐 이런 거 진짜 간단하게. 그래서 나 오늘 진짜 너무 행복했어.
1: 여기 감동하고 또 눈물 날라 그랬어. 진짜.
0: 그러니까.
1: 언니 불편하지 않아? 같이.
0: 아니 근데 언니 솔직히 모르는 사람들끼리 여행 잘 안 가잖아.
1: 그치.
0: 그래서 살짝 긴장했거든? 아, 이 언니랑 좀 맞을까?
1: 그래서 결혼
0: 좀 걱정했는데 걱정했는데 너무 잘 맞아. 딱 좋아.
1: 나도 좋았어. 진짜. 네,
0: 그러니까 너무 재밌었어. 치우지. 언니 뭐가 제일 재밌었어 오늘?
1: 내 파트너. 아,
0: so sweet.
1: 손발이 역할을 하는 거 아니야? 너무 많은데 저 기본적으로는 진짜 그 시장 돌리는 게 돌려보는 게 좋았어. 왜냐면 이게 여러 가지 볼 수 있는 게 많잖아요.
0: 맞아.
1: 사람도 많이 돌려보고.
0: 맞아 맞아.
1: 이게 약간 사람이 모여서 약간 심장이 뛰는 느낌이었어.
0: 사람 냄새 난다. 사람 냄새 난다. 왜 이래? 게리.
1: 아니야. 미안해.
0: 언니 업데이트 좀 해야겠네.
1: 더 불러.
0: 내가
1: 더 불러.
0: 가사 까먹었어. 내일도 기대된다. 라면 이때 솔직히 너무 기대돼. 진짜 잘 놀아보자.
1: 기대해도 되지. 모르겠어. 약간 대충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플랜을 짜서 거기서 칭칭할 것 같은 그 약간 두 가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예상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더 재밌을 것 같아요.
0: 그 언니가 뭐래요? 그 언니가 뭐라고 얘기했는데요? 뭔가 중간에 중간 좀 갑분사 이런 느낌 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되면서도 재밌을 것 같긴 해요. 또 그 언니가 재밌잖아요.

0: 자리 없어서 불편하거든요.
1: 그리고 있다. 야스민?
2: 네.
1: 됐어?
3: 우리 공주
4: 5분 뒤에?
3: 아니 언니 이 텐션 아침부터 나와.
4: 어?
3: 이 텐션 아침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 맞아?
2: 또 러블리해. 아, 지금 못 일어나겠어. 깨긴 했는데. 하이.
5: Good morning.
2: Good morning.
5: 우와, 뭐야?
2: 짠.
5: 뭐야?
2: 내가 하고 너가 섞으면 돼.
5: 아, 시키는 거야?
2: 응. 근데
5: 해준 거 아니었어?
2: 속았네 이거. 다 해주지.
5: 속았네.
2: 어, 속았어.
5: 또 내가
2: 이제는
5: 요리를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안 하는
2: 거지.
5: 거예요.
2: 야.
5: 안 하는 거예요.
2: 오케이. 어, 향도 괜찮네.
5: 복숭아 좀. 어때? 맛있어?
6: 종류가 여러 가지더라고. 얘랑 달고.
5: 오.
6: 얘도 다를 것 같아. 봐봐, 노란색이랑 빨간색이랑 핑크.

0: 텐션 좋다.
1: 아, 나 춤 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 보여주고 있는 거야. 띠리띠리띠.
2: 우리 실업 안 샀네. 그럼 이거 쓰는 게 맞네.
1: 세팅 안 돼 있어. 이거 금 이게 마지막이라고.
3: 이거 완전 부리는 거 아니야?
1: 마지막.
3: 진짜?
1: 어, 아니면 이
3: Sorry.
1: 이게 식감이 이상해져.
3: 없으니까. 내가 가만히 있는 게 언니 도와주는 거구나.
1: 그리고 이게 그냥
3: 와인실
1: 예쁘니까.
3: 오, 이것이 한국식 팬케이크야.
1: 문도 안 열어줄 거야?
3: 열어드릴게. 아. 와, 진짜 대박이다. 와, 이 캠성이지.
1: 오, 해가 미쳤네.
3: 이거 선글라스 끼고 뭐가 되는 거 아닌가? 아니네.
2: 어, 선글라스, 아침에 선글라스? 괜찮네.
3: 갖고 올까?

0: 아이스크림 처음이네 또나.
1: 한국이라서 진짜로.
0: 좋네. 이곳이 여행 김정이야. 그치. 좋다. 기대되는? 아, 이모님한테 기대도 되구나 이런 느낌.
1: 이러면 안 된대 라고 말하면서.
0: 어제 우리 그 어디야 어디 가기로 했잖아. 우리
2: 한국바다는 그거잖아. 갯벌 그거 있잖아.
1: 나 이쪽은
2: 진짜
1: 맞아.
2: 지저분해. 막 놀고 막 몸 만지고 뭐 이게 하고 싶어. 낙지 얘기도 그, 하셨잖아.
1: 그럼 거기
2: 할머니.
1: 그 머리에 묻으면 괜찮아?
2: 아 그건 좀 그래. 그건 좀 그래.
0: 든든하게 먹어야겠네. 이 나랑 이
1: 도와주고 있어. 든든하게 먹고.
0: 이따가 낙지 잡다가 이렇게 짜파지지 말고. 어? 완전 좋아.
1: 든든하게 먹고 어? 가면 되니까.

0: 수도 있었어? 대박.
1: 되게 다양하고 이게 풀도 있고 그런 게 뭔가 한국 같지도 않고 해외 같지도 않고
0: 숲 같아, 숲. 이거 뭐야?
1: 이게 크리스마스 그거 아니야? 그럴 것 같아. 그 크리스마스 나무 있잖아, 그림.
2: 장식할 때. 맞네. 네. 오.
0: 우와.
1: 또 너무 되게 예쁘다.
2: 배롱나무.
1: 외로운 나무?
2: 배롱나무.
1: 나 왜 외로운 나무로 들렸지?
0: 분재가 뭔지 알지?
2: 뭐?
0: 반자이. 분재.
2: 분재? 몰라.
0: 이제 배웠네.
2: 해송.
0: 여기가 번자이 가든.
2: 아하.
0: 분재 가든.
2: 아하.
0: 그래서 여러 나무로 만든 분재.
2: 아하, 아하. 그냥 나무.
0: 여기는 해송나무로 만든 분재.
2: 우와.
0: 이렇게
2: 나무 이름 예쁘다. 해송이래, 해송.
1: 해송. 송나무니까.
2: 우와, 신기하게 생겼네. 우와, 계속해.
1: 등에서 계속 뚝뚝 떨어져.
2: 잘했어.
0: 와, 소원 빌자.
2: 소원은 빌고 가야지.
1: 소원은.
2: 아, 나 진짜 소원 좀 많긴 해. 기다려봐.
0: 인간은 모르겠지만 동물은 다 행복하게 사길.
1: 오, 진짜 길다.
2: 나 아무것도 안 던지고 너무
0: 오케이.
2: 많이 하면
0: 어깨 거꾸로 돼.
2: 와, 근데 나 다 밀었어. 아, 나 알려줘야지. 왜냐면 이게 이집트 문화에 자기가 빌었던 소원을 말하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저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아쉽지만.
0: 언니, 이거 연꽃! 이집트 그거 알지? 이집트 연꽃.

0: 있어. 대박! 한국에서 처음 봐! 색깔 너무 예쁜 거 아니야?
1: 어, 그니까.
0: 기다려봐. 우와, 그림 같아. 이야, 대박인데? 언니, 이거 이집트에도 있거든? 한국말로 뭔지 모르지?
2: 물레바냐 라고 해봐. 물레바냐!
1: 오이, 그래. 좋습니다. 그래서.
0: 오이, 같이 있을 때 그럴 일이 없겠지만, 조용히 있으면 이게 리듬이 있어. 들어봐. 드랍 더 비트, 몰래 방아? 예!

0: 언니 왜 이렇게 입고 나오라고 얘기했는지.
1: 뭔가 하고 싶다, 지저분하게 하고 싶다고 계속 했잖아.
0: 그치 그치 그치. 그렇지.
1: 그래서 내가 예약을 했지.
0: 먼저 그냥 가신대.
2: 사장님 안녕하세요.
3: 전화드렸던 아이안이에요.
4: 아, 그러세요?
3: 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야스민이라고 네, 합니다.
3: 일순이 왔습니다.
4: 두 분 미인이시네.
0: 아, 감사합니다. 아, 예. 저희가 여기 약간 스타일 맞춰가지고 이렇게 예. 입고 왔거든요, 오늘. 아, 예. 뭘 할 줄 모르고. 그러면 신안에 땅콩이 특산물인 거예요?
4: 이 땅콩이 자은도의 특산물입니다. 6.25 사병 이후 한국 6.25 아세요?
0: 알죠, 6.25.
4: 2950년도에서 발발한 이북 사람들이 피장으로 와서 여기 정착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 땅콩을 심기 시작했대요.
0: 아.
4: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심은 데 보고 따라서 심어갖고 60년대부터 땅콩을 심기 시작했어요.
1: 그러면 얘는 뽑았을 때 어떻게 해요? 거기 바로
0: 궁금하다.
1: 바로 옆에 있어요? 아니면 깊게 있는 거예요?
4: 여기가 9월달 돼야 이게가 이제 열매가 열리거든요. 이 땅콩이 지금 성장기에 있어요.
0: 우와.
4: 생육기예요.
0: 네.
4: 그럼 특별히 그 체험하실 걸 넣고.
1: 사장님, 저희가 네. 체험을 하면 네. 그 저희가 먹으시는 거 드신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4: 당연하죠.
1: 근데 뭐 도와드리는데 그러면 저희 못 먹는 건가요?
4: 작년에 제가 농사 지어놓은 거가 있어요. 그걸로 땅콩으로 만들 수 있는 요리를 제가 해드릴게요.
0: 요리요?
4: 네.
0: 우와! 뭐예요?
4: 땅콩 갈비뼈.
1: 근데 사장님, 저희가 사실 도와주고 뭔가를 먹는 거를 얻을 생각이었는데 그냥 먹기가 좀 그런데 도와드릴 게 없나?
0: 아니 도와드려야 얻어먹는다 말이 좀 그렇고
1: 그러잖아.
0: 공짜야.
4: 그러면 제가요 그 바닷가에 마을에 살거든요.
0: 네네네.
1: 네.
4: 그래, 거기서 투망도 하고
0: 불안하네요.
4: 투망 같은 거 하고 그런 거 투망하는 거
0: 예예. 예.
4: 거기 체험하시면서 좀 도와주세요.
0: 언제든지요.
4: 저 약속은 그렇죠. 오늘 가고 있으니까 그걸로 빅딜 합시다.
0: 아, 오케이. 좋아요.
1: 좋아요.
0: 저희가 지원이 있기 때문에
1: 네,
0: 언제든지.
1: 나 처음 가봐.

0: 막대기가 그 사람한테 필요해요.
1: 에? 이게 이걸 하라고요? 아, 잠시만요. 아, 잠깐, 나 무서워.
0: 뛰어요.
1: 나무세요!
2: 날라가!
1: 아니, 안 맞추지 마요. 조심히 하자요. 아, 아,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이거 뭐야?
2: 아, 여기는
1: 이거 안전한 거야?
2: 그냥 일단은 여기는 없고.
1: 왜요?
2: 빨리.
1: 아, 진짜 서러워 죽겠네.
2: 그러니까 너가 느려서 그래.
1: 사장님 이렇게. 야.
0: 네, 빨리 와요.
1: 왜요?
2: 빨리. 여기 조심해야 돼.
1: 언니 왜 이렇게 야무져?
2: 여기는 조심하는 게 맞아. 오른쪽까지만 왼쪽.
1: 숨이 차.
0: 제가 보물을 던져드릴게요. 보물.
1: 보물 찾는 거네 진짜로? 보석이 나와요 그럼?
2: 올려와.
1: 아, 보석이 나온다고요?
0: 바다에 보석이 나와요.
1: 사장님 저 진주 좀 부탁드려요. 진주.
2: 진짜 보물 찾는다고?
1: 막 진주, 나야 뭐 이런.
2: 아, 곱게.
1: 뭐 이런. 아, 곱게. 곱게가 있어. 아.
2: 진주는요? 진주.
0: 이 바다 사람들 이게 진주예요?
2: 이게 진주예요 바다 사람한테?
0: 네.
1: 우와.
2: 오케이, 옆에는 이게 유도하는 거였어요? 들어보시죠.
0: 그러면 손으로 잡으면 이게 무릎을 해요.
2: 아. 얘 알이 있는 거예요?
0: 이 알이에요.
2: 그러면
1: 얘 임신한 거예요, 그러면?
2: 다시 나서 애기 낳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에, 얘는 간장 소스에다가 밥에다가 비벼 먹어야지.
0: 야, 그때부터 안 잡아요.
2: 아, 지금은 그래도 네. 괜찮은 철이에요?
1: 아, 저 그만
2: 볼래요.
1: 아, 그만 볼래요. 저 괜찮아.
2: 여기 둘자요.
1: 아, 진짜 현기증 난다.
0: 들어가.
1: 와.
2: 들어가요, 들어가.
0: 가요.
2: 네. 더 있어요? 몇 개 더 있어요?
1: 왜 또 어디 가시려고? 사장님이 이 정도면 체험 충분히 한 것 같거든요? 이거 갖고 딱 라면에다가 이렇게 끓여서 먹으면 제일 궁금해질 것 같아요.
0: 가자. 양배지 안 되고.
2: 이리 와.
0: 가져와요.
2: 빨리 와. 이거 그냥 걸면, 걸어가 오면 돼. 하나, 둘, 여기. 하나, 둘. 하나, 둘.
1: 저 여기서 구경할게요. 보여요? 보이거든요?
2: 빨리 와.
1: 사장님 한 번도 안 봐주시네. I can do it, girl. Girl, you can do it.
2: 하나,
1: 둘.
2: 하나, 둘.
1: Go, girl. Go, girl. 어? 이것이 인생이요.
2: 다 왔어. 이리 와.
1: 이것이 인생이요.
2: 인생이 우리를
1: 빠져. 자 빠져.
0: 대박이다.

0: 뚱뚱해.
1: 그니까.
0: 그러니까 완전 부끄러운데? 아이고.
2: 와!
0: 아이고.
2: 와!
0: 바이바이. 예예. 이게 거의 사이즈 틀어 있어. 우와, 진짜 많다.
3: 뭐야, 얘 지금. 큰애들 밖에
4: 진짜 많네.
3: 얘 숨을 수 있어서요. 큰애들이 여기 오네.
0: 우와.
1: 당겨봐.
5: 아, 이 성도의 사장님.
0: 나온대 진짜
5: 미사일 잠깐만요. 에이.
0: 어? 뭐라?
5: 뭐라?
0: 오! 오! 잡았다! 오!
6: 이게 바다가 좋아진 거야?
0: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6: 이게 바다가 좋아!
0: 오! 엄청 많아!
5: 우와! 우와! 무섭다! 무섭다!
0: 무섭다!
5: 우와! 우와! 우와! 우와!
0: 얘! 얘! 얘 엄청 큰데요?
4: 물고기가 있어! 두 마리 있네! 조그만 애는 너무 불편한데?
7: 이거는 이제 적으니까 바다로 이제 보내요, 이거는.
6: 아, 내가 잡아줄게. 자, 얘도 죽은 척 하고 있구만요.
1: 개도 많고.
5: 좋아요.
1: 단어.
6: 단어.
1: 뭐 단어도 있고.
5: 와우.
6: 너무 좋아요.
5: 얼른 가시죠, 사장님.
6: 가자, 가자.
5: 긴 말 필요 없고 얼른 가시죠. 네,
1: 그래요, 얼른 갑시다.
5: 좋아요. 네. 와. 고생하셨습니다.
6: 길은 그냥 깊은 쪽 가면 되는 거예요?
5: 돌아가는 거 저 잘할 것 같아요,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6: 앞에 가면 우리가 널이 그려지지 않을 것 같아서. 앞에 가도
5: 내가 앞에 갈까? 그래.

0: 너무 잘했어.
1: 추천받기 잘했어.
0: 아, 너무 좋아 지금.
2: 우리만의 바다네.
0: 아니 그리고 한 번에 다 보이니까 너무 좋다. 바다도 보이고 산도 보이고 성도 보이고. 너무 좋아.
1: 감동.
0: 꿈꾸는 것 같아.
3: 나중에 언니가 남편분이랑 같이 오면 되겠다. 나는 씁쓸한 띠로리.
1: 바다 가서는 하는 노래 뭐 있나?
3: 그 노래 있잖아. 언니 그 노래 엄청 유명하잖아. 그거 신난 밤바다
4: 이 조명에 담긴
3: yeah.
4: 아름다운 얘기가 있어 네게 들려주고파 나는 지금 신한 밤바다
3: 바다 예 yeah. 이 바다를 너와 함께 걷고 싶어 어딨니?
5: 코리아 이니셔티브.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s

0: 삼길이 놈아, 고기 한근 내어라. 박 서방, 고기 한근 주시오.
1: 네.
2: 어찌 형님의 것이 더 크단 말이냐?
0: 나리 것은 상길이가 드린 것이고 저분 것은 박서방이 드린 것이옵니다.

0: 만 원. 감사합니다.
1: 수가 많으니까
0: 만 원. 너무 감사합니다. 와, 왔니? 왔어? 고객님 왔냐고?
2: 에이, 가봐. 에이, 에이. 아니면
0: 역시 프로페셔널.
2: 오케이.

0: 와, 저 우리 쇼핑하러 갈 왔어요?
1: 오늘 쇼핑하러 온 게 아니에요.
0: 아니요?
1: 네, 아니에요.
0: 어, 근데 왜?
1: 오늘 경동시장에 네. 직원으로 출근하실 건데요.
0: 직원?
1: 네.
0: 나요?
1: 일하러 왔어요.
0: 일하러 왔어요? 가니?
1: 네.
0: 와, 진짜요?
1: 네.
0: 오케이, 갑시다. 근데 진짜 먼저 너 쇼핑 안 할게요?
2: 돈을 벌어야 쇼핑을 한다.
0: 아, 네.
2: 아, 돈 없잖아요.
0: 아, 돈, 네. 네, 맞아. 나 돈 없어요. 네. 와, 이거 소고기예요? 싸게? 아, this is sale? 지금? 오, 진짜로? 나 이따가 쇼핑할게요, 이따가. 네. 저 지금 쇼핑 못해요, 오케이.
2: 없어요, 지각이에요.
0: 어, 근데 떡국이. 피디님, 떡국이. 나 떡국이 너무 좋아해요.
2: 이따가
0: 치킨, 우리 진짜 꼭 치킨 해야 돼요, 진짜. 와, 와, the market in Korea is so big. 아, 제가 준비해야 돼요.

0: 만원! 아, 여기에요? 아, 오케이, 오케이. 와, 진짜 맛있고. 어우, 혹시 맛있어요? 아, 진짜요? 어우, 와. 오, 향이 너무. 우와! 역시 코리아. 아, 코리아 진짜 밖에 없어요. 어, 간장게장! 간장게장! 어, 아, 여기에요? 아, 오케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와, 진짜 this is for me? 와! 안녕하세요, 칸식탕. 왔니? 왔어? 고객님, 왔냐고! 와,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이거 닭고기예요?
1: 아, 요거는 생선, 피쉬.
0: 생선? 네. 아, 나 생선 너무 좋아요. 아. 고양이한테 생선은 맡기다.
1: 오, 맡기면 안 된다.
0: Welcome to 카니 식당. Oh, wow.
1: 손님들이 기다리시고 계시는
0: 거예요. 네.
1: 김치.
0: 여기?
1: 이렇게 옆으로. 옆으로.
0: Can you put it? 아, 사이드?
1: Yes.
0: 아, 여기? 오케이, 오케이. Okay. I can do it.
1: 여기.
0: 혼자 할 수 있어요.
1: 네.
0: Yes. 네. Okay.
1: Okay.
0: Oh, I like it.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는데?
1: 한
0: 네. 아, 네.
1: 바람이.
0: 바다미?
1: 응,
0: 바다미.
1: 바다미.
0: 네. Yes, Connie. Yes, put the 바다미. Yes, Connie. I put the 바다미. Yes, Connie. Oh, I put the 바다미. Yes, Connie. I put the 바다미. Yes, Connie. Come on, I put the 바다미. Yes, Connie. Oh, a 바다미, a 바다미, I can't Connie. Yo, a 바다미, a 바다미, I can't Connie. Oh, 아, 네, 준비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Okay.
1: 네. 떡볶이.
0: 아, 너희 떡볶이? 네. It's Connie. 아, 다다미. Oh, that's Connie.
1: 아니야. 그냥.
0: 아, 그냥 like this?
1: 오케이. 아니.
0: 아, 아, 죄송합니다. 네. 이거는?
1: 여기 꽂아놓고. 칸이 안 힘들어요?
0: 아니요. 재밌어요. I love it.
1: 이렇게. 오케이.
0: 네. 나 이제부터 I'm 시관. 이건 너무 좋아요. 아, 어서 오세요.
1: 이거 호박잎. 요 정도는 펴줘야지 손님들이 먹을 수 있으니까.
0: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So like thi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 살살.
0: 살살. 어려워. 네.
1: 어려워.
0: 아, 역시 프로페셔널.
1: 응. 아? 이게 연해서.
0: 아, 네.
1: 연해서 잘. 네. 찢어져요.
0: 아.
1: 오케이. 오케이.
0: 어때요?
1: 오케이. 예.
0: Yeah. 맞아요. You unfold it. You unfold it. You unfold it. And yeah. You unfold it.
1: 이걸로 이제 밥 싸 먹는 거야.
0: 와, 이거 맛있을 것 같다.
1: 넣어 주는 거예요?
0: 사장님, 뭐예요?
1: 아니, 잠시만.
0: 네? 어, 너무 빡세게.
2: 파이어!
0: 아,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1: 빨리.
0: 야, 빨리. We in 한국 here. 여기 한국, 빨리 문화 있어. 빨리.
1: 뭐라고요?
0: 도미, 도미.
1: 계란.
0: 네. 안돼. 안 더워요?
1: 사우나
0: 갔다. 와. 고객님, 혹시 맛있어요?
3: 어, 네, 맛있어요.
0: 아, 많이 먹었니? 아, 고객님 때문에 그 계란찜 다. Please 천천히, 오케이? Yes. 맛있어요?
3: 진짜 맛있어요.
0: 진짜 맛있어요?
3: 네.
0: 아, 오케이. 아, 호박님께 쌈쌈 드세요. 고객님 뭐가 제일 맛있어요? 뭐가 제일 맛있어요?
2: 제육이요.
0: 제육? 잠깐만 만들었어요.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I love you. 어서 오세요. 감자 미표 오빠. 감독님 혹시 아유 배고파? 네.
3: 배고파. 우리 단골 경상도 말. 오빠야 맛있나?
0: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제가 배웠어요. 오빠야 맛있냐?
4: 맛있다.
0: 맛있다. 안녕하세요. 아 네. How much?
3: 혼자.
0: 아 혼자?
3: 만 원입니다.
0: 만 원? You don't want to eat for two? Not two, not 2만 원?
3: No, no, no. 만 원.
0: 아 만 원. Yes, yeah, sorry. 죄송합니다. I'm gonna be 찰나. 영수증 필요했어요? 아, It's kani size.
3: Kani size.
0: Yes, kani size.
3: Okay, good.
5: 몸에 좋은 한약지.
0: 몸에 좋은 좋은 약조.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0: 몸에 좀 양촌 혹시 알아세요? 오케이. 어디에요? 몸에 좀 약촌. 왼쪽. 몸에 좀 약촌. 오케이. 약촌. 상위. 세 양쪽. 아. 한 약국. 어, 몸에 좀 약촌. 어, 몸에 좀 약촌 사람. 어 여기 많이 오 this is really good 오 어 이거 약 많이 있으세요?
6: 많아요.
0: 아 죄송합니다. 그 페달 16,000원.
6: 16,000원.
0: 네.
6: 아 배달 오셨구나.
0: 네 페달 페달.
6: 네. 응. 그래도 서비스를 줘야지.
0: 아 진짜요? 어 감사합니다.
6: 혈당 조절 때는 카무티예요.
0: 네.
6: 잊지 말아 주세요. 배달 꼭 들어가요.
0: 아 배살 아 배살 you have that too for 아 진짜로 다이어트? 어 어디에요?
6: 잘 되고.
0: 어, 어 이거 얼마예요?
6: 이거 13,000원.
0: 13,000원? 혹시 네. 카드
6: 돼요.
0: 아, 죄송합니다. I do 페달 네. 근데 이거 쇼핑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페달 해야 돼요. 오케이. Where is the 신동상회? 이거는 진짜 가야 돼요. 와. 와 감자 너무 예뻐요. 와. Wow. The vegetables looks very fresh and very healthy. 안녕하세요. 오. 꽃게. 이거 제일 좋아요. 오. 아, 이따가. 오. 와, 여기 사실은 냄새는 향기 진짜 remind me of 세네갈에서 시장 same 냄새. Yes. So that makes me very nostalgic. Oh, okay. 여기 나.
3: 어, oh,
0: smells so good. 어, oh, 강아지. 어, oh,
7: 안녕.
0: 어, 안녕. 안녕. 아, 네, 까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진도. 아, 진도상위. 여기, yes, 진도상위. 아 찾았어요. 안녕하세요.
8: 안녕하세요.
0: 아 제가 페달 하러 왔어요. 네.
8: 반가웠어요.
0: 네 반갑습니다. 페달.
8: 잔니.
0: 잔니. 오. You know me, 잔니? No, 왔니? 왔어? 페달 왔냐고? 네. 네. 나 배달 왔습니다.
8: 예, 네. 얼마 드려요?
0: 아, 16,000원.
8: 16,000원.
0: 네.
8: 어, 오. 뭐 시원한 거 하나 드릴까? 응? 시원한 음료수.
0: 아, 네. 부탁드립니다. 오. 아우, 이거 아플 주세요. 사과.
8: 네, 사과 주세요.
0: 오, 사과 주세요.
8: 이거 가서 드시든지.
0: 맛있어요.
8: 네.
0: 아, 너무 맛있어요.
8: 이거 진짜 맛있는 거예요.
0: 와. 아우.
8: 아니, 배달.
0: 많이 고생했어요, 카니. 가보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0: Nee, mission done. Oh, 아 근데 그 사과주스 너무 맛있었어요. 오, 너무 맛있어요.
1: 특별 미션 드릴 건데요.
0: 네.
1: 경동시장에 오면 꼭 먹어야 하는 시장 간식이 있어요.
0: 오, 진짜요? 네. 스페셜 스낵 있어요? 여기 간식?
1: 어, 용돈을 네. 드릴 테니까 이걸로 최대한 많이 즐겨주시면 돼요.
0: 오, 진짜로? You gonna give me money? 돈 벌 거예요? Yes! Okay. 이거는
1: 만 원이면 충분해요.
0: 만 원? 만 원? 혹시 아리랑 TV 돈 없어요? 돈 없니?
1: 시장에서는 만 원이면 충분히 먹고도 남아요.
0: 어, 진짜로? With only 만 원? 확실해요?
1: 네, 오늘 간식 예산은 단돈 만 원입니다.
2: 꽈배기 어디있어?
0: 꽈배기 어디있어요? 꽈배기. 안녕하세요. 혹시 꽈배기 어디세요? 네, 감사합니다.
3: 안녕하세요.
0: 이거 맛있어요? 여기 맛있어요?
3: 김치 라이크?
0: 김치 나 너무 좋아해요.
3: 내 가게.
0: 어디요?
3: 가자. 오, 오케이, 여기.
0: 어, 여기에요? 와, 와, 오이. 와, 오이, that was done.
3: 웰컴.
0: 꽈배기 혹시 알아세요? 이모? 와. 감사합니다, 이모.
3: 맛있어요. 처음 먹어요?
0: 저는! 저는! 와! 이거 얼마예요?
4: 3,200.
0: 아, okay, so 제가 PD님. You guys want one and one, right? Okay, 세 개 주세요.
4: 세 개.
0: 네. 너무 감사합니다. 피디님, 선물. 선물, 감독님. 드세요. 어, please eat. 너무 맛있어. 꽈배기 너무 맛있어. 여기 또 꽈배기예요?
4: 네.
0: 와, KBS, MBC, SBS. 와우. 와, 안녕하세요. 이거 오, 어, 이거 새 거예요? 어, 제가 이거 하나 주세요. 어, 얼마예요?
5: 하나 천 원.
0: 천 원? 하나 천 원? 와, 안 비싸요. 그리고 이거 4개에 천 원이에요? 네 개. 아, 제가 4개 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6: 고맙습니다.
0: 너무 감사합니다. 와, 이거 처음이에요? 어. 얼마나 남았어요? 오! 진짜 맞았어요. I have 6,000 원 left. Okay. Okay, shopping more.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아, 네. 이건 뭐예요?
7: 번데기.
0: 번데기. 오, 뜨거워요.
7: 뜨거워요.
0: 번데기. 번데기.
7: 가요?
0: 어?
7: 여기 요지
0: 나쁘지 않은데?
8: 아, 진짜 드세요. 응.
0: 네. 어, 나쁘지 않은데?
7: 맛있어요.
0: 근데 처음에 먹었을 때 조금 really 이상한 맛. 근데 지금 괜찮아요.
1: 벌레 그가 나비가 되기 전에.
0: 나비예요? 아, really? 나? I'm eating this right now?
7: 네.
0: Oh my god, 이거 얼마예요?
7: 이거요? 끓인 거요?
8: 1,000 원 per cup.
0: 1,000 원. 피디님, 너 좋아하세요? It's treat. You want? Okay, yes, 1,000 원. 감사합니다.
7: 수가 많으니까 한 컵 더 줄게요.
0: 네.
8: 감사합니다.
0: 작가님, 네. 어. 네, 피디님. 피디님. Yeah, thank you. 안녕하세요. 이거 뭐예요?
9: 매실.
0: 매실. 아, 매실 주스. 나 먹었어. 먹어봤어요. 너무 맛있어. Can I try? 이거 너무 완전 내 스타일. 어, 이거 how much?
9: 1kg.

0: go to one last. 안녕하세요. 이거 한국에 있어요?
1: 네. 얼마예요?
2: 그거에 만 원어치.
0: 만 원?
2: 네, 우리 한국에서 만 원.
0: 나 돈 없어요. 5천 원이에요.
2: 5천 원어치 드릴까?
0: 네. 오, 네. 너무 감사합니다.
2: 우리 집 오셨으니까 제가 선물을.
0: 아, 진짜로?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2: 코리아.
0: 와. 코리아. Yes, I love Korea. 감사합니다. 오케이. 바로 다녀왔습니다.
3: 수고했어요.
0: 네. 이거는 네
3: 나물 작도
0: 와, 많이 고생했어 카니.
3: 고생했어요.
0: 감사합니다.
3: 우리 앉아서 밥 먹어요.
0: 오 진짜요?
3: 네.
0: 오
3: 이제 밥 먹읍시다.
0: 오 네.
3: 도시락 한 거 네. 받아왔어요.
0: 네.
3: 네 수고했어요.
0: 감사합니다.
3: 앉으세요.
0: 오 맛있겠다. 오.
3: 오. 오. 많이 먹어요.
0: 네. 떡볶이 잘 먹겠습니다.
3: 네. 열무김치.
0: 열무김치? 이거 너무 맛있어요.
3: 맛있어요. 네.
0: 이거 너무 좋아요. 와.
3: 그래서 한국말로 이거를 아 깔끔하다.
0: 아 깔끔하다.
3: 응. 시원하다 깔끔하다.
0: But I love 깔끔하다.
3: I love 맞아.
0: 이거는.
4: 선생님 혹시 오늘 카니님이랑 같이 일하는데 어떠셨어요? 카니 일 잘하신 것 같아요.
3: 카니 일 잘해요. 아니 그리고 굉장히 뭐라, 적극적이야.
0: 너무 감사합니다.
3: 어.
0: 근데 사실은 제가 16살에서 식당에서 많이 일했어요. 일 많이 했어요. 그것 때문에 이거는
3: 아, 껌이야?
0: 네, 공역 많이 있어서 자신감 있었어요.
3: 아, 그러니까, 네. 그래서, 왜냐면 대부분 아가씨들이 이렇게 주방 들어가고 뭐 음식 나르고 뭐 이런 거를 잘 못하거든. 근데 카니 씨는 아주 적극적으로
0: 감사합니다.
3: 도시락도 싸고 뭐 이렇게 세팅도 하고 너무 적극적이었어요.
0: 재밌었어요.
3: 보기 좋았어요.
0: 네, 이모도 많이 도와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3: 아유, 고맙습니다.
0: 너무 감사합니다.
4: 오늘 직접 일하셨던 만들고 이제 날랐던 음식 직접 맛보니까 어때요?
0: It's like 내 음식 내 산.
5: 내
0: 음식
5: 대상.
0: I feel proud. No. 이거 더 맛있어요.
4: 일해본 소감은 어떠신지? 힘들지는 않았지?
0: I always had a lot of respect for people that work to service for other people because it makes everybody's work very easy. So I will respect even more because it's very hard and they do that every day and I respect them even more. Yes.
3: 감사합니다.
0: 많이 respect.
3: 네, 진짜로. 저도 되게 뿌듯하거든요.
0: And then also 이모 that 진짜 친절하게 일했어요. So she's always like smiling and her job is like very hard. So 너무 많이 respect 있어요.
3: 감사합니다.
0: 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배웠어요 오늘.
3: 이모 좋죠?
0: 이거는 샀어요. 우리나라 세네갈에서 똑같은 방식 있어요. 나 어렸을 때 너무 많이 먹었어요. 우리 할머니랑. 그래서 그거 이거는 찾아서 너무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름이 세네갈에서 시파.
3: 시파.
0: 시파.
3: 시파.
0: 시파. 네. 그 발음 조심하세요. I love her.
3: 카니 너무 고마웠어요.
0: 아, 너무 감사합니다.
3: 너무 재밌게 잘 보고 있어요.
0: 진짜요.
3: 네.
6: 다자미 언니
3: 이쪽으로.
0: 예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3: 카니 김치.
0: 너무 감사합니다. 와. 이 티셔츠예요?
5: 네.
0: 아, 진짜 잘 먹을게요. 진짜.
3: 감사합니다.
0: 너무 감사합니다.
3: 네.
0: 바이바이.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이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0: 와, 좋다. 우, 좋다.
1: 선배들 사이에서, 유생들 사이에서 가장 유명했던 지름길, 최단 코스, 세제 옛길. 지금 딱 보시면, 그런 선배들의 생활상을 그림.
2: 아, 그러네요. 여기 이제 뭐, 호롱불에서 뭐, 공부하는 거? 과거 보러, 한양에 걸어가는 길.
1: 그쵸. 선비들의 예전에 메고 다닌 괴나리 보침.
2: 괴나리 보침.
1: 선비 여러분. 네. 보신 것만 하겠습니다.
2: 가시죠.
1: 가시죠.

0: 불신검문하러 온.
1: 어, 여기였구나.
0: 네. 오. 옛길 박물관이에요.
1: 아니, 바닥에도 이렇게 뭐 지도가 있네요.
0: 이걸 먼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구조가 네. 이 조령이라는 세제라는 게 어떻게 생겼는지를 저쪽이 북쪽.
1: 북쪽.
0: 이쪽이 남쪽.
1: 남쪽? 아, 보니까 밑에 이 하문.
0: 중문.
1: 중문.
0: 상문.
1: 세 개의 그 문이 있네요.
0: 네. 이 길인 평상시 이제 문화 교류 그런 길이기도 하지만 외적이 쳐들어온 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군사적인 걸로 이제 방어하기 좋은 그런 형태를 갖춘 그런 곳이죠.
1: 그렇구나. 와.
0: 이렇게 보시고 네. 전시물을 보시죠.
1: 와. 이게 그 과거 보러 갈 때
0: 예.
1: 어깨 매는
0: 그걸 괴다리 보찜이라고 하죠.
1: 아, 근데 보니까
0: 네.
1: 책도 그렇고
0: 네.
1: 뭐 벼르도 그렇고
0: 네.
1: 다 이렇게 축소가 돼 있네요.
0: 작죠.
1: 조그맣게 소형화를 예. 시켰네요. 좁쌀책이라고 했는데 엄청 조그마해요, 이거.
0: 그렇죠. 휴대를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작게 만들어서
1: 아.
0: 필사를 해서 작게 만든 책인데
1: 이게 미니어처가 돼버려요.
0: 아니, 너무 귀여워요.
2: 아.
0: 요즘 어, 저거 네. 굿즈로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1: 네네네.
2: 어, 예,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예. 아, 예. 뭐가 궁금하신가요? 저는 여기 문경시 문화관광회사사 이춘자입니다.
0: 아, 네.
2: 예, 반갑습니다.
1: 아, 네. 네.
2: 우리가 이제 그 조선시대로 이제 떠나가는 거예요.
1: 네.
2: 그죠? 양반이 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태어나면서 양반이 끝까지 양반이냐면 그게 아니에요. 4대에 걸쳐서 과거 시험에 합격을 못하면 평민으로 떨어집니다.
1: 아~
2: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과거 시험에 몰두할 수밖에 없는
1: 그렇죠.
2: 거예요.
1: 대접을 받으려면은.
2: 그렇죠.
1: 네.
2: 그리고 남자들이 16세가 되면 호패가 나와요.
1: 그렇죠. 주민, 지금은 주민등록증.
2: 네. 그렇죠. 신분증이죠. 일반 호패예요.
1: 일반 호패.
2: 어. 7세한 사람의 호패. 여기.
0: 시장 잘 나왔어.
2: 철량하죠.
0: 재료가 네. 나나 재료가.
1: 아니 그 딱 도포로 입고 여기다 탁 차고 다니면서 일부러 이러고 다니잖아요. 나 호패 이 정도야. 어?
2: 그런데 이제 우리는 과거 시험을 보러 가든지 끝나면 붙든지 아니면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0: 그쵸?
2: 예. 끝나면 이분들은 여행을 가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가다 보면 우리가 무거운 거는 가져갈 수 없으니까 이렇게 축소해서 미니어처 같이
1: 귀여워.
2: 축소해서 이렇게 벼르를 만들어서
1: 네.
2: 연적이라든가 붓 그리고 또 나를 지키기 위해서 침 요거도 갖고 다녀야 되고
1: 이게 그 네. 침통이
2: 네.
1: 너무 오래 걷다 보면은 뭐 삐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2: 그렇죠.
1: 그때 이렇게 스스로
2: 그렇죠 스스로
0: 그거나 산적들이 나타나면
2: 그럴 수도 있죠.
1: 아니 근데 너무 귀여워요. 어떻게 문방사우로 이렇게 축소를 해서 가지고 다닐 수 있을까.
0: 요즘 같으면 그냥 일반 벼르를
1: 네.
0: 그 백팩에 넣고 다닌다는 거는
1: 아 무거워요.
0: 뭐 도란스 뭐 이런 걸 넣고 다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컴퓨터, 모니터
1: 맞아요. 본체 넣고 다니고
0: 노트북인 거예요 이게.
1: 네.
2: 제가 하나 한번 물어볼게요.
1: 네.
2: 여기 외에 우리는 과거 시험 보러 가면
1: 네.
2: 옛날이나 지금이나 빠지지 않고 넣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0: 엿.
2: 엿?
1: 아니 저는 왠지 그냥 그 집신을 하나 더.
2: 집신?
1: 네. 왜냐하면 신다 보면 다 해지니까.
2: 맞아. 아까 요 선생님 맞추셨어요.
1: 여시.
2: 여시예요.
1: 네.
2: 옛날이나 지금이나 붙어야 되니까.
0: 아, 그렇구나.
2: 엄마가 이번이 마지막 그 과거 시험에 합격하라는 뜻에서
1: 네.
2: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비석이 있어요.
0: 네.
2: 그걸 갈아서 밤새도록 엿을 만들어서 아들 개나리 보쯤에 넣어줍니다.
1: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약간 돌엿이네요.
2: 그렇죠.
1: 돌가루가 들어갔어요.
2: 돌가루 옛날에 먹는 그러니까. 흙도 있었고
1: 네.
2: 그러니까는 이게 어쨌든 간에 최고의 그 엿을 만들어서 네. 넣어주는 거죠. 1층으로 올라가셔서
1: 예.
2: 과거 시험 보러 가는 과거 시험지가
1: 예.
2: 몇 메다가 되는지 그걸 보러 한번 가봅시다.
1: 2층에 있어요?
2: 2층에 있어요. 어.
0: 과거의 과거를 보러.
1: 네.
2: 그렇죠.
0: 예.
1: 가자, 가자.
2: 가요.
0: 예. 나의 과거는.

0: 와, 이거 밟아도 되나?
1: 위성 지도로 딱 돼 있네요.
0: 예, 구름을 걷고 있는 느낌이에요.
2: 노란 선은 백두대간이에요. 이 백두대간을 따라서 저희들은 밑에 지도에서 봤던 걸 갖다가 여기에서 확실하게 옛길 박물관부터 해서 네. 이렇게 항공 사진으로 찍어보니까 양쪽 산이 1000m가 넘죠, 이렇게. 예,
3: 주울산,
2: 그죠? 주울산, 조령산. 그래서 요 산간문까지 산하고 길밖에 없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시면 네. 요 과거 시험지 답안지입니다.
0: 답안지예요, 이게? 예.
2: 몇 메다 될 것 같아요?
0: 우와, 몰라요.
1: 일단 길이로 봐서는
0: 이게 한 장이에요, 한 장?
2: 그렇죠.
1: 한 2, 3미터?
2: 네.
0: 더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둘둘둘 네. 말린 거 봐요.
2: 예, 시험지가 12미터나 돼요.
1: 야, 12미터요? 와, 근데 12미터에 이 종이를 들고 다니는 이것도 무게가 상당할 텐데.
2: 상당하죠.
0: 제출할 때도 막.
1: 그렇죠.
0: 여기 왔습니다, 이렇게. 네.
2: 그래서 이 과거 시험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0: 채점도 옛날, 힘들겠다 채점.
2: 예, 채점도 힘듭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과거 시험 백지를 낸 분들도 있어요
0: 아, 저 거야 아마 예.
1: 어 여기 있네요 백지
0: 여기 있네
1: 야.
2: 백지 시험을 이래 보면 본인 이름까지는 아마 썼을 거예요 이렇게
1: 뭐 보면 예. 관인이 다 이렇게 찍혀있긴 하네요
2: 예, 다 찍어놨죠 네. 컨닝 못하게끔 다 해놨는데 예. 불구하고 백지 내고 그냥 나오신 거죠
1: 어?
2: 어, 그냥 백지 나고
1: 뭐, 그냥 와가지고 뭐 아이씨 그렇지. 몰라 그냥 이러고
0: 백의 종군
2: 그래서 여기 이제 낙방 거자의 길도 함께 있다랬는데 예. 낙방한 사람 보면 이렇게 몰골이 이렇게 말이 아니죠 이렇게 해마다 우리가 과거를 보러 가는데도 해마다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올라오신 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1: 해마다 올라오는 한양이 있었으나 금년처럼 우울하고 쓸쓸한 여행길은 없었다. 길동무도 없이 가는 발길이 너무 무거웠다. 박등령 저상 1월.
2: 그러면 이 나머지 시험지 이런 걸 갖다가 다 무엇에 썼을까요?
1: 뭐 약간 뭐 그 뗄감 이런 거
2: 뗄감?
0: 소목이고 뭐
2: 우리가 한지는 네. 굉장히 질감이 좋아요 네. 그래서 옷으로 만들어 입었어요
1: 아
2: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선비의 길을 한번 보러 갈게요 우리 과거 보러 가는 길. 네. 자, 우리 동네에서 출발을 해요, 부산.
1: 이거 부산인 거죠?
2: 동네. 부산에서 예. 출발을 하죠?
0: 네. 동네에서 있네요.
2: 예. 우리가 이 길을 따라서 갈 거예요.
1: 아, 쭉쭉.
2: 이 길 쭉쭉 가서,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왔으면, 우리 문경은 또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문경을 한번 찾아볼 거예요.
0: 학교 한양까지 뻗어 있는 길이니까.
2: 네. 네. 자, 지금.
0: 여기 있네, 문경. 들을문 경사경
2: 문경으로 가는 게 있고 중령으로 가는 게 있고 추풍령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네. 며칠이나 걸렸을까요 출발하면
0: 보름
1: 한 달
2: 한 달
1: 네.
2: 문경으로 가면 14일 중령으로 가면 15일
0: 아, 보름
2: 중령으로 가면 추풍령으로 가면 16일 걸리는데
0: 딱 평균되면 보름
2: 그렇죠 지름길이에요 아. 문경으로 가면 그래서 그 길이 오늘날까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길 자체가 문화재입니다.
0: 그렇죠.
2: 예, 그래서 밟아도 되는 문화재 명승지 32호가 된 겁니다.
1: 명승지.
2: 그래서
0: 옛길.
2: 예,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 과거 시험장까지 여기까지 예. 끝났습니다.
1: 아.
2: 이렇게 우리가 힘든 여정을
1: 네.
0: 진짜 멀리 와요.
1: 엄청난 길이신 거죠.
2: 네.
0: 선비들의 어떤 그 당시에 고민과 예, 그런 어떤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그래요. 이것으로 우리 문경 옛길 박물관에 네, 여기서
0: 잘 들었습니다.
2: 예, 마치겠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네. 와, 이제 이 길의 역사를 알았으니까 실제로 또 한번 가볼까요?
1: 직접 가서 그 아까 밑에부터 시작한 게 하문이었잖아요.
0: 주울문인데 네. 요즘 이름은 네. 예전 그 하문까지만 네. 한번 가보시죠.
1: 가보시죠.
0: 하문 된다.
1: 하면 된다.
0: 하면 된다. 이 길이 예전에 장원국제를 꿈꾸는 선비들이 청운의 꿈을 품고 이 길을 닦았죠.
1: 아, 여기 보니까 네. 문경세제 과거길.
0: 네. 아. 과거에 있던 과거길이에요.
1: 그러면 아까 우리가 문을 세 개를 봤잖아요.
0: 네.
1: 그 첫 번째 나온 하문.
0: 그래서 이걸 볼 때만 해도, 야, 나는 이제 붙는구나. 여기 갔다 오면 난 관직에 오르고, 금이 환영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막 동네 잔치도 열고, 네. 되겠구나 하고, 수많은 유생들이 여기를 걸어가. 올 때는,
1: 아이고 선배님 가셔야죠.
0: 나 시험 안 봤어요.
1: 빨리 집에 가셔야죠. 가셔야죠.
0: 시험 안 봤어. 네. 이렇게 된다니. 바로 이 운명의 문인 거예요.
1: 그러니까 들어갈 때랑 나올 때는 다 기분이 다른 거죠.
0: 네. 이 길이 여기서부터만 해도 네. 무려 18리를 가야 상문이 나와요. 이게 하문이잖아요. 거기에 조령관이라는 게 상문. 중간이 이제 조곡관이라고 있어요.
1: 조곡관 가운데 중문.
0: 네. 네. 일단 선설할 때는 트레킹 코스로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네. 등산하듯이 오신 분들이 많은데 일단 다른 길보다는 바위돌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일단 안전하고 그다음에 좀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요모조모 옛길 박물관 등 구경할 거리가 많은 그런 코스가 되겠습니다.
1: 일단 왔으니까 네. 우리도 뭔가의 그 청운의 꿈을
0: 네.
1: 한번 가면서 한번 펼쳐볼까요? 느껴볼까요?
0: 네. 그래, 좋았어.
1: 야, 이게 진짜 이 주춧돌이잖아요, 이게. 야, 진짜 이거는 진짜 오래된 거다.
0: 이거 딱 가다.
1: 군도 그냥

0: 와, 일단 뭐 일관문 지나 쭉 올라오다 보니까 네. 피톤 치트가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1: 그쵸.
0: 와, 옆에 또 약간 연못 같은.
2: 와. 네. 이쪽으로도 계곡이 흘러가고.
0: 네. 네. 와, 지금 너무 좋아요 지금. 와. 와. 아니 일단은 뭐 처음에 들어올 때는 그냥 트인 그런 네. 뭐 광경이었다면 네. 여기는 그냥
2: 그쵸. 와. 예전에 그 고갯길 정도의 네. 좁은데 길을 많이 정비해가지고 네. 맨발로 걸으신 분도 많아요.
0: 오다 보니까 막 맨발로 걸으신 네. 분이 많더라고요.
2: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관광객이나 뭐 시민들이 네. 트레킹 코스로 활용하고 계신 거죠. 여기가 바로 네. 예전에 조선시대 때는 역원제가 있었어요.
0: 역원.
2: 관청들이 네. 이제 관리들을 출장 보낼 때 말을 빌려주는 곳이 역. 그리고 그 관리가 잠을 잘 수 있는 호텔이 원.
0: 아.
2: 여기가 바로 조령원이 있던 곳입니다.
0: 조령원.

0: 아유, 안에 상당히 넓어요, 그래도. 예토가.
1: 어? 우리 해설사 선생님?
0: 네.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아유, 안녕하세요.
2: 네. 오늘 세제 해설을 맡은 박순인입니다.
1: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 선생님들이 여기 오신 이곳은 네. 어딘지 알고 오셨어요?
1: 보니까 뭐 조령 네. 원터 이렇게 네. 써있어요.
0: 조령원이 있던 곳.
2: 어, 맞아요. 예전에 원이 있었던 곳이에요.
0: 네. 원. 지금 각인데 원이 아니고.
2: 아, 네. 그러시구나.
1: 아니 근데 뭐 보니까 곳곳에 네. 여기 막 돌들, 그러니까 주춧돌이라고 하잖아요. 네. 막 튀어나온 것들이 막 보이는데. 아,
0: 그게 딱 규칙적으로 딱딱딱 이렇게 있어요.
2: 네.
0: 어,
2: 네. 이 규모로 봐서는 사실상 건물 크기를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거든요. 네, 네. 보통 초가집 기준했을 때 세 칸짜리 초가집이 여러 채가 있었어요. 아.
0: 102호, 102호 아, 이런 식으로.
2: 그렇죠. 예, 예. 예,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1: 좋은 데로 오니까 좀 약간 쉬고 가고 싶은 느낌이 좀 드네요, 거기서.
0: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트윈 베드로 하나씩.
2: 아, 예.
1: 저는 약간 스위트룸으로, 아, 이렇게 좀 달콤한
2: 예.
1: 방으로.
2: 네. 네.
0: 욕조 있는 걸.
2: 아, 네.
0: 네. 저는 드라이기는 없어도 돼요. 네.
2: 네. 혹시 본이 어디세요, 본관은?
1: 본관은 이제 제가 이제 평산 신가입니다.
2: 문경에 많은 거 세 가지 중에 돌,
1: 네.
2: 호랑이,
1: 네.
2: 평산신시.
0: 어? 신시도 많아요.
2: 네,
1: 평산신시가 네, 많다고요?
2: 네, 여기가 예, 대표적인 지방 양반가라 생각하시면 돼요. 평산신시가.
1: 오,
0: 과거보로 여기 왔었겠네.
1: 네. 아니 그래서 올 때 들어올 때 좀 기분이 좋았구나.
0: 뭔가 좀 익숙한.
2: 근데 담장을 보면 네. 높이가 엄청 네. 높잖아요, 지금. 네. 밖에서는 여기 보기가 힘들어요. 그쵸. 안에서는 밖을 볼 수 있도록 계단식으로 네. 저렇게 쌓았잖아요. 이렇게 쌓는 이유가 산짐승 때문에.
1: 호랑이가 또 많았으니까.
0: 네. 범, 범.
1: 근데
0: 범은 또 이거 넘어와.
1: 그냥 넘어오죠.
0: 네. 그게 절도범이에요.
2: 네. 절도범이에요.
0: 담 넘는 범은 네. 절도범.
1: 이제 잡히면 현행범이 되고. 와, 일단 또 걷다 보니까 여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공간인 건가요?
2: 네, 주막입니다.
1: 아,
0: 주막.
1: 오신 김에 한번 살짝 앉아볼까요?
2: 아, 예.
1: 아,
0: 그럴까요?
2: 예. 마루에 걸쳐서 앉아보셔요.
1: 아, 아. 아우. 야,
0: 아우, 좋다.
2: 예, 앉아보셔요.
1: 아, 좋다.
2: 조령 원터를 한번 둘러보셨잖아요.
0: 네.
2: 그거는 구경여관이라 했잖아요.
1: 구경여관.
2: 그럼 주막은 민간 자본이 참여했는 네. 숙식을 제공했던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과거 시험 치는 그 시즌엔 수요가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임시주막도 많이 생겼어요.
1: 아, 임시주막.
2: 네.
0: 그러면 진짜 가건물 음막처럼 지어놓고.
2: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민가가 다 참여를 한 거죠. 동네가 다 참여를 하는 거죠. 네, 민박처럼.
1: 여기 방이 있습니다. 이렇게.
0: 네. 와, 근데 이 산자락도 다 보이고 여기 또 길가다 보니까 예전에 이 주막이 정말 그 여행객들한테는 쉼터가 됐던.
1: 맞아요.
2: 그렇죠.
0: 밥도 네. 먹을 수 있고, 네. 추울 때는 몸도 녹일 수 있고.

0: 일단 계속 지금 해가 좀 저무는 것 같으니까 네. 빨리 일단 가시죠.
1: 갈 길이 네. 먼데.
0: 맞아요. 네.
2: 길이 아이고. 근데 여기를 안 들렀으면 또 심심할 뻔했어요. 네.
0: 어우 주막.
2: 운치가 좋네. 네.
0: 이야.
2: 야. 잘해놨네.

0: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네.
1: 뭐 이런 말씀드리면 좀 죄송하지만 자꾸 뒤따라는 선생님 약간 저승사자.
0: 어머, 어떻게
2: 우리 죽은겨? 네.
0: 이 시간에 여기 오니까 무섭기는 무서운가 봐요.
1: 아, 예. 아유. 아니 잠깐만 선생님, 요거 약간 그 무덤 같은데 제사상에 올리는 그 약간
2: 제단.
0: 예, 예. 오, 제단 같아 보여요. 이 책바위예요.
1: 아, 이게 책바위예요? 그 유명한 그 왜 과거 보러 간 사람들이
2: 그러니까.
1: 붙게 해달라고. 아.
0: 이거 진짜 전설로 이어지는데요. 네. 저희 이 마을에 예전에 부잣집이 있었어요.
1: 부잣집이요?
0: 네. 다 갖췄지만 아쉬운 거는 아들이 없었어요. 기도 끝에 아들 하나 얻었는데 네. 그 아들 또한 병약한 아들을 얻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이 건강해질까?
1: 네.
0: 물었더니 도사님 왈.
1: 네.
0: 집에 주변에 쌓인 이 돌담이 네. 아들 기운을 누른대요.
1: 돌담이.
0: 그래서 돌담을 뜯어서 네. 그걸 옮겨서 탑을 쌓으라고 시켰어요. 여기까지 옮기는데 3년 넘게 걸렸어요.
2: 그렇겠죠. 낮은 데 있을 거 아니에요.
0: 예. 그러고 보니까 그 아들이 건강해졌어요.
1: 아니 근데 사실 3년 정도
2: 돈을 여기
1: 옮길 정도면은 당연히 건강해지지 않아요.
2: 웨이트 트레이닝이.
0: 네. 네. 그러더니 네. 과거 공부를 해가시고 네. 합격하셨어요. 그후부터 여기는 과거 급제자들 기도하는 기도처가 됐어요.
1: 저희도 한번 네. 소원 한 가지씩 좀 빌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0: 빌어보세요. 무슨 소원이 있으세요?
1: 아니 아까부터 계속
2: 여기 안 오게 해주십시오.
0: 아니지요. 문경땅에 발을 디딘 듯이
2: 더 이상 소원이 빌 거 없을 정도로 풍족해지니까.
0: 그러셨어요?
2: 아, 그래서 여기 안 오게
0: 네.
2: 해주십시오.
1: 저는 정말 올해 안에 꼭 히트곡 가수가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0: 아, 네. 그 소원이 꼭 이루어지실 거예요.
1: 네. 아유.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이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공연을 와주신 많은 관객분들이 저한테 되게 위로를 많이 받았다. 너무 힘이 되는 공연이었다. 뭐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저는 또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걸 듣고 또 위로를 받고 또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거든요. 그래서 음악은 저한테 위로의 통로. 저한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작곡가 겸 재즈 바이올리니스트 손모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도 바이올리니스트이시고 아버지가 또 드러머이시고 어머니가 또 피아니스트셨어요. 그래서 집에 항상 음악이 있고 뭐 악기들이 있었는데 제가 즉흥 연주를 하는 걸 되게 좋아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바이올린을 시작한 거는 저희 할아버지께서 대구 시립교향악단 창단 멤버셨어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가 바이올린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바이올리니스트의 꿈을 꾸게 되어서 어느 날 제가 유튜브로 재즈 바이올리니스트 스테판 그라펠리 영상을 보게 되는데 이 재즈라는 음악을 너무 배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프랑스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제가 스테판 그라펠리 영상을 보고 되게 감명이 깊었던 건 뮤지션들 간의 소통, 즉흥성, 즉흥적으로 서로서로 인터플레이를 하는 그런 모습이 저한테 되게 감명 깊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힘들었던 건 이제 제가 클래식 바이올린 연주를 하듯이 재즈를 연주를 하면은 스윙감이 되게 안 살거든요. 그래서 활 압력을 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왼손 압력까지 처음부터 좀 공부를 많이 했었어야 돼서 그게 좀 힘들긴 했지만 그걸 할 줄 알아야 제가 원하는 말을 음악으로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테크닉은 저는 아직도 제가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재즈 음악을 배우고 싶어서 프랑스로 가긴 했는데 클래식이 싫어서 그만둔 건 아니었어가지고요. 제가 프랑스 가서도 클래식 공부를 계속하고 저는 지금 프랑스에서 모은이라는 프로젝트로 제 자작곡을 연주하고 있고요. 학교에 강의도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제 음악을 제 색깔로 표현을 하고 싶어서 제 자작곡으로 연주를 했습니다. 1집 앨범은 제가 2020년에 녹음한 Intérieur라는 앨범이고요. 내면들이라는 뜻을 가진 앨범이고 저가 살면서 겪은 그런 제 개인적인 경험들을 음악으로 표현하려고 해본 앨범입니다. 파리에 되게 권위 있고 되게 유명한 클럽이 많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선셋, 선사이드, 그리고 듀크 데 롱바라는 곳이 있고 또 트렌트위트 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중 하나인 이제 선셋, 선사이드에서 하는 콩쿨이고요. 1년에 한 번씩 요즘에 이제 활동하는 젊은 뮤지션들을 이제 그중에서 클럽 측에서 골라서 제안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게도 발탁이 되어서 거기서 제가 작곡가 상을 받고 또 솔리스트 상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영감을 일상생활에서 되게 많이 얻고 있어요. 제가 보는 책을 읽고 영감을 얻어서 쓴 곡도 있고 여행을 다녀와서 쓴 곡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설거지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쓴 곡도 있고 저는 일상생활이나 아니면 제가 보고 듣는 것에서 영감을 많이 얻는 편입니다. 저는 모든 곡에 즉흥 연주가 들어가고요. 공연을 할 때도 즉흥 연주를 제가 하고 있고 그래서 매 공연이 사실 달라요. 같은 공연을 오늘 들으셔도 다음날 제가 같은 레퍼토리로 연주를 해도 또 달라지는 게 또 재즈여서 저는 즉흥이 제가 하는 음악의 코어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2024년에 참여한 콩쿨은 라데펑스 재즈 페스티벌에서 주최를 하는 콩쿨이고요. 되게 역사가 긴 콩쿨이에요. 왜냐하면 내년에 이제 50주년이 되는 콩쿨인데 되게 유명하신 분들도 많이 거쳐간 콩쿨이거든요. 유럽에서 또 유명하신 나윤선 선생님께서 또 상을 받으셨고 피아 베트만 아니면 보이안제드 같은 세계적인 뮤지션들이 거쳐간 프랑스 콩쿨이고요. 거기에 제가 이제 지원을 하면서 사실 될지 몰랐어요. 예선에 붙을지 모르고 그냥 서류를 냈었는데 예선이 통과됐다고 전화가 오셔서 너무 깜짝 놀랐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그때 되게 정체성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할 때였어요. 클래식 하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저는 이제 또 재즈 뮤지션이고 또 정통 재즈 뮤지션들이 보면은 제가 또 완전 정통 재즈 뭐 스윙이라든지 저희가 많이 하는 뭐 아메리칸 재즈를 하는 또 뮤지션은 아니어서 그런 이런저런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그때 또 마침 거기서 연주자 상을 받게 되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팀명은 이미 제가 손몸 프로젝트로 활동을 하고 있었고 저희가 클럽 연주를 하고 일부 끝나고 쉬는 시간이 잠깐 있었는데 그때 관객분이 오셔서 너네가 한 음악이 너무 좋은데 이런 음악을 더 찾아 듣고 싶다. 혹시 어떤 재즈로 검색을 해서 찾아 들으면 되냐라고 여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팀 드러머한테 물어봤어요. 우리가 하는 재즈가 도대체 어떤 재즈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친구도 되게 고민을 하다가 그냥 모은 재즈인 것 같다라고 시작이 돼서 나중에는 프랑스에서도 뭐 저한테 특정 장르를 붙여주시기보다는 저의 되게 개인적인 그냥 jazz à la moon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moon jazz라고 또 이렇게 불러주시더라고요. 감사하게.

이 집은 좀 저한테 되게 특별한 앨범인데요. 미오미오 다프레이라고 이후의 속삭임이라는 뜻을 가진 앨범이고 제가 마음속에 이렇게 상자라고 해야 하나? 이렇게 마음속 어느 한 구석에 약간 저의 아픔이라든지 그런 걸 좀 이렇게 감추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뭐 트라우마라든지 아니면 좀 아픈 기억들을 제 마음속 한 구석에 두고 못 본 척하고 그냥 계속 살아왔는데 이걸 이제 정면으로 마주 볼 때가 되었다. 이렇게 해서 그걸 꺼내서 정면으로 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담은 그런 앨범이에요. 제가 이 집에서 마음이 가는 트랙 중에 하나는 철새라는 우아조미가 아텔라는 곡이고요. 제가 프랑스에 2012년 봄에 가서 지금 이제 프랑스에 산 지 14년 차가 됐어요. 근데 제가 항상 한국에 여름에 들어오는데 여름에 잠깐 들어왔다가 또 이제 프랑스로 돌아가고 해가 지나면 또 여름에 잠깐 들어왔다 나가고 하는 그런 제 모습이 정말 철새 같다라고 느껴진 적이 있어서 그걸 좀 담아내본 곡이고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 와도 저는 한국인이라고 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한국 분들이 또 저를 보면은 외국에 사는 이제 뮤지션으로 또 대해주시고 프랑스에서는 또 저를 한국인으로 또 대해주세요. 그래서 약간 이도 저도 아닌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곡은 이제 앨범 제목이랑 똑같은 타이틀곡인 미오미오 다프레라는 곡인데 그 곡은 이제 그 모든 아픔을 이겨내고 결국에는 사랑이 이긴다 뭐 이런 서사를 가진 그런 앨범입니다. 제가 이번에 공연을 이번에 제가 프랑스 멤버들 두 명이랑 같이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에서 전주, 대구, 서울 이렇게 투어를 했는데 이번 공연이 너무 슬펐는데 아름다웠어요 라고 표현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뭔가 좀 음악을 들으면서 느끼셨나 봐요. 그 이 집을 내기까지의 또 많은 또 그런 경험들이 또 필요했고 그런 시간이 필요했고 제가 또 용기를 내서 또 이번 앨범을 또 발매를 한 게 네, 관객분들이 또 듣고 느끼시고 또 저한테 그걸 표현을 또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음악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을 또 했습니다.

0: This is a path overflowing with life, filled with lovers. This path, the Underwater Ole. Through Jeju's Underwater Ole Trail. New life is born. It struggles to survive in fierce competition and willingly sacrifices its life for the young. Yet the sea remains as it has always been. Jeju's uneven rocky seabed, formed by past volcanic activity, serves as an ideal spawning ground for fish. White-saddled reef fish live in groups among the reefs and lay their eggs in the crevices of the rocks.
1: 자리돔은 돌바닥이나 돌 사이에 수컷이 자리를 잡고 암컷이 한 마리 내려와서 알을 낳으면 수정시키고 다른 암컷이 내려와서 알을 낳아서 수정시키고 이러한 방식을 계속 반복하며 산란합니다.
0: Just as every species looks different, the moments of birth vary as well. The bar-faced cardinalfish is one of the most common fish you can see in Jeju's ocean, alongside the damselfish. The bar-faced cardinalfish is similar to the damselfish in size and live in schools as most small fish do. The males circle around the females to court them. The spawning and hatching process of the bar-faced cardinalfish is quite unique.
2: 줄도아돔은 이 구강 산란을 합니다. 그 입안에 알을 넣고 부화할 때까지 키우는데 이 때문에 사진가들이 무척 좋아하는 물고기이기도 하는데요. 이게 운이 좋으면 이게 살짝 입을 벌린 사이로 또 알이 부화하는 과정도 볼 수가 있습니다.
0: At a depth of 20 meters off the eastern side of Sekisom Island, a pair of anemone fish have settled among the sea anemones.
2: 말미잘은 그 살랑살랑 흔들리는 게 이 부드러워 보이지만 그 해파리와 비슷하게 이 촉수의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촉수마다 그 착살 같은 가시가 있어서 이 건들면 바로 쏠 수도 있는데 이러한 독은 그 먹잇감에게 사용할 수도 있고 말미잘을 공격하는 이 포식자에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0: Sea anemones are predators that breed profusely. Yet they too can be eaten by large fish, starfish, and shells. That is why they have chosen the anemone fish for protection.
1: 흰동가리돔은 말미잘 촉수독에 면역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흰동가리돔의 역할은 말미잘에 접근하는 침입자들을 쫓아내는 겁니다. 침입자를 쫓아내는 동시에 말미잘이라는 안전한 장소를 얻게 되는데 흰동가리돔의 포식자도 말미잘의 촉수를 무서워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적으로부터 위협을 느끼면 흰동가리돔이 말미잘 속으로 숨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0: The anemone fish lay their eggs in the hidden space beneath the sea anemones. Hundreds of eggs cling to the rock, glowing red.
1: 흰동가리돔의 산란 과정을 보면 암놈이 알을 낳고 순놈이 와서 지느러미를 이용해 알을 불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행동을 대략 20여일 정도 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알 속에 빨간 점이 생기고 나중에는 눈이 보이기 시작하고 조금씩 자라면서 다시 암컷과 수컷이 힘껏 불어내며 알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0: Anemone fish usually inhabit the anemones found on corals or reefs in coastal waters. If the female of a group dies, the largest male will change sex and become female, ensuring the propagation of the species. If you understand the life and characteristics of the octopus, you will not have much trouble witnessing an octopus spawning in Jeju Sea.

0: A mother octopus tends her eggs deep beneath the rocks. She constantly blows air over the eggs hanging in clusters like grapes. Through the translucent eggs, we can already see baby octopuses looking ready to emerge. The mother octopus does all she can, protecting them with her arms.
1: 그 문어는 이 안반상이나 아니면 움푹 파여 있는 곳을 찾아서 알을 낳습니다. 천적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도 하고 이 조류의 영향도 또 없어야 되기 때문인데 보통 한 달 정도 알을 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장소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이 안전한 곳을 찾으면 물고기 등 그 다른 녀석들에게 또 공격을 받지 않도록 근처에 있는 이 돌들을 이 다리를 다리로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입구를 좀 막기도 합니다.
0: A mother octopus's devotion is already widely known. Until every egg is hatched, she never leaves her nest, fasting for weeks. By the time all her babies are born, she is exhausted and life leaves her body.
2: 문어는 보통 한 달 가까이 아무것도 먹지 않고 집을 지키며 알을 돌봐주는데 알이 부화할 때쯤이면 체력이 이미 바닥이 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만일 기력을 찾지 못하면 아마도 제가 볼 때는 95%가 은신처에서 나와서 죽거나 다른 물고기의 먹이가 되든지 하면서 형체가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Near the octopus's hideout, there are always predators waiting for the moment to pounce. Weakened, the mother moves listlessly. Arias has already started biting at her. It starts nibbling off from the end of the octopus's arm. The exhausted octopus cannot barely defend herself. A sea turtle joins in on the feast.
2: 거북이가 뭔가 물고 있는 장면을 촬영한 적이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문어를 먹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 시기에 부화를 끝내고 기력이 없는 문어를 사냥한 것 같은데 그쪽 지형이 문어가 산란하기 좋은 장소들이 아기자기하게 많더라고요. 아마도 문어를 먹기 위해서 바다 거북이 이 근처에서 기다린 것 같습니다. 바다 거북은 항상 산호나 해초를 먹고 산다는 생각을 했는데 문어를 먹고 있던 장면을 본 게 참 신기했습니다. 바다 거북을 계속 쫓아가면서 먹이 먹는 장면을 계속 촬영했는데 마지막에 문어의 머리를 먹고 가는 장면이 가장 인상적으로 남습니다.
0: The underwater ole of Jeju's waters is vibrant with life. A great living organism, the sea is always there, even today, maintaining its harmony and balance.